0: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큰 팝아트 전시가 열리고 있거든요.
1: 팝아트요?
0: 아, 그래서 전통과 뭔가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입니다.
1: 예, 과연 어떤 전시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가보시죠. 안녕 인사동이 반겨주는.
1: 네, 안녕 인사동. 거장들의 사진이 작품이네요.
0: 네, 아, 그리고 입구 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요.
1: 와, 그리고 요즘 전시가 또 중요한 게 어떤 포토 정원이잖아요.
0: 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사진을 많이 갖다 놨어요.
1: 거장전.
0: 네.
1: 강렬한 노란색과 네. 아치형 무늬 우리를 반겨주는 게 너무 독특한데요.
0: 그러니까.

0: 하는 게 사실 네. 고귀한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이라서 그렇죠. 되게 기대돼요.
1: 들어볼까요? 네. 리히텐슈타인
0: 맞아요. 리히텐슈타인. 사실 네. 또 팝아트 하면은 앤디 워홀이랑 리히텐슈타인이 제 개인적으로는 투탑이 아닌가. 사실 팝아트라는 게 다들 오해하시는 게 미국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근데 의외로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1: 출발은 영국이고 그렇지만 왜 우리가 다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0: 또 미국에서 또 워낙에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국보다는 미국이 뭔가 잘 어울리는?
1: 왜냐면 네. 팝아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중과 친숙하고 네. 어떤 대중 문화나 대중 생활 속에 있는 작품들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0: 맞아요.
1: 미국에서 더 좀 번창한 게 아닌가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리히텐슈타인 하면 우리가 다들 아는 행복한 눈물
0: 너무 유명하죠.
1: 리히텐슈타인의 이름 정도는 한번 들어본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0: 미국에서 이 팝아트가 뜬 이유가 뭐냐면 추상표현주의란 예술이 네. 알아보기도 힘들고 맞아요. 너무 어렵고 약간 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면서 되게 쉬운 예술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화적이면서도 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미지들로 활용을 해서 네. 쉽게 대중성을 가진 거죠. 왜 만화를 이렇게 작품으로 그리게 되는지 아세요?
1: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했었나요?
0: 이렇게 약간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1: 네.
0: 왜냐면 원래는 추상표현주의 화가였대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아들이 어느 날 만화 영화를 보다가 미키마우스를 보다가 네.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는 저거보다 못 그릴 거라고. 아빠의 그림도 어려웠던 거야. 애한테는.
1: 아...
0: 그래서 이 만화책 한 장면 한 장면을 확대해서 그리기 시작했대요.
1: 아들의 시선에서는 아빠가 그린 그 어려운 추상 표현보다는 이게 훨씬 잘 그린 거 같아. 사람의
0: 맞아요.
1: 근육도 이렇게 잘 표현하고.
0: 그러니까,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빠를 약간 무시했었는데 아빠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어 하면서 보여주게 돼.
0: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화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
1: 네네. 이게 또 눈물 시리즈죠.
0: 네.
1: 여긴 절망이에요.
0: 절망.
1: 절망. 리히텐슈타인만의 또 기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점점점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땐 그냥 하나의 피부 표현으로 네. 느껴지고
0: 그쵸.
1: 네.
0: 이 점이 옛날에 그 만화책 인쇄할 때 그
1: 네.
0: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실제 점이 있었대요.
1: 네. 네.
0: 근데 그거를 아예 확대시킨 거죠. 그것만의 본인만의 시그니처로 만든 거죠.
1: 네. 배에 탄 여자 키스.

0: 약간 여기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큐비즘의
1: 느낌. 아, 큐비즘, 큐비즘. 어, 맞아, 맞아.
0: 예.
1: 어.
0: 여기서부터는 약간 포스터의 느낌이 굉장히 네. 강렬하고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어떤 팝아트 이후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게 아닌가.
1: 그게 팝아트의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약간 촌스럽지 않은?
0: 그러니까.
1: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0: 네. 걸 보니까 아, 또 다른 느낌이네요.
1: 이게 좀 뭐가 떠오르나 했더니 이 빈센트 반 고 씨 뿌리는 사람을 오마주한 거네요.
0: 그러네요. 제목 자체도 네. 풍경 연작 씨 뿌리는 사람.
1: 네. 이 반 고를 팝아트로 바꾼다면 딱 이게 아닐까. 아, 재해석을 한 거네요. 팝아트.
0: 그래서 여기 빈센트 반 고도 적혀 있고 네. 그리고 밑에는 리히텐슈타인의 어떤 사인이
1: 있고. 아, 이게 태양이에요. 반 고 그림 중에 네네. 태양이고 이게 논밭이고
0: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1: 이거 아 여기 이게 사람이에요. 잘 보면 팔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리고
0: 이렇게 팔이, 하고 있는
1: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반 고가 실제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0: 팝아트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풍자하기도 아,
1: 그죠?
0: 하고
1: 사회풍자 또 뭐 그런 뭐 시대 비판? 이런 게 녹아들어야 진짜 거장이 되는 것 같아요.
0: 깊은 어떤 그 안에 이면에 들여다보면 의미가 다 있다는.
1: 그쵸? 네.
0: 근데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자, 우리의 물을 보호하자라는 여기 써있네요.
1: 어, 그러네요.
0: Save our planet, save our water.
1: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네. 사회 문제를 확실히 좀 더 부각시킬 수 있겠네요.
0: 네. 아, 선거 포스터를 그러네요. 제작하게 됐군요.
1: 어, 저기 써있어. 치즈가 아닌 일자리를 달라.
0: 아, 아
1: 문구가.
0: 굉장히 어떤 사회 비판적인 그런 네. 느낌. 그리고 또 뉴욕 하면 떠오르는 자유의 여신상의 모티브로. 예. 근데 굉장히 대중들에게 친숙한 네. 것들, 그리고 생활 속 깊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많이. 실크 스크린이라고 해서 환화기법도 아, 많이 쓰잖아요. 네.
1: 또 팝아트 하면 실크 스크린이죠.
0: 네.
1: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팝아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대량 생산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찍어내는 것. 그러니까 기계 문명과 산업화의 발달로 이제 대중 문화 자체도 모든 생산이 막 대량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계도
1: 맞아요.
0: 하나로 실크 스크린을 통해서 착착착 찍어낼 수 있는.
1: 예술의 딱 유일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더 대중에게 다가온.
0: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예술은 우리의 삶이랑 때려야 뗄 수 없는.
1: 아,
0: 뭔가 긴밀한 관계가 네.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0: 이분의 사진. 앤디 워홀.
1: 모르는 사람이 없죠.
0: 그렇죠.
1: 네.

0: 옷을 제작했네요?
1: 근데 이게 만들었어요? 앤디 월이 만든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캔델스도 회사에서 네. 드레스에게 제작을 했다고 해요.
0: 그래요.
1: 근데 좀 당시에 입고 다녔을까? 주시면 입으시겠어요?
0: 지금이라면 좀 멋있게 입지 않을까?
1: 그치 그치. 네.
0: 그 캔벨스도 정말 공장에서 막 대량 생산해서 마트에 가면 쫙 나열해 있는 네. 그 모습을 작품으로 옮긴
1: 그게 거죠. 제일 유명하죠.
0: 저희가 캔벨스프. 방금 얘기했던 캔벨스프 캔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캔벨스프 맛이 네. 한 서른 몇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이 앤디 워홀이 다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그 맛을 다 바꿔서 그렸어요.
0: 아, 그래요? 네. 어머, 그건 미처 몰랐었어요. 앤디 워홀 첫 팝아트 전시회 포스터라서 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데.
1: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것도 네. 어떻게 먹는 거죠? 혹시 아세요?
0: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예요?
1: 뜯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인스턴트 식품인 게 네. 접시가 따로 필요가 없대요. 오. 그냥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거래요.
0: 아,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1: 거의 뭐 인스턴트 이쪽에 최강자죠 지금.
0: 그러네요.
1: 그걸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0: 네. 앤디 워홀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제가 볼 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려면 뭔가 최초로 시도를 해야 돼요. 앤디 워홀이 팝아트 작가들 중에서 네. 최초로 실크 스크린 대량 인쇄 기법을 사용한 작가라서 더 이름이 알려진 것도 있죠.
0: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실크스크린은 판화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을 네. 텐데 그런 것들을 대량 생산해냄으로써 그 최초의 작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더 유명한
1: 근데 그래서 사실은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예술이 되냐. 가장 그 선두에 있었던 거죠.
0: 그렇구나.
1: 워낙에 유명해서
0: 너무 유명해서 이거는 뭐 진짜 설명이 필요 없지만 이렇게 벽면에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네. 훨씬 더 다르게 다가오고 너무 멋지네요.
1: 어떤 말이 있냐면 사실은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주목을 받고 어떻게 해야 자기 작품이 유명해지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0: 명확하게 알았던.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리한 사람.

0: 사람이네요.
1: 그래서 그 사생활이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대요. 노출되는 것과 자신의 사생활이 가려져 있었고 나중에 알려진 게 엄청난 네. 효자였고 부모님 어머니와 같이 슈퍼마켓에 가는 그런 아들이었대요.
0: 그랬군요. 아 이렇게 또 아니 근데 팝아트 그다음에 뭐 실크 스크린 판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또 기본적인 다 그림체들이 네. 갖춰져 있는 작가들이었어요, 그렇죠?
1: 그리고 원래 화가가 되기 전에 네. 그 일러스트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군요.
1: 디자인도 했고 영화도 관심이 많았고 음악도 관심이 많았고 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관심이 있었던 작가예요.
0: 아니 근데 앤디 워홀 본명이 아니라면서요?
1: 아 맞아요. 원래는 앤디 워홀라였대요. 아. 근데 디자이너로 일할 때 네. 그 이름이 알파벳에 A가 실수로 누락돼가지고 앤디 워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 본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1: 그러니까. 근데 아. 그걸 계속 쓴 것도 웃기지 않아요?
0: 그러네요.
1: 저도 막 누가 나중에 잘못 쓰면 그걸로 약간 해봐야겠어. 마케팅으로. 마케팅으로.
0: 그러기에는 정구철로 너무 네, 유명해져 있어서.
1: 나을. 네.
0: 이 공간이 이제 오렌지색, 네. 주황색 배경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작품들이네요. 네.
1: 또 다른 팝아트의 거장이죠. 네. 한 번쯤 그린다는 네네. 그 단테의 지옥을 네. 여행하는 이야기잖아요.
0: 여기도 역시 아니 근데 팝아트 작가인 라우셴버그도 이렇게 단테의 신곡을 그 주제로 네. 그림을 그렸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1: 신과 뭔가 인간의 구원에 대한 네. 그런 기독교 정신을 거의 집대성한 작품이잖아요.
0: 네. 그냥 딱 봐도 막 약간 지옥의 느낌이 막 느껴지고
1: 혼란스러워.
0: 네.
1: 혼란스러워. 로버트 라우셴버그도 아까 리히텐슈타인처럼 네. 그런 사회 문제 또 뭐 지구 문제 그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0: 네.
1: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1964년에 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연소로 대상을 수상했어요.
0: 최연소.
1: 최연소로. 그러니까 천재인 거죠, 사실은.
0: 그러네요.
1: 이 정도면. 그리고 네. 92년에 네. 이 현대 미술 분야에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작가들한테 주는 히로시마 미술상을 수상했어요.
0: 아. 그러니까 팝아트 하면은 콜라주 기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작품이야말로 콜라주에서 지금 뭔가 지구의 환경 문제를 보여주는 지금 이런 쓰레기도 막, 보이고요.
1: 이런 매연 같은 거 네. 그렇죠? 쓰레기들
0: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지 네. 문제의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우셴버그의 얼굴은 굉장히 향나는 사진을 잠시만요.
1: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약간 비슷
1: 저요?
0: 닮았어요?
1: 저랑
0: 우철 씨랑 좀 웃는 게 닮지 않아요?
1: 웃어야 되니까 네. 어? 닮았나? 닮았나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러고 이거 들고 있어요, 이렇게. It looks like he's going home, sir.
0: Daddy heard what you said about him, sir. 전시 포스터들도 굉장히 아 오. 여기 있네요. 로스앤젤레스 84년 올림픽 게임 포스터.
1: 와 근데 이거 속에 사진들 배치가 네. 스포츠로 해놨네요.
0: 그러네요.
1: 와
0: 여기 팬도 보이지만 이쪽에 보면 네.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
1: 그 레오 카스텔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게 네. 원래 이 레오 카스텔리가 라우셴버그를 보러 왔다가 네.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제스퍼 존스의 작품을 우연히 보고서 발굴한 거예요.
0: 아, 그럼 이분은 갤러리의 관장이신데
1: 그쵸.
0: 가교 역할을 해주신 분이군요.
1: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거는 네. 라우셴버그를 보러 왔는데 제스퍼 존스의 작품을 반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당시에 제스퍼 존스와 라우셴버그가 연인이었어.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발굴한 배치 잘한 것 같아. 보고 이 사람이 나오고 제스퍼 존스를 가는
0: 저는 사실 배치. 여기 나왔는데 네. 레오 카스텔리가 왜 여기에 사진이 붙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 그죠.
0: 숨은 이야기가 있었고
1: 네, 그래서 이제 커플이 연결된 거죠 이제.
0: 제스퍼 존스 하면 국기.
1: 아 맞아요.
0: 그쵸.
1: 성조기.
0: 성조기를 또 표현한 작가.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자 이게 옷걸이라고 작품이 붙어있지 않으면 사실 가까이서 그쵸. 보지 않았으면 옷걸이인지 네. 몰랐어요. 저는 멀리서 보고

0: 왜 검정색 네모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지금 이 검정색 선들, 무수히 많은 네. 선들 사이로 옷걸이가 딱 걸려있네요.
1: 어떻게 보면 그냥 추상미술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네. 어? 이건 뭐예요? 제목이 굉장히 초록색입니다.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이고 장미다.
1: 여기 또 중요한 작품 있죠.
0: 아, 이 작품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옆모습이고 사람의 옆모습 같지만 네. 또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컵을 그려놓은 맞아요. 것 같은.
1: 근데 이 옆모습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0: 누구예요?
1: 피카소죠. 아~ 피카소의 옆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제스퍼 존스가 네. 이 자신이 판화 작업을 할 때 네. 피카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담아서 피카소의 옆모습으로 작품을 그린 거죠.
0: 약간 이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게 컵이네? 아니 사람의 얼굴이네?
1: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0: 막 따라.
1: 심리 테스트에서 네. 컵이 보이냐?
0: 그렇죠.
1: 사람의 모습이
0: 맞아,
1: 보이냐?
0: 맞아 맞아.
1: 막 이러면서 성조기가.
0: 어, 그렇죠. 제스퍼 존스 하면 아. 성조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개의 깃발.
1: 아니 이거는 워낙에 유명하죠.
0: 그렇죠. 네. 예.
1: 그 전쟁에 참전도 했더라고요.
0: 오, 그래요?
1: 네, 참전도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애국자냐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스퍼 존스에 의하면 네. 왜 성조기를 택했냐 근데 그게 다른 것보다도 본인 말로는 네. 가장 어디서든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제였다. 아. 그걸 선택했다라고 해요.
0: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네 곳곳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휘트니 미술관 50주년 기념 포스터로 네. 또 쓰이기도 했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공간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로버트 인디애나. 아, 이건 뭐.
1: 아, 아주.
0: 이 작품은 너무.
1: 아주 익숙한.
0: 우리가 엽서에서도 보고요. 뭐, 길 가다가도 보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인디애나가 1966년에 모마의 크리스마스 카드로 제작한 네. 석판화입니다. 근데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1: 상표권 등록을 안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복제품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지나가면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한테 허락을 안 받은 불법 복제가 많은 거죠.
0: 네네.
1: 개인적으로 예뻐요.
0: 너무 예뻐요.
1: 타이포그라피로 예술한다는
0: 게. 사실 이 러브도 있고 홉도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 옆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실제로 시예요, 시.
0: 아, 네,
1: 맞아. 12개의 시인데 이 로버트 인디애나가 직접 쓴 시라고 합니다.
0: 어머, 직접이요? 네. 미술을 하는 화가이자 또 시를 쓰는
1: 시인이기도 한 거죠.
0: 아,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이제 글과 텍스처를 같이 읽는 그런 재미가 있고.

지금 이 공간에는 네. 우리가 여태까지 뭐 판화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벽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봤는데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제임스 로젠키스트의 작품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0: 작가는 원래는 이 광고판을 제작하는 상업미술가였는데 네. 팝아트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팝아트 분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약간 작품이 되게 역동적이에요.
1: 오, 세고. 그래서 네. 진짜 그 강한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다. 뉴욕 그렇게 말한다. 사실 뭐 제목이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뉴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네. 뒤로 보면 그 왜 뉴욕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잖아요. 꺼지지 않는 어떤 그 높은 빌딩들의 야경이 있고 그 앞으로 그렇죠. 꽃이 그려져 있고요.
0: 이건 진짜 무슨 지금 영화 포스터 같아요.
1: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에요.
0: 네.
1: 동계올림픽 포스터인데
0: 다들 이렇게
1: 부활절
0: 재즈 페스티벌
1: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면이에요.
0: 우동면이네.
1: 네. 마찰이 사라지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네요.

0: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는데 네. 자동차 문과
1: 연문이네.
0: 우동 면들이 이렇게 붙어있네. 다음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짐다잉.
1: 짐다잉. 짐다잉 작가는 네. 지금 살아계십니다.
0: 아, 그래요?
1: 생존한 작가예요. 저 다양한 작업을 해요. 뭐 회화, 설치, 판화, 디자인, 뭐 사진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친근한

0: 이 작가는 일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은유적으로 네.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피노키오 동화책에서도 볼 수 네. 있는 그 작품 아닌가요?
1: 맞아요. 근데 되게 최근작이에요. 2008년작이에요.
0: 2008년 작품이네요.
1: 예쁘다 이거.
0: 귀여운. 네. 우리에게 또 친숙한 소재.
1: 그리고 여기 이정현 씨.
0: 18세 이하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한다고. 저희 우리 동네 미술관 전체 관람가죠? 촬영을 할 수는 없겠네요.
1: 그러게요. 예. 못 들어가나?
0: 저희만 들어갔다 올게요.
1: 저희끼리만 갔다 오겠습니다.
0: 저희만 갔다 올게요. 18세 미만은 출입 금지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보니까 누드화를 많이 넣어요.
1: 네, 맞아요. 제가 전시 한번 왔잖아요.
0: 네.
1: 조금 웃겼던 게 네. 여기서 다들 기대를 해요. 기대를 딱 똑같은 아, 반응이었던 게
0: 들어가니까 별 게 없더라고요. 제가
1: 다 똑같아요.
0: 이 정도면 봐도 되는 거 아닌가?
1: 막 기대 들어갔다가 네. 다 나올 때 아 이게 왜 18세냐고.
0: 작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팝아트 작품들은 정말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네. 보이는 그대로 느끼면 되고 그 느낌 자체도 굉장히 발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그 의도가 딱 맞았던 게 네. 추상표현주의가 워낙에 어렵고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네. 멀어졌잖아요, 예술과.
0: 네네.
1: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죠.
0: 8명 거장들의 사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한쪽 벽에 쭉 나열하니까 너무 멋있네.
1: 멋있다.
0: 이 자체로도 그냥 하나의 작품이 된 것 네. 같은 느낌이에요.

0: 국내 작가 네. 특별전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작가들의 작품도 있고 한번 볼게요.
1: 국내 타바트.
0: 찰스장. 오, 약간 그 스펀지밥.
1: 스펀지밥.
0: 스펀지밥을 그린. 네. 오,
2: 너무 와, 귀여워. 사이즈가.
0: 엄청난 사이즈예요.
1: 24년 작이에요.
0: 올해 그린 거네요?
1: 올해네.
0: 따끈따끈한 신작이군요. 네. 예.

0: 역시나 팝아트의 작품들을 이렇게 감상하면 기분이 좀 즐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생활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여유를 찾고 이걸 즐기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의무가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그런 장소가 너무나 많아요. 네. 특히 이곳 인사동이 그렇습니다.
0: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매주 행복한 미술 여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흑옷입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0: 귀한 국 음악
1: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 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능과 정능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관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생명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나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핏불인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유폐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유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시작했는데요. 가야금 특유의 맑고 섬세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음악이라도 어떤 국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매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는 노래 없이 국악기 하나하나의 음색을 들어보는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온전히 악기만의 선율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섬세한 울림이 있는 가야금부터 장단으로 흥을 더하는 타악까지 국악 영재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무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소리, 계속해서 다음 무대도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영호 친구의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가야금을 사탕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1: 네, 초등학교 2학년 네. 때 학교에서 반가워 수업에서 네. 가야금을 배웠는데 네. 선생님께서 자할 때마다 사탕을 주어서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 사탕 때문에 역시 어린이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사탕만한 게 없죠.
0: 젤리도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사탕 때문에 가까워진 가야금이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가야금이 영호 친구에게 이제 어떤 존재일지 궁금해요.
1: 친하지만 가끔은 꼴도 보기 싫은 친구요.
2: 꼴도 보기 싫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0: 있죠, 그럴 수 있죠.
1: 아,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매일 보고 싶기도 한데요. 가끔은 연습하기보단 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꼴도 보기 싫지만 안 볼 수 없는 정말 친한 친구 같아요.
0: 아, 그래요. 뭐 여자친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예전에. 예. 아니 정말 찐친은 그렇잖아요. 찐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투닥투닥해도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인데 그러면 이런 가야금 친구와 함께 미래에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1: 아직 멀긴 했지만 제 결혼식에서 가야금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0: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1: 아니 지금 없습니다.
0: 계속 너무 몰고 가는 것 같죠?
2: 안 걸려두네요.
0: 미안해요. 예. 그래서요. 네. 가야금을?
1: 제가 전에 결혼식에서 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신랑 친구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0: 좋아하죠.
1: 그래서 네. 나중에 제 결혼식 때 가야금 연주로 미래 여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0: 야, 미래 아내 멋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미래 아내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0: 예. 근데 언제 결혼은 예정하고 계세요?
2: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0: 중1이시잖아요.
1: 네. 20년 뒤.
0: 20년 뒤에. 그렇죠. 그때쯤이면 딱 결혼할 나이가 되겠네.
2: 저희가 또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게요. 예. 근데 우리 영호 친구가 가야금 말고도 끼가 굉장히 많대요.
0: 그래요?
2: 그래서 오늘 꼭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1: 제가 아이돌 댄스를 좀 추는데요.
2: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아이돌 댄스까지.
0: 아니 근데 얼굴에 네. 좀 아이돌 기운이 서려 있어요.
2: 진짜 얼굴도 주먹만하고.
0: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이크 받아드릴게요.

0: 진짜 아이돌 가능성도 있는데.
1: 아니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예. 굉장히 그 표정이 예. 춤추는 내내 눈웃음을 잃지를 않아요. 오. 연습한 거예요?
2: 아, 네, 연습했습니다.
0: 그러니까 왜냐면은 춤이 안 되니까 표정으로 이거를 좀 만회를 그죠? 어, 그 느낌 딱 느껴졌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춤 실력 더 쌓으면 그쵸. 어 진짜로 무섭겠는데요. 아이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 일단은... 가야금 하는 아이돌 어때요?
1: 어? 오.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네.
0: 완전 K-팝이죠. 네. 느낌 있죠? 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1: 근데 쌤 우리 아는 척 해야 돼요.
2: 네.
0: 어 그러니까 야 진짜 반전 매력이 있는데 지금 중1이잖아요. 네. 중1 생활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요즘 패션이 제일 고민이에요.
0: 아, 패션? 왜? 옷 입는 거?
2: 초등학교 때는 사복 입는 게 당연했는데 예. 중학생이 되고 교복을 입으니까 아. 요즘 사복 패션이 좀 고민되더라고요.
0: 아 교복만 아. 입으면 되잖아요. 학교 갈 때.
2: 그 주말에 좀 신경 써야 되니까.
0: 아 주말에. 뭐 하는데요 주말에?
2: 주말에
0: 예 데이트?
2: 아니요
0: 아니 아 그 주말에 입을 옷이 신경 써요?
1: 주말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죠? 또 코인 노래방도 가고 그죠? 네, 그죠?
0: 예, 오늘 이 저희의 코디는 어떤 것 같아요?
1: 어떤 것 같아요 거기에?
2: 안선님은 예. 흰 바지와 파란 네이베색 가디건이 데뷔를이어서 네. 얼굴이 확 사시는 것 같아요.
0: 잘 보네.
1: 네이비색 카디건이 데뷔를 이뤄서
0: 보는 눈이 있어. 어. 예, 그리고요.
1: 저는요.
2: 자연스럽게 바지에 예. 상의를 넣어 입으셔서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0: 아, 야, 진짜.
1: 아, 기분 좋게 해주는 또 그런 면이 있네요.
0: 완전 있네요, 진짜. 오, 네. 그러니까 옷도 네. 잘 입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1: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할 때는 굉장히 차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목소리도 조용하고요. 근데 춤도 잘 추고
0: 그러니까
1: 패션에 대해서 조언도 잘 해주는데
0: 얼굴도 잘생겼어요.
1: 기분도 좋게 해주고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0: 예, 앞으로 진짜 네. 쑥쑥 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에 이어서 다음은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을 만나게 될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마일리 언더간 사람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지켜주는 안정적인 버팀목 홍리안입니다.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곡은 장금이의 꿈에 나오는 OST 중 차분함과 고요함의 뜻을 가진 캄인데요. 해금과 사랑에 빠지게 된 잊을 수 없는 곡입니다. 해금은 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는 악기예요. 듣는 순간부터 천천히 번져가는 해금의 소리. 제가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 특유의 애잔하면서도 깊은 네. 울림이 인상적인 그런 무대였습니다. 해금은 사실 두 줄로 연주하는 악기인데도 네. 감정을 표현하는 폭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악기잖아요. 그런 만큼 이 소리가 더 따뜻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검은고의 묵직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소율 친구가 검은고를 배우기 전까지 온갖 악기를 다 섭렵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1: 네, 국악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해봤는데 네. 발이 많이 저려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가야금은 연주할 때 정교하게 해야 돼서 조금 힘들었고요. 네. 해금은 안줄 소리가 안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아쟁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0: 다 해봤네.
1: 네, 그래서 검은고는 특히 마지막에 해봤는데 네. 발이 저르지도 않고 신기하게 은근 저랑 잘 맞았어요.

0: 알저리미 없어지고 네. 수족 냉증 같은 것도. 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1: 오, 진짜 내 몸에 딱 맞는 악기를 찾은 거네요. 예. 네. 근데 국악을 원래 좋아했나 봐요. 그렇게 국악기들을 다 해본 거 보니까.
2: 네,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1: 아, 그 와중에서도 정말 거문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연주를 못 들을 뻔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거문고로 왔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2: 지금도 학교에서 거문고를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연주자로 발전하기 네. 위해서 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조금 힘든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2: 네.
1: 네, 뭐예요?
2: 공부가 네.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1: 아니, 공부도 힘들지만 네. 손가락이 아프다고?
2: 맞아요. 네. 손가락이 네. 거문고는 이 술대라는 막대기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1: 약간 뜯는 네. 거예요, 그거로?
2: 네, 이걸로 튕기면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이렇게 통통해졌거든요.
0: 아이고, 굳은 살이에요, 아~ 굳은 살?
1: 어머,
2: 굳은 살
1: 안쪽에 빨개.
2: 네. 네, 여기가 완전
0: 부었어요?
2: 부었어요. 반지가 맞는 호수가 없어요. 거의.
1: 오, 저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2: 네.
1: 어머, 진짜야, 진짜.
2: 통통해요.
1: 오. 보면 오 소율 친구 손가락이랑 저랑
0: 아 정말 노력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손입니다.
1: 네.
0: 국악기 잘 모르는 분은 사실 이제 거문고, 가야금, 뭐 아쟁, 해금 다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저도
1: 맞아요.
0: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2: 가야금은 12줄이고 손으로 튕겨서 연주를 하는 악기고요.
0: 네.
2: 거문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술대로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고 아쟁은 7줄이고 활로 켜서 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0: 거문고가 왕산악인가요?
2: 네.
0: 가야금 우룩?
2: 네.
0: 이거는 외웠어. 그것까지밖에 몰라.
1: 그럼 아쟁은?
0: 아쟁은 누구신가?
1: 네. 네.
0: 제가 그것도 찾아보도록
1: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같은 줄 악기여도 다 이제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0: 네.
1: 소리도 느낌도 완전히 다른 게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소율 친구 요즘에 관심사는 뭔지 궁금해요.
2: 저의 최대 관심사는 엑소입니다.
1: 엑소?
2: 네.
1: 우리가 아는 그 엑소?
2: 네.
0: 오. 아이돌?
2: 네.
0: 오.
2: 네. 제가 춤이랑 노래랑 연기하는 거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특히 엑소 중에서도 세훈 찬열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0: 아 네. 그래요?
2: 네.
1: 우리 소율 친구가 약간 어른스럽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엑소 네.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나 행복한 또 어린 이 팬의 그런 표정이 됐어요.
0: 그러네.
1: 그럼 그렇게 좋아하면 엑소 노래 한 소절 정도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너에게 내 전부를 걸어 Yeah we coming for that 절대 누구도 허락할 수 없어 망가지더라도 다 던져 널 위해 지켜내 crown 여기까지 못하지만
0: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저도 좀 하거든
1: 아.
0: 으르렁 으르렁 예 저도 엑소를 좋아해가지고
1: 아.
0: 네. 저 찬열
2: 아 찬열
0: 아 그러면서
1: 오 찬열. 통하는 게 있네요
0: 아 좀 통하는 것 같아 예예예 아 그 이 방송 엑소 팬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엑소도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0: 엑소를 가장 좋아하는데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2: 공부
0: 공부요?
2: 네 공부가 제일
0: 공부,
2: 싫습니다.
0: 공부 싫지. 네.
2: 시험 기간 되면 네. 많이 힘든데 또 네. 시험이 끝나면 또 그 시험을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1: 시험 끝나면 그 다음 시험 있고,
2: 네.
1: 숙제 끝나면 그 다음 숙제 있고, 네. 그거는 뭐 초3인 저희 아, 딸도
0: 진짜 끝이 없어요.
1: 네, 맨날 숙제하기 싫다고 징징대고
0: 계속 뭐 할 게 네. 있으니까.
1: 맞아요. 네. 전국의 학생들이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힘들 때는 우리 소율 친구는 엑소 노래 들으면서 힘내기로 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자, 힘든 시간 이겨내서 지금 이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유주입니다. 저는 국악기 중에 생황을 배우고 있는데요. 생황은 관악 국악기 중 유일하게 악기 하나로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화음이 정말 풍성해서 소리가 정말 좋고 국악과 현대음악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황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게 이번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좋은 생황 연주 드립니다.

0: 네, 생황만의 이 맑고 신비로운 음색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네.
0: 저는 이 생황 연주를 잘 보지도 못했거니와 이렇게 어린

0: 친구가 맞아요. 연주하는 건 정말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 맞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정말 호흡이나 표현력이 인상적이었고 사실 생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네. 대나무관 여러 개를 꽂아서 연주하는 악기예요. 네. 국악기 중에는 드물게 동시에 여러 음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악기인데 그래서 더 풍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을 통해서 국악기마다 가진 고유한 음색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도 기다려집니다. 함께 보시죠.
2: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없이는 못 사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아징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악기를 오래 잡을수록 몸이 뻐근해서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곤 한답니다. 아쟁은 존재감이 뚜렷한 마치 악바 같은 악기예요. 강한 소리부터 섬세한 표현까지 폭 넓은 소리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있는 아쟁 제가 이번에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와, 정말 아쟁 소리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네. 매력이 있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거칠고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잘 들어보면 또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정다은 씨는 아쟁도 종류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 제가 또
0: 알아요?
1: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0: 그래요.
1: 이 아쟁도 대아쟁, 소아쟁이 있잖아요.
0: 아네. 예, 아시네.
1: 네, 이렇게 나뉘는데 큰 아쟁은 좀더 깊고 묵직한 소리가 나고요. 또 작은 아쟁은 조금 더 섬세하고 또 화려한 소리가 특징이잖아요.
0: 역시 이 노래 들어볼래? 안방마님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신명나는 타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예, 두 친구의 연주에 제 어깨가 다 이게 들썩들썩할 정도였는데 아, 정말 신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악기하기 정말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예요?
1: 저는 그 얼마 전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국악 의상을 입고 후배들 반 앞을 지나왔는데 아하. 큰 소리로 어떤 애가 형 멋져요 해줘가지고 뿌듯했어요.
0: 오, 오. 그 본인 뭐라고 대답했어요?
1: 고마워.
0: 아 그래요. 이미 선배구나. 그리고 그 졸업사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네. 무겸 친구는 혹시 어떤 때가?
2: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장구 연주를 보여드렸어요.
3: 오, 네.
2: 두 분이 엄청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용돈을 주셨어요.
3: 아 용돈.
2: 역시 용돈은 사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0: 아 그렇죠. 용돈은 사랑.
3: 아 귀여워요. 사랑. 예, 예. 용돈은 사랑입니다. 아니 뭐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도 그리고 후배들 눈에도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0: 아유 사랑스럽죠.
3: 네 그 마음 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실력을 갖추기까지 아마 엄청난 노력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연습했다 하는 거 있을까요?
1: 제가 그 타악을 처음 배웠을 때 네.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집에서 연주하면 시끄러워서 두두굽에 청테이프 감아가지고 두드리면서 매일 2시간씩 연습했었어요.
3: 와.
0: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두굽에 청테이프를 감아서 어떻게 네. 그거를 해요?
1: 깽가리 채로 네. 두드리면서
3: 소리 안 나게
1: 연습하면서
0: 그거를?
1: 네.
0: 아 진짜 대단하다.
3: 네. 무겸 친구는요?
2: 저도 틈날 때마다 계속 연습했는데요. 학교 갈 때나 밥 먹을 때는 물론이고 화장실에 있을 때 손바닥으로 계속 허벅지를 치며 장단 연습을 했어요.
0: 이렇게? 한번 네. 해봐요.
3: 응. 아. 아 양쪽 번갈아 가면서 이쪽 왼쪽 오른쪽
0: 덩기덕 덩기덕 덩덕 이렇게 역시 이렇게 연습벌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실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식은땀 나게 긴장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좀 기억나는 무대가 있나요?
2: 제가 예전에 태국 공연을 갔었는데요. 네. 태국은 습도가 높잖아요.
0: 예.
2: 공연을 하기 전 장구 소리를 맞춰보는데 원래 궁따쿵 궁따쿵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0: 그래요.
3: 궁따쿵 궁따쿵. 예. 근데 어떤 소리가 났어요?
2: 장구 가죽이 습기를 먹어서 폭따쿵 폭따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3: 폭따쿵 폭따쿵?
2: 어? 네.
0: 아 폭따쿵?
2: 예.
0: 아 궁따쿵이 아니라 폭따쿵?
2: 네.
3: 그거 해외에 아, 나가서 태국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0: 태국을 나가서 장구도 기분이 좀 업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옷 당황했어요?
2: 네. 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했는데 찬석이가 장구를 다시 조여줘서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0: 아유 찬석이 덕분이네.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2: 네.
0: 안 했는데?
2: 했어요.
0: 아 그래요.
3: 사실 이 장구가 날씨나 네.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예민한 맞죠. 악기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예.
3: 서로의 악기까지 살펴봐주는 친구 사이 정말 부럽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중학생 되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1: 그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0: 아이고 축하합니다.
1: 합격하면은 네. 여자친구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여자친구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 성격.
0: 성격을 아 그 외모는 안 봤어요.
1: 네.
0: 아 그래요.
3: 여자친구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0: 긍정적인 친구네. 예예 예, 그래요. 여자친구가 있고 무겸이는
2: 저도 있어요.
0: 에이.
3: 아, 지금 급하게 지금.
0: 진짜예요? 그냥
2: 아, 진짜 있어요.
0: 친구 따라 가는 거 아니고?
2: 아니 진짜 있어요.
0: 얼마나 됐는데요?
2: 저 한
0: 예?
2: 20일.
0: 20일? 꽤 됐네. 자 보자. 그러면 어디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2: 예?
0: 아니야 아니야. 네. 하여튼 재밌는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네.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2: 제 꿈은 국악계 1장입니다. 장구는 물론이고 다른 전통 악기들도 다룰 수 있는 넘사벽 1장이요.
0: 기대할게요.
2: 네. 예.
0: 찬석군은?
1: 저는 그 꽹과리

0: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 시끄러운 악기가 아니라 멋진 네.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1: 야 여기 일장. 네. 국가 무형
2: 무형유산. 아니 근데 우리 두 친구 모두 다 오늘 이렇게 대답 들어보고 하니까 꿈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악계 일장. 그리고 꽹가리 국가 무형유산이 된 우리 찬석 친구까지 다시 만나게 되길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1: 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마다 저마다 가진 음색과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같은 우리 음악이라도 어떤 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과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 깨닫게 됐고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국악기의 매력이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손끝으로 가락을 만들고 또 숨결로 선율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서 국악의 밝은 미래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우리 국악기들의 아름다운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김무겸, 박찬석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표님 여기 선배님 있어요.
1: 협박이다 협박이다.
2: 제가 아침마다 수건 챙겨드린 거 기억나시죠?
3: 공개하겠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0: 소리 축제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국악 축제이기도 하고.
1: 저는 전주가 고향인데요. 전주 세계 소리 축제 무대에 꼭 서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0: 일단 지금 그 악기 지금 여기 연습하러 나온 건가요, 혹시?
1: 아니죠.
0: 지금은 너무 소극적이니까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1: 풍년의 아래
2: 그래.
1: 여기요.
2: 거기가 피치도 좀 안 맞고 그때 되게 불안하게 들려.
1: 아, 그래요?
2: 거기를 할 때 소리를 찍어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풍

0: 지난번보다 훨씬 발전이 돼가지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한국분이 아닌 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우리 국악의 미를 가질 수도 있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시면 창작자로서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이 노래 현대판 노동요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일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예. 그 한 가지 딱 아쉬운 거는 제가 레슨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흡을 연습하셔서 좀 더 가사가 좀 더 잘 들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2: 국악을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아 삼사는 되게 특별하지 국악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꼬리표를 떼어내고도 설득력 있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막 제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어요.

0: 뭐 그 짧은 기간 동안 전혀 다른 삼산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까치발을 이렇게 든 것처럼 삼산의 음악이 좀 키 높이를 높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니요, 좀 아쉬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실력이 약간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었다.

0: 좀 정신이 없어요. 주제부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악기들이, 앙상블이 과연 어울리는 건가?
1: 늦은 시간에도 저희들끼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했어요. 그 잘 시간을 잊을 만큼 한 사이를 그렇게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2: 아, 이 팀 계속 강해지고 있다.
3: 와, 이상은 이상이구나.
4: 앞으로 갔다가
3: 이거. 아, 근데 나는 어떡하지?
5: 넌 쳐야지.

0: 내일밖에는 머릿속에 없어요.
1: 아주 부셔버릴 거예요.
2: 국악기상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이든 어떤 계절이든 어떤 시간대건 관객들을 만족시킬 줄 아는 그런 팀이다 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좀 잘 만족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0: 와, 너무 시원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가슴이 아직도 두근두근 거립니다.
1: 실전에 강한 인상이구나. 네, 오늘 뭐 연주자들 날라다니네요, 정말. 야, 지난번에 제가 프로젝트 할 때 지적 드렸던 그런 구성 부분, 밸런스 부분, 또 솔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까지 제 얘기를 모두 다 100% 반영을 해주셨는데, 예, 네, 그 부분도 일단 감동적인데, 좋죠? 그렇게 해보니까.
2: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1: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적을 해드렸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후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저 자신한테도 그게 큰 숙제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둔가 어둔가 어둔가 를 이렇게 끌어가면서 엄청 그 훅성이 강한 후렴으로 완성시켰다는 것이 너무 잘된 선택이었다.
4: 저는 이산 10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까운 그 시간대부터 쭉 봐오면서 이 보컬이 갖고 있는 저 끼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끼가 멤버 전원에게 이렇게 쭉 전염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이제 국악팀 중에서는 이만한 무대 매너와 끼를 보여주는 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너무 반갑고요. 조금 더 기대하고 싶은 거는 타악기로서의 어떤 강력한 역할들을 조금 더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겨요. 좋은 무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아, 너무 후련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만큼 좀 잘 무대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7: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은 남원산성의 후렴구가 약한 거를 어떻게 빌드업 시키고 메이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지적해 주셨어요. 합숙을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게 숙제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주어진 3분 동안 만약에 라면을 끓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아예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그냥 물이 끓고 있어요. 그럼
1: 지금보다는 좀 감정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2: 그럼 처음에는 네. 이렇게
3: 거의
2: 네네 이 정도 네. 네. 그다음에는 뭐
3: 살짝 한 요 정도
2: 세워서 네네네.
3: 그다음에 뭐 무릎 정도 네네네. 오다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2: 네네
3: 한 단계
4: 브레이크 한 번으로 거기만 빵 해서 가는 걸로 하고
5: 네. 1절 코러스 딱 그 끌어올려
4: 지금 한 번만 딱 돌려볼 거니까 이상하면 원상 복구 다
6: 네
4: 브레이크는 딱 거기 한 번
6: 네
2: 조그마한 디테일 하나 바꾸는 것이 몰입도 자체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요. 티칭 받으면서 이 완급 조절적인 부분들에 대한 완성도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메시지 송 같은 경우는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거기에 충실했냐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전반적으로 뭐 구성도 좋아지고 연주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어떤 보강을 했을까 부분이 일단 아쉽고 두 번째는 키를 좀 낮췄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계속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악기의 조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약간 너무 양념이에요 지금. 앞으로 편곡할 때는 조금 더 국악기가 좀 더 돋보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더 지금보다 완벽한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2: 가사가 그러니까 전쟁 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사와 흐름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들어가야 되는 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보컬이 조금 더 이제 음악을 흐름에 맞게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는 또 편곡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화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열심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지만 아쉽다.
4: 저희는 3등 정도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4박 5일 슈퍼위크 동안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팀이고 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 그 슈퍼위크 기간 동안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어요?
1: 저희가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느라고 한 한 500번 정도 싸운 것 같은데요. 멱살만 안 잡았다지 사실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의 피드백을 딱 듣고 머리가 복잡하다가 또 그 다음 선생님의 티칭을 듣고 해결이 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위크 기간 내내 사실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생활예술인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그 감사한 마음,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을 좀 럭키유로 좀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같이 좋은 날에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lucky lucky you.
1: 역시 그 미들 대역대가 보강되니까 굉장히 좋았고, 작전을 제가 보니까 그 베이스 컨트롤 하려고 그러다가 기타가 오빠 하려고 그러니까 보컬에 집중이 안 돼 이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무대로서 증명이 됐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럭키 부분에 단체 안무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 빼고는 모두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꼭 보강하겠습니다.
3: 진짜 많은 굴곡과 변화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또 공감도 하게 돼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는 들으면서 아쉬웠던 거는, 플레이백 되고 있는 악기 음하고 실제 연주되는 악기 음이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합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근데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제건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곡꼬리 분리를 더 굴려봐도 좋은 시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뭐 보컬은 가곡을 가지고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대금, 장구, 그런 악기들이 전통 음악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어떤 고민과 외로움과 힘듦, 이런 걸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도 좀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전 이제 부탁을 좀 드린다면 그런 것을 좀 정면 승부해서 어떤 곡은 좀 그 문제를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정말 이거였었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양념으로 뭘로 이거 다 좋은데 거기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어? 또 뱀의 핏이 있어요?
1: 뭐야?
0: 오늘의 1등!
2: 오늘도 1등 했어요?
1: 이거 또 했어요?
3: 아, 줄이네, 줄이네!
2: 저는 한 두 번째부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0: 장단의 음악이라는 우리 고유의 음악의 성질을 가장 잘 현대화한
1: 저희 팀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물러날 데가 없고 후회 없이 쏟아붓고 오겠습니다.
3: 너무 부담드리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도 음악적 영감을 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밴드가 그런 팀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부담을 가지 마시고. 그래서 연습한 만큼 본인의 평소 실력대로만 발휘해 주신다면은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친 듯이 음악에만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화이팅!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0: 탈춤 추고 농악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 지금 밴드를 구성해서 나와서 노래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전체 판도는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과 저의 그 기대와 바람 좀 갖고 있고요. 디테일들을 좀 더 잘 만들어가면 더 좋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 노래는 우리 그 국악이 가지고 있는 그 장단을 가지고 노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훅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완성도 높은 음악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저도 느낄 수 있었고, 다만 좀 욕심을 많이 내고 무대에 오른 건 아닐까. 오늘 좀 120이었다면 100 정도의 다이나믹 에너지만 보여줘도 흥겹고 신났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생각이 많아지네, 무대 보니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역시 에너지는 넘치고 굉장히 또 재미있게 음악을 소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영상으로 봤을 때 참 상상이 많아지는 음악이었어요. 그 연예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 연예의 어떤 그 맛을 갖다가 요소요소에 착 그 배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는 좋아졌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근데 과연 그 대중성이라는 게 뭘까? 익히 봤던 거를 보는 게 대중적인 걸까? 저는 작품성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무대로. 그래서 독창성이 빠진 평범해진 무대입니다. 지금 일단 음악적으로 좀 더 갔었어야 되고, 저는 마지막에 한 16마디 그 전까지는 과연 출입밴드 아니고 다른 팀이 해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출입밴드의 개인적인 또 짧았지만 순간적으로 입덕을 한 사람으로서 아주 지난 아쉬움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노력만큼은 충분히 공감이 됐고, 또 앞으로의 또 무대에 좀 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100% 120% 150% 쏟았는데 의미 있게 못 쏟은 것 같아서, 예, 적절할 때 못 쏟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기본적인 거는 우리 소리와 조화인 것 같아요. 국악과 접목됐을 때 대중분들이 아, 우리 국악에 저런 부분이 좋네 이런 것도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슈퍼위크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거랑 야외 공연, 불특정 다수인 그런 분들 앞에서 흡족한 무대를 완성도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팀이어야 한다.
6: 관객으로서 가장 가슴이 설렜어요.
3: 오늘 제일 잘했죠?
6: 네, 큰 분 됐고
2: 짜임새도 제일 있었고
6: 네, 너무 완성도 있는 무대여서
2: 사실 제 마음속에 몸픽이었거든요.
3: 저도 그랬어요.
2: 하트는 많이 아쉽긴 했어요.
7: 되게 필요한 팀이라고 봐줘요. 왜냐하면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자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2: 두 팀 중에 그래도 이라고 생각해.
6: 진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3: 2대2거든요.
1: 이야, 힘들어졌다 이거.

0: 눈이 안 떠지네.
1: 고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2: 굉장하다. 다들 탤런트가 어마어마한 팀이다.
3: 아, 진짜 긴장된다.
4: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리의 탄생 2 첫 번째 파이널 진출자는 국악 이상입니다. 국악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가장 완성도 있고 가장 잘한 팀이라는 사실로 심사위원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첫 번째 합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국악 활동을 하면서 이런 퓨전 국악계가 선배나 선생님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증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잘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 두 번째 파이널 진출자는
7: 진짜 다 쏟아 부어서
8: 이번에 안 불리면 어떻게 하지?
9: 추리 밴드입니다. 추리 밴드입니다.
4: 축하드립니다.
10: 이 경연을 준비하면서 음악 색깔도 바꿔서 가져가 보고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중간중간 힘을 내서 용기를 얻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마지막 파이널 진출자로 저희는 삼산을 선택했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배운 게 많았는데요. 소리축제 때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악씬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가장 저희의 다 같은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다 잘 되고 다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두 팀도 그리고 같이 된 세 팀도 전부 다 엄청나게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저희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입소한 날 다른 팀들을 딱 맞닥뜨리니까 누가 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압불싸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불안하니까 팀원들을 좀 많이 괴롭혔어요. 막 짜증도 막 미안해요.
1: 엄청 싸우면서 진짜 다 쏟아 부어서 타버렸어요. 진짜 서고 싶었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2: 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나는 또 자신감도 오히려 더 생겼고요.
3: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팀들이 모여서 또 어떻게 공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지 이런 종류의 배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4: 여기선 떨어졌지만 저희 일상으로 돌아가서 저희의 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여기 오늘 올라가신 분들과 더 좋은 무대, 더 큰 무대에서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0: 많이 적었네.
1: 원래 이런 걸 잘 안 해서 받을 때마다 되게 새롭습니다.
2: 피만 안 냅니다. 지난번에 피해가지고.
3: 오, 아파요?
2: 뭔가 노래만 조금 내가 익숙해지면 네. 즉흥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요거로 이런 걸 하나 해봐요.

0: 뮤지션이랑 피곤하지만 열심히 사는 뮤지션 약간 이런
1: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2: 펜지스러운
0: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1: 톱스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0: 톱스타?
3: 여섯 명의 마초들?
4: 우리 팀의 색깔, 우리가 준비한 소리는 뭘까?
0: 아니 저 근데 사실 평상시에 기지개를 안 켜가지고 그거 할 때 좀 힘들었어요. 오렌지주스 달고 당떨어졌는데 딱 좋아요 지금 입에 달콤해서 아주 기분 좋은 퇴근길.
5: 오, 와, 잘 나온다.
6: 신났네. 신났어.

0: 비슷한 우리로 해보겠습니까?
1: 컨셉도 그렇고 저희 음악이랑 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Nobody but you.
2: 전에 저희가 공연했었을 때 좀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순서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좀 다듬는 그런 준비를 했고요. 새로운 의상을 맞췄거든요.
3: 왜 우는데?
4: 이거
5: 한여름에.
1: 그러니까요. 아.
6: 또 좋아요.
7: 촬영 너무 재밌었고
0: 어떻게 나올지 살짝 무섭습니다.
3: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1: 힘들었어요.
8: 저는 되게 즐겁고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9: 나 화이팅 하겠습니다.
10: 네, 고생하셨습니다.

0: 두근실
1: 드가이요 드가이요
2: 캐릭터요 100마리 캐릭터 여기 올리
3: 그거 앞에 웨지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4: 깽가리가 뒤로 가는 게 보기 좋지 않겠어요?
5: 소싸 할 때 우리가 빠지는 이유가 들어오라고 빠지는 거는
6: 혼돈입니다. 혼돈.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새롭게 계속 생기니까
7: 빨리 안무 마무리 짓고 디테일을 잡아가야 될 텐데 걱정되기도 하고
8: 대한 연습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고 자전거 타면서 계속 그 시야를 넓게 보는 걸 좀 연습을 했고요.
9: 이거 불발 맞죠? 오빠만 거꾸로 가는 거죠?
10: 걱정이 없는 게 걱정입니다.
11: 니들도 준비한 거 다 해라. 우리도 다 할게.

0: 세계로 날아가는 새로운 K-POP 장르를 이들이 만들 것이다.
1: 가장 최신적인, 가장 혁신적인 게 바로 국악이다라는 You are a star.

0: 브레이킨 문예!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2: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1: 아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성금 연류 짧은 산조입니다. 성금 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굿거리, 자진몰이, 휘몰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 내에서도 조성이 바뀌는 등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농현과 장식음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타커니 편수되어 모라는 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가사는 임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편수되어 모라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한 노래인데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무대는 김영랑 친구의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입니다.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는 서공철 명인이 전승한 산조로 자유로운 선율 전개와 화려한 기교가 어우러져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거침과 절제가 교차하는 음악적 긴장 속에서 강렬한 생동감이 드러나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랑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네 번째 무대는 박하현 선배님의 승무입니다. 승무는 뛰어난 기량이 필요한 춤으로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와 호화로운 장삼 노름, 다부지고 매서운 발 디딤새로 가슴을 울리고 영혼마저 뒤엎어버릴 듯한 멋들어짐 춤사위로 예의 경지를 보여주는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하현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동백어린이 민요합창단 친구들의 장기타령입니다. 장기타령은 전부 5절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절이 장기에 관한 사설로 되었기 때문에 장기타령이라고 합니다. 본 곡은 많은 사설을 이야기하듯이 엮으면서 비슷한 가락을 계속 반복하다 후렴에서 음들이 길게 뽑으면서 굴곡을 만드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어린이 민요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춤빈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신라시대 660년경에 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어 추던 춤이 기원으로 조선 후기의 기념으로 변형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이 충무공이 장졸들의 사기를 붙도두려고 승전무와 함께 추계했다고 한 무용입니다. 내향적이고 조직적이며 훈련무를 접목하여 춤사위가 섬세할 뿐 아니라 음악 반주가 토색 짙은 타령조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빈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최상 설장구 놀이와 연희 한마당입니다. 최상 설장구는 앉은반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하며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거기에 상모놀이로 화려하고 풍성한 판이 만들어냅니다. 최상 설장구가 끝나면 전통 연희놀이를 펼치는데요. 그중 줄곡놀이는 단체 군무로 옛날 지불놀이를 형상화하여 공에 불모양의 천을 달아 다양한 군무를 펼쳐냅니다. 연이어 화려한 번화놀이로 여기 오신 관객의 일년 애길 막아내고 복을 빌어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입니다. 올해 20회를 맞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회는 젊은 음악가라면 누구나 꼭 한번 도전하고 싶어하는 무대입니다. 그동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170곡의 국악창작곡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역대 수상자 중에 세 팀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들고 실험과 도전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이분들과 함께 우리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한음프의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07년 제1회 대회에서 아리랑상을 수상했고요. 전통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 국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불세출의 무대 만나보시죠.

0: 2007 국악창작곡 개발 제1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풍류도시로 아리랑상을 수상한 불새출의 두 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새출의 배정찬 대표님과 아쟁 연주자 박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풍류도시라는 음악을 들려주셨습니다.

0: 이었는데 저도 이게 들으면서 뭔가 처음에는 되게 감미롭다. 우리 국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되게 감미롭다고 느껴졌는데 그 중후반 넘어갔을 때는 정말 우리 어떤 시나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한 선에서 같이 함께 또 만나는 어떤 그 완결성까지 해서 그때 당시의 음악이 왜 1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동시에 함께 들으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1등을 못했을까요? 작가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1등하셨던 분들이 난감한 해를 부르셨던 프로젝트락이라 팀이었더라고요. 그 노래가 아 그렇구나 정말 난감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혹시? 욕심이 났을 텐데 분명.
1: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
0: 네.
1: 프로젝트락 선배님께서 하시는 난감한 해를 듣고 있었는데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0: 진짜요?
1: 예. 네, 1등은 저 팀에서 할것 같고
0: 네.
1: 2등은 할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0: 네.
1: 저희는 만족해하며 집으로 갈수 있었죠. 예.
0: 정말이죠?
1: 아, 정말이죠.
0: 사실 이제 불세출 팀이 2007년도에 그러면 창단이 돼서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되는 건데 사실 한국음악 프로젝트도 2007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과 끝을 지금 어찌 보면 또 현재 진행형처럼 달리고 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팀원들과 어떤 불화나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사실?
2: 너무 많았습니다.
0: 많으셨어요?
2: 그 저희가 20년을 이게 길게 해올 수 있던 이유가 싸움과 화해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들이 다 착해요. 착한 애들인데 연습만 시작하면 싸워요. 음악적인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엄청 개인적인 기량과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서 사실 이렇게 팀을 꾸리는데 이 서로 조율을 할수 있을까 음악적으로 타협이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2: 하루 종일 연습해서 한마디도 못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0: 진짜요?
2: 많이 싸웠고요.
0: 네.
2: 근데 또 착하다 보니까 금방 풀려요.
0: 서로
2: 싸우고 또 바로 풀리고 또
0: 그러니까
2: 싸워도 쌓아놓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화해를 잘 하다 보니까 20년 되니까 이제 너무 서로를 잘하는 거예요.
0: 네네.
2: 쟤는 저걸 싫어하지, 얘는 이걸 좋아하지.
0: 네.
2: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싸움이 없어지고 잘 흘러가고 있는 것
0: 그러니까
2: 같습니다.
0: 팀의 장수의 비결은 뒤끝이 없이 싸우더라도 앞에서 싸우고 딱 끝내는 거. 아,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국악 창작 팀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팀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이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한데 또이 팀이 잘 유지가 돼서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같이 함께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팀들을 또 위해서 후배님들을 위해서 뭔가 이것만은 꼭 지켜라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비결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1: 저희 팀 경험으로 봤을 때
0: 네.
1: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팀만의 색깔인 것 같아요.
0: 색깔.
1: 저희가 20년 동안 팀 생활하면서
0: 네.
1: 많은 유행이 지나갔거든요.
0: 네.
1: 그때마다 저렇게 해야 되나?
0: 네.
1: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0: 네.
1: 그때마다 이제 저희 색깔 지키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0: 네.
1: 성실하게 봐주시고
0: 네.
1: 알아주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0: 아.
1: 성실하게 자기 색깔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0: 네. 또 어떠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또 있으실까요, 혹시?
2: 일단 버텨라입니다.
0: 버텨라.
2: 어떻게든 버티면
0: 버텨라.
2: 길이 열린다.
0: 네.
2: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세배더 열심히 해라.
0: 네.
2: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0: 아, 맞아요. 진짜로 버티는 게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달려왔는데 혹시 그뭐 다음 20년을 또 향해서 뭐 어떤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불세출.
2: 말씀해주셨다시피
0: 네.
2: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 후원회가 있습니다.
0: 와,
2: 불세출
0: 진짜요?
2: 후원회 불납이라는
0: 네.
2: 후원단체가 있는데 20주년을 기념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0: 네.
2: 기념 음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2: 저희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라는
0: 네.
2: 주제로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탄은 자락이라고 돼서
0: 네.
2: 사라져가는 토속민요를 가지고 만들었었고요.
0: 네.
2: 2탄은 이제 동해안 오곡굿을 갖고 밤절하는 공연을 만들었고 이제
0: 네.
2: 내년에 3탄 사라져가는 우리의 추억들을 찾아서
0: 네.
2: 그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정말로 올해도 그러면 꽉찬 불세출의 어떤 행보와 활동들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데
2: 그렇게 꽉차 있지는 않습니다.
0: 분명 이 방송에 나가면 더더더 활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진짜로 저도 오늘 이렇게

0: 나와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쉽고요. 한곡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한곡더 청해도 될까요?
1: 네, 릴릴이란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시리즈 1탄
0: 네.
1: 자락에서 나왔던 토속민요
0: 네.
1: 릴릴이라는 노래를 갖고 만든 곡인데요.
0: 네.
1: 저 이북 지방에서 불리던 노래래요.
0: 네.
1: 그래서 그 노래의 멜로디를 갖고 그 멜로디를 확장시켜서 좀 풍성한 기악곡으로 만든 신나는 그런 곡입니다.
0: 혹시 그러면 뭐 노래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1: 중간에 살짝 나옵니다.
0: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릴릴릴릴리 니나나 니가 났어 아니 놀고선 무엇하며 아니 춤추진 못하겠구나.
0: 아,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저도 같이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세출의 닐리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음악, 우리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 음악이라는 주제로 역대 수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발상, 그리고 과감한 무대,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는 팀입니다. 구이임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네, 2024년 제18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입니다. 구이임의 구민지, 이채연, 임정환 세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와, 초대해 감사합니다.
0: 괜찮나요?
2: 네, 네
1: 너무 좋았어요. 네.
0: 아, 감사해요.
3: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팀명을 보고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각자의 성을 따서 만든 팀이 구이임이더라고요.
2: 네, 맞아요.
0: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저희가 팀명을 만들 때 어떠한 네. 단어로 지었을 경우에 그 단어의 의미에 저희의 음악이 좀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무의미한 팀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팀원들의 성을 따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아, 저는 그래서 그 성을 앞에 따길래 되게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 되게 간단하게 되게 뭔가 간편하면서도 구임이란 특임이 되게 뭔가 뇌리에 남기도 하고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탄생한 이야기가 있네요.
2: 아,
0: 근데 사실 앞서 얘기했었지만 이제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탔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사실 또 대회를 두 번 도전해서
2: 네, 두 번째
0: 거머쥔 상이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 나 비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0: 네.
2: 이제 또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생으로 출전을 해서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0: 네, 와, 근데 한 번 도전하기 힘든 그 대회를 두 번씩이나 도전한다는 거는 어떤 도전 욕구가 없으면 또 그 도전 의식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번째 나가서 대상을 거머쥔 거는 엄청난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사실 뭔가 1등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회를 나가게 되면 되게 한 곡을 밀도 있게 집중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정성스러운 곡을 만들고자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이제 실험 욕구가 있어가지고 네. 실험하고 싶은 그런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면은 저희가 되게 예민한 소리들과 네. 무대 연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 주시고 충분히 구현해 주실 것 같아서 두 번 충분히 도전할 만한 대회다.
0: 그래서 무대 위에 그 변기를 놓았다면서요?
4: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22년에 네. 젊은 국악 단장 평론가 초이스라는 무대에서 집은 집이 아니다라는 네. 제목으로 무대를 올렸는데 거기서 각자의 공간, 각자의 집을 꾸며봤는데 이제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저는
0: 민지 씨가 변기를 네, 했다는 말이 너무
4: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네. 저는 이제 침구류로 이렇게 했고 여기는 베란다. 각자가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 자기만의 공간들을.
0: 민지 씨 미안하지만 변기가 가장 편하세요?
2: 아 뭐랄까 이제 그 버드른이라는 시조를 보면은 네. 짜내느니 나의 시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름 나의 이제 은밀한 밖에선 잘 표출하지 않는 시름 같은 거를 편안하게 이제 낼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옛날에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화장실이 가장 은밀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이스데어 버드른을 변기통에 대고 불렀습니다.
0: 아 근데 진짜 각자가 통통 튀는 약간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정말 풍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딱 아지트에 왔을 때 사실 조금 이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를 꾸며놓기 어떤 걸 갖다 놔야 될까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저희 아지트를 보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1: 근데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이 친구 성공하겠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아지트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모시면서 또 다양한 음악가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깝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저에게도 매우 귀중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또 구이임에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4: 아까 앞서서 민지 씨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뭐 특별히 음악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진 않고요. 그때그때 저희 삶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고 싶은 욕구들을 음악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한 음악도 해봤다가 뭐 화성적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해봤다가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음악의 스타일이 분명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표현하고 싶은 음악의 결이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이 음악 세계 안에서는 사실 국악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 음악의 이런 점은 꼭 지키고 싶다. 구인만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4: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에서 지키는 것도 음악적인 뭔가 구성 요소로 지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보면. 네. 근데 저희는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 자체에서 국악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음악적인 어법을 가져오면 그걸 저희가 뭐 구전심수처럼 네. 저희끼리 직접 저희가 편곡을 하고 이걸 네. 붙여보고 떼보고 어떤지 이렇게 국악 음악을 만들어가는 작곡 방식을 저희의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와, 정말 생각도 멋있네요. 야, 그리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구이인만이 갖고 있는 색깔과 매력이 진짜 음악으로서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작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저희 2집 준비하고 있죠.
4: 아, 네. 저희 2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네. 올해 하반기에 내려고 이제 녹음도 다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뭐 그중에 뭐 약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 뭐 힌트라든지 어떤 음악이 될 것 같아요.
4: 이 토크 뒤에 네.
2: 두 번째 곡이 바로
0: 아, 정말요?
2: 네.
0: 아,
4: 신곡을 그럼, 여기서.
0: 그럼 빨리 만나 봐야겠네. 그 곡이 좀 가장 신나는 곡일까요?
2: 네, 맞습니다. 좀 정가하면 되게 단아하고 잔잔한 곡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좀 리드미컬하고 파워풀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그럼 그 무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나는 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구이임의 불화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세 번째 게스트는요, 지난해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 연희와 밴드로 구성된 연희 밴드로서 독창적이고 또 흥겨운 무대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 오름세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독보적인 연희밴드 오름새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진짜 이 무대가 열기가 가득한데 오름새 다섯 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무대 너무너무 진짜 뜨겁게 열띠게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오름새 팀원분들 각자 한 명씩 인사 한번 드릴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오름새 밴드에서 보컬 맡고 있는 송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곽동균이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서주원입니다.
5: 베이스 치는 이수민입니다.
6: 네, 드럼을 맡고 있는 김동빈입니다.
0: 네, 다섯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제 5월에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5: 맞습니다.
0: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한데 지난해 대상을 또 수상하고도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2: 요번에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20회를 맞이했잖아요. 네. 저희는 1등 했을 때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을 했다고. 네, 그래서
0: 욕심이 과하네. 아니 뭐야, 1등을 어쨌든 하긴 했잖아.
2: 저희가 대통령상이 없어가지고.
0: 근데 하필 또 이제 전년도에 수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또 대통령상이 생겨서.
2: 맞습니다.
0: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하다.
2: 너무 아쉬워요. 올해 네.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으면.
1: 잘하는 거야.
0: 진짜 욕심이 많대. 아니, 어쨌든 이 오름새 리더분이시잖아요. 사실 송창현 씨가
2: 네.
0: 어떻게 이 팀을 또 꾸리게 되셨습니까?
2: 아까 준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또 야망보입니다.
0: 그래서 보이더라고 무대에서 이 야망이.
2: 꿈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또 이게 부족하지만 또 연희와 노래를 결합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팀원들을 모아서 오름새 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어떻게 좀 팀원 같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리더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계신가요?
6: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0: 리더 짱! 진짜. 뭔가 분기가 바짝 든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뭐 이렇게 잘못 보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6: 아, 그런 건 아닙니다.
0: 그래도 이제 진짜로 이렇게 멤버들 중에서도 우리 국악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국악을 접하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5: 제가 아무래도 네. 실용음악과에서 베이스를 전공하다 보니까 네. 아니, 한국 사람이지만 국악 들을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밴드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아는 국악은 그 이희문 선생님이
0: 그렇죠.
5: 싱싱 활동을 하셨던 그 타이니 데스크 라이브를 보면서 네. 국악이 정말 멋있는 거구나라고 네. 딱 그것만 알고 있다가 국악 재밌어 보이는데 했는데 마침 또

0: 그래서 이렇게 오름세의 무대가 사실 정말 다채롭기도 하면서 송창현 씨가 같이 함께 꾸미는 무대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혼자 뭔가 무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지금도 보시다시피 네. 땀을 저만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긴 한데
0: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네.
1: 멤버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알고 있죠 다.
2: 당연히 알고 있죠.
0: 뭔가 저만 그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약간 표정이.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름세에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한 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말 포부도 정말 클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오름세가요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년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요 정말 대중적인 국악밴드가 되는 게 목표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락 페스티벌이나 네. 뭐 이렇게 좀 방송을 조금 많이 타서 네. 더 열심히 정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는 그런 국악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멋집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음악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판소리 단가에서 영감을 받은 광대가입니다. 오름세만의 광대란 어떤 것일까를 해석하는 곡인데요. 오름세가 그리는 광대는 어떤 모습이지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하이시고.
0: 네.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러봤을 이 단가가 바로 광대가입니다. 오름세의 광대가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 오름세의 광대가 만나보시죠.
4: 가려 천지 우리 행각 광대 행세죠 옳지.
5: 네.
4: 그러나 광대 행세 어렵고 또 어렵거나

첫째는 물태생이 반은 먹어 둘째는 말빨 숨을 불어넣어 셋째는 소리 구석 맵시 장단 한판 놀아보자 얼음이라는 게 쉬운 줄 아니 천 가지 얼굴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역대 수상팀을 만나봤는데요.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불세출과 실험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우리의 음악을 만드는 구이임,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오름세까지 이분들의 음악이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세상에 선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음악이자 이 시대의 한국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열리는 20번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는요, 또 어떤 음악들과 스타들이 탄생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의 창작이 오늘의 전통이 된 것처럼 오늘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들이 미래의 고전이 되길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제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하는 게 처음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이런 공연이 있어서 이 무대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이 무대를 지금 처음 서는데요. 객석하고 굉장히 가깝네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첫 곡으로 쑥대머리라는 우리 춘향가의 옥중신을 이렇게 국악 가요로 만든 쑥대머리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정말 관현악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서울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국악 관현악 축제에 이 곡이 빠질 수 있겠냐 해서 골라본 곡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취임새 드시면서 함께 즐기셔도 됩니다. 얼시구 좋다. 네, 어색하시죠? 제가 얼시구 하면 좋다 하겠습니다. 얼시구.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한 곡을 더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디 가서 이제 추임새를 넣어달라 하면 옆 사람 눈치 보느라 그리고 또 내 추임새가 공연에 방해될까 봐 안 하시거든요. 그 다 그 마음을 아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배띄워라라는 곡을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국악관현악축제에 정말 힘차게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까지 쭉쭉쭉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희망적으로 배를 탁 띄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추임새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냐. 제가 이렇게 부채를 들어서 콕 찍으면 그거 찍는 거 보고 얼씨구.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또 콕 찍으면 찍는 거 보고 좋다. 가능하실까요? 아, 그렇죠.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매 참말로 잘한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띄오라. 아이씨고. 아 좋습니다.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

0: 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1: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2: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4: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 모두 제가 온다. 저 모두 제가 온다.
6: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5: 민동안읍인육일른가.
4: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7: 그렇죠. 그렇죠.
5: 엄마야 누나야.

0: 치킨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이다팀이랑 이상팀이 즐거운 무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둘이 씨 뭐 만드는 거예요?
1: 저지트.
2: 낮에 아빠랑 산책도 하고 네. 바람 좋으니까 네. 무슨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가훈아?
1: 슬퍼지는 분위기.
2: 슬픈 분위기야? 그럼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분위기인지.
3: 30개월째 가서 병원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더니 자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뭐 그때는요. 뭐.
4: 그거 먹느냐고 안 오니까.
2: 엄마 이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커피숍에서 들은 거라고 피아노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을 한 소절을 쳤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악보 없이 자기가 듣고 곡다운 곡을 옮겼던 거죠.

0: 2010년 초에 어느 날 자기가 피아노 병창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희 가르쳐주시는 판소리 선생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1: 종점까지?
2: 종점까지 들어와서 이제 종점에 기차가 딱 쓴 장면이야. 끝나는 부분이
3: 네. 한 준이가 뭐 해볼래?
4: 좀 미리 연습을 해.
3: 미리 한번 연습해봐.
4: 미리
3: 감독님은 오랜만이지야?
4: 네. 1호선 4호선 둘 다 구동음이 똑같고요. 5호선은 ABB GTO고요. 6호선은 미쓰비시 IGBT고요.

준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 감성 이런 걸 준이가 말로는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준이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늘 고맙고 준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이가 지금처럼 자기가 떠오르는 영감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간간히 종종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요런 게 지속될 수 있으면 준이한테는 아주 행복한 일이겠다 싶어요.

키는 것은 쓰다듬고 보다듬고 얼후 만지는 그대들의 사랑.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쓰다듬고 보다듬고 얼후 만지는 그대들의 사랑. 뾰족뾰족한 세상이 둥그러지는 것은 쓰다듬고 보다듬고 얼후 만지는 그대들의 사랑.

0: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너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오시나?
1: 아, 언제 봐도 반가운 딱 특별한 산행 어몽길의 산악버스.
0: 반갑습니까?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아, 참. 네.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뭐 이렇게.
1: 오, 근데 저기 굉장히 뭐야? 독특한 복장에.
0: 아,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저분도 같이 하신 분이에요?
1: 그런가 본데. 버스 탑승 오신 거예요?
2: 네, 왔습니다.
1: 아, 진짜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0: 야. 아니 뭐 이 산에 가셔도 뭐 다 그냥 시선이 다 쏠리겠지만 조식이 걸어다니도 완전 뭐 그냥 막.
1: 네.
0: 야, 이거 진짜 뭐 새로운 뉴 패션인데.
1: 약간 역대급 패션을 네, 오늘.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예, 예. 하여튼 뭐 저 같이 가시게 돼서.
2: 네네. 저도 같이 가게 돼서
1: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대장님 또 대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3: 네팔 사람이요.
0: 네팔 사람이요. 역시 우리 산업버스는 글로벌.
2: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고스포차. 고스포차. 고스포차.
3: 액덤 픽처. 액덤 픽처.
2: 액덤 픽처? 액덤 틱테이나 틱차이나.
3: 픽처.
2: 픽처. 나무르샤.
3: 라무르샤. 데레 라무르샤.
2: 데레 라무르샤.
0: 궁금해요. 뭐라고 인사 나누셨는지.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멍 들었습니다.
0: 처음 뵙겠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네.
4: 네,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4: 경남 김해에서 온 이성우라고 합니다.
2: 아이고, 김해에서.
0: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 김해에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4: 육로로 왔습니다. 버스로.
2: 아, 버스로?
4: 광주 왔어.
2: 예.
4: 또 목포로.
2: 야, 이렇게 먼 길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좀 더 저희가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고 싶은데 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빨리 버스를 이동한 다음에 버스 타고 가면서 또 얘기 나누시고 자 타시죠. 네, 타시죠. 타시죠. 올라가시죠.
0: 네. 네
2: 올라가시죠.
5: 잠시만요.
2: 올라가시죠.
5: 잠시만요.
2: 아 진짜
0: 안녕하세요.
5: 잠시만요. 누구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죄송합니다.
0: 오 셰프님 안녕하세요.
2: 우리 안녕하세요. 오 셰프님. 셰프님. 셰프.
0: 셰프.

0: 뭐 세진 세득 어떻게
1: 셋째 돌림이세요?
0: 남매
1: 셋째 돌림이세요?
2: 저 셋째 돌림입니다.
1: 아, 남매 네. 상열이 같아요. 남매네요.
2: 그러니까요.
0: 반갑습니다.
1: 네. 네.
0: 또 살다 보니 또 이런 경우도 있네.
2: 네. 야, 진짜. 오빠가 생겼습니다. 네.
0: 야, 세진 작가 오늘 또 목소리 좀 내겠는데요?
2: 아.
0: 몇 기?
2: 10기입니다.
0: 7기 아닙니까?
2: 10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벌써 10기입니다. 야, 맡아주시죠.
2: 네. 네, 올라가시죠. 아이고, 올라가시죠.
0: 방문실에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아이고, 저 부터 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네. 네.
0: 고운 분들.
3: 직구 화이팅!
2: 화이팅!
0: 있어. 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 벨트 다 매셨죠?

0: 세덕 대표님.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1: 아, 저는 제주도에서요.
0: 어, 제주도?
1: 네.
0: 아, 제주시 서귀포시.
1: 위치는 중산간농에 어, 있습니다.
0: 아, 중산간 쪽에.
1: 해발 470고지 정도 됩니다.
2: 네. 되게 산위에 계시네요.
3: 근데 차로 가요. 아.
0: 그 당연히 차로 가죠. 차로 가요. 네. 산은 좀 그럼 한라산 좀 올라가셨어요?
1: 한라산 저는 매표소하고는 가깝습니다. 근데 예, 첫판하고 예. 가까운데요.
0: 네. 예, 예, 예. 근데 우리 저 정쌤님.
4: 네네네.
0: 그 어떻게
2: 갓이 너무 시선 강탈이에요.
4: 이거 어떻게 쓰기 수가 없네.
0: 아니 그 갓은 색깔별로 그 갖고 다니면서 쓰시는 거 아니고 하나만.
4: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빨간색 갓이 되게 쓰고 싶었었는데 시중에 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페인트로 다 칠해가지고 빨간색을 제가 따로 만든 겁니다.
0: 오 마이 갓! 네모 갓! 이러면서 그냥 갓. 야, 예. 오, 맛입니다, 갓.
4: 저 그리고 예. 대장님 저번 주에도 저 뵀습니다.
2: 오,
4: 저기 그 어디서? 한국등산학교 50주년 기념식 때 예, 있었어가지고
0: 갔었죠.
4: 이번에 백기 졸업해가지고
0: 그래서 아, 백기예요?
4: 네네네네.
0: 그날 백기도 수료식 좀 다 나눠줬는데?
4: 네, 저희가 그때 같이 수료했던 아, 저희 같이 수료생이어서 그래. 제가 같이
5: 저도 백기인데요. 저도 백기인데요.
2: 오셰득 셰프님도 백기래요.
0: 어? 같은 네, 그룹? 네. 그룹?
5: 아니, 아니. 같은 네, 그룹? 네. 그룹? 아니, 아니. 저희 누가 등산만 가자면 백기예요.
0: 네. 아, 백기.
4: 나 깜짝 놀랐어, 지금.
5: 저 등산 가자면 백기.
2: 네. 진짜.
5: 숨 쉬어야 돼요. 자, 숨.
0: 낙갈님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6: 7년 됐어요.
0: 7년?
6: 네.
0: 아, 사트. 네. 그 네팔에서는 그 뭐 사례 좀 다니셨어요?
6: 네팔에서는 저기 분일 알고 있습니까?
0: 아, 분일 갔다 왔어?
6: 아, 분일 가지는 갔다 왔어요.
0: 아, 3,200m 분일?
6: 3,200m.
0: 아, 그거 갔다 왔어요?
7: 이 친구를 3년 전에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아. 제가 이 친구랑 지금 제가 댄스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0: 댄스를 어떤 댄스를 치시는 거예요?
7: 아, 요즘 유행하는 셔플 댄스를 하고 있는데 셔플 댄스요.
2: 셔플 토끼춤?
7: 네, 셔플 댄스요.
0: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그건가?
2: 그거야? 약간 그런 비슷한데.
0: 비슷한 거야?
2: 네.
7: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정말 유명하신 산악인 엄원길 대장님이 계신데 네팔 히말라야를 자주 등반하시고 하는데 정말 뵙게 해드리고 싶었고 좀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신청하게 됐어요. 네.
0: 우리 저
8: 네 김춘선입니다.
0: 네, 춘선님.
8: 네 산이 좋아서 그렇죠 뭐. 예.
0: 아 산이 좋아서 예. 좋아하시는 계기로 해외에서는 어디를 갔다 다녀오셨어요?
8: 최근에는 저기 키나발루.
0: 아, 네. 코타 키나발루. 네. 동북아시아 최고봉.
8: 네, 네.
0: 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
8: 네. 네. 네. 작년에는 몽블랑 완주.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네. 출국 2주 남겨놓고 못 갔습니다.
0: 아, 코로나 때문에. 아쉬우셨다.
8: 예, 코로나 시즌 가지고.
0: 예, 예, 예, 예. 그러셨구나. 그럼 언제 가시려고요?
8: 오픈은 올 말에
0: 올 말에
8: 예. 예. 가보려고 합니다.
0: 예, 좋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오늘 이렇게 먼 거리 여행을 하시고 새벽부터 몸지기 시작하고 오셨으니까 한 짧은 시간이나마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잠시 휴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아우. 아우 눈부셔.
1: 와.
0: 야, 드디어.
1: 네.
0: 신안군 비금 토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야, 여기 도착했습니다.
1: 좋다, 좋다.
2: 와, 좋다. 바다다. 바다다.
0: 드디어 제가 비금 고스펠이.
1: 오, 와, 저 배를 빨리 오란다. 네, 자, 인사를 또.
0: 자, 우리 다시 이제 배로 승선.
1: 아, 저기가 줄 서는 데고. 오, 저 앞에 저 두 분. 어, 아, 오.
0: 오,
1: 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3: 안녕하세요. 아,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와, 어서 와.
4: 안녕하세요.
1: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멍 들어오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가 아는 동생들입니다.
0: 네. 아, 그래요?
1: 네.
4: 또. 안녕하세요.
1: 또 어떻게 왔어? 어, 이렇게도 알아요?
4: 네.
1: 아, 진짜요? 뭐야?
0: 짜고 뭐 하는 거 같은데?
1: 아니요.
2: 어, 오늘도 몰랐어요. 저도 오늘도 몰랐어요.
0: 아, 어떻게 오셨어요?
5: 저희 울릉도 갔다가 네. 산악버스 작가님들을 만나가지고 어,
0: 울릉도에서?
1: 네. 맞아, 맞아.
0: 이야,
6: 저... 울릉도에서 섭외되신 거예요?
5: 그 자리에서
0: 오늘 뭐 특별히 기대되는 거 있습니까?
2: 어, 저희가 장수가 산이 많은데 네. 오늘 또 특별하게 배를 타고 또 바다를 보게 돼가지고
0: 네.
2: 그 바다가 있는 섬에 또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돼, 아. 많이 됩니다.
1: 자.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이네, 하영이네 공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네.
0: 자, 그럼 네. 이제 배로 승선!
1: 승선하겠습니다.
0: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1: 조심히 들어가실게요.
7: 시원해요.
1: 좋아요, 시원해요.
2: 아, 너무 좋다.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0: 오! 멋있다.
1: 좋다.
2: 하나, 둘.
3: 하나, 둘, 셋.
2: 바다 보니까 어때요?
4: 네팔에는 바다 없어서.
2: 그렇지.
4: 우리는 여기 외국 쪽으로 나오면 먼저 바다 보고 있어. 아.
5: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0: 항상 이렇게 산행하게 되면 조를 나누거든요. 1조, 2조, 3조. 제 세 명이 이렇게 딱 앉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뒤로 저희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딱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너무 몰표 나올 것 같은데요. 대장님께 몰표. 아 진짜. 아 긴장되는데. 상대로 안 갈 수 있어요.

0: 이게 두 군데죠?
1: 잘 정하시고.
2: 네.
1: 오십시오.
2: 리듬.
0: 근데 뭐가 쓰면서 소리가 나.
3: 일단 뭐 드셔야 되잖아요.

0: 긴장돼.
1: 동시에 눈을 뜨겠어요. 하나, 둘. 둘, 셋. 뒤돌아갔어.

0: 다 팀별로 세 팀이니까. 네. 야, 이거 앞뒤 이거 뭐야 이거 엎어 뒤집어.
1: 대 팀.
0: 야, 그래서 이제 자.
2: 사람만 상관줄 때. 먹게 따로, 사람 따로. 어.
1: 생각해. 야. 어떻게 하는 거야?
3: 저희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 어차피 팀 팀이니까요.
0: 아, 팀 팀이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아니 근데 잠깐 지금이라도 저희 좀 하고 싶은 분이 안 계신 거예요?
0: 얼마나 없으면 게임으로 안 되잖아.
1: 그러니까.
0: 얼마나 없으면 게임으로 안 되잖아.
1: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아 진짜 아니야 원치 아 눈빛 동거 흔들리면 안 돼.
2: 그렇게 동거를 해줘. 동점을 입혀.
4: 와 세 분 거죠 세 분.
1: 아니 동정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과연 제 뒤에도 계실지.
0: 야, 이것도 선택장애야?
1: 마음에 드는 거 맞아요? 자, 우리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4: 저도
1: 됐어요. 자, 우리 이쪽으로 오실게요.

산과 더불어서 암릉미가 빼어난 산이라고 합니다. 해발고도는 227m로 낮은 산이지만 정상부가 암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요. 정말로 산세가 그림처럼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림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오늘 저희가 그 그림의 한 일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뭔 산이 내리막 찔끔하고 오르막만 이렇게 많아. 야, 야.
1: 바위가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0: 뭐야? 반대로 왔는데?
2: 이제 다시 올라가죠.
3: 쉬운 길로 가신 분들은 왜 안 오시지?
1: 자, 자 조별. 자 조별 크고 외치고. 자 우리 1조.
4: 네.
1: 1조.
4: 네.
5: 1조.
1: 1조. 자 비움도 그림산.
5: 1조 화이팅.
0: 오빠이 2조 화이팅. 오.
1: 힘이 느껴집니다.
0: 그럼요.
1: 뽀뽀이처럼.
0: 세지.
1: 예.
3: 자 우리 3조.
1: 아니 나 세진 작가 조는 항상 뭐가 이렇게 뭐.
3: 너무 좋죠.
1: 뭐 어리멍 어리멍 어리멍멍 어리멍멍 어리멍멍 어리멍멍.
3: 이번엔 다릅니다. 아, 진짜? 이번엔 다릅니다. 네.
1: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자 3조 구호.
3: 하나 둘 셋. 사슴이보다 더 예쁜. 자 하나 둘 셋.
6: 선생님들 배우다 더 예쁜
7: 지금도
8: 선그린에.
1: 아니 조원들이 자기 구호도 모르는 이게 그런 구해 보자 구해. 이거 봐, 아무튼 세인 작가. 그런 구해 보자 구해. 이거 봐, 아무튼 세인 작가. 저 염전에 가서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묵이네 산업 코스 그림산 도전.
5: 출발! 됐어!
3: 우와 여기 선인장 봐라 멋있다.
1: 야 진짜 날씨가 진짜 이 너무 좋네요.
5: 여기 트레킹 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1: 그러니까
9: 여기다 하트야 잎이 다 하트 잎이야.
10: 오 하트다 하트.
11: 진짜 하트다.
9: 진짜 리얼한 하트 잎이다.
11: 내 마음 여기 있네.
9: 사랑해 하트. 딸기 딸기.
10: 이거 산딸기야? 산딸기. 이거 뱀딸기 아니고 산딸기예요.
9: 아 그래요?
10: 네. 맛있어.
11: 맛있어.
5: 나 지금 딸기 따고 계십니다. 딸기.
1: 야.
5: 이걸로 배 채우시면 안 됩니다. 가서 식사하셔야 됩니다.
1: 아, 시큼 달콤한 게 아주 막 좋아요. 아주.
5: 나뭇가지들이 그래도 많이 없어가지고 머리 모자 안 걸리네.
2: 아니, 벌써 꽂혀 있는데요?
5: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뭐가?
1: 오 마이 갓! 갓, 갓, 갓! 정쌤님은 갓은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이거?
5: 예전에 무슨 행사에서 갓을 한번 쓰기로 하고 안동에서 뭐 선비마을 있잖아요. 그쪽에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갓을 준비해서 쓸게. 그때가 시초가 돼가지고 쓰니까 괜찮네? 또 수염도 잘 어울리네? 그래서
1: 아니 근데 수염은 갓 때문에 조화를 이루려고 기르신 거예요? 원래부터 갓 쓰기 이전서부터 이렇게 길렀어요?
5: 아, 그런 건 아니고 죽기 전에 또 언제 한번 길러보겠냐? 해가지고 기른 게 이만큼 자랐고 이게 파마한 겁니다. 머리도 파마한 거고 수염도 파마한 거고 원래는 태정대왕 수염처럼 됩니다.
1: 근데 어떻게 이제 또 산을 또 인연이 돼가지고 산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5: 저도 산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산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고 산을 더 자세히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등산학교에서 산 타는 법이니 거기다 뭐 암벽 등반하는 방법까지 다방면으로 알려준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를 가고 싶어서 1년을 기다렸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게 된 거고요.

0: 가라빈 하나로 해가지고 몸을 지탱해서 이렇게 지금 제 몸 버티고 바로 밑에는 땅 떨어지.
1: 왼쪽으로 하나 더 세.
2: 가자.
3: 뒤에 봐, 뒤에 엉덩이, 엉덩이 뿔난다, 뿔난다.
4: 그럼 앞으로 뭐 좀 특별히 생각하는 뭐 좀 계획, 목표?
5: 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한 4일 정도 돼가지고요.
4: 아, 4일?
5: 네. 아, 신인 유튜버입니다.
4: 아, 40일도 아니고 4일
5: 됐습니다. 4일.
4: 네, 그래갖고.
5: 저도 산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백패킹 좋아하니까 아, 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세미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이제 아, 보여주고 싶어서.
4: 네. 아, 그럼 우리 그 다카 씨.
6: 네.
4: 뭐 좀 구독하실 거죠?
6: 네. 아까 예 봤어요.
4: 아, 여기서, 예. 아, 여기서. 어, 벌써 야 구독자 한 명 늘어났네.
5: 자 대장님 아, 구독해 주실 건가요?
4: 예예예 예, 예. 구독 눌러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5: 감사합니다.
4: 예예예 예, 예, 예. 아유 비까지도 야 또 뿌려줍니다. 아 약간 더울 것 같으니까 서늘하게 또 그냥
5: 시원합니다.
4: 예.
7: 그래도 비 오니까 흙냄새가 더 올라온다.
8: 네.
7: 너무 좋은데요.
2: 아니 뭔 산이 내리막 찔끔하고 오르막만 이렇게 많아.
5: 이따가 하산할 때는 계속 내리막일 겁니다.
2: 그거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갔지? 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네?
8: 아니, 전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요.
2: 케이블카 없나?
4: 우리 다카 씨.
6: 네.
4: 한국 온 지 몇 년 됐다고 그랬죠?
6: 7년 됐어요.
4: 7년?
6: 네.
4: 에이.
6: 7년에 오늘 처음이요 이렇게 산 올라가는 거.
4: 야,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야.
6: 네.
4: 그럼 뭐 한국말도 제법 잘 하시네요.
6: 네팔에서 오기 전에도 네. 한국말 배우고 시험 보고 와야 돼요.
4: 그렇죠. 그거 네. 시험 봐야 되잖아.
6: 네.
4: 그 시험 보고서 합격돼야 되니까. 그 시험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어려운데 그거.
6: 어려워요.

와이프는 초심하게 일해요. 힘들지 그런 거 있으면 일 안 하고 네팔에 들어와도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예요.

0: हाँगुके वासो इरके थोन फल्गो छाल सालगु आफुरो नेपाल खामेन छाल साल सुई सयो खुरेस खेसो खामसा थुरायो
1: कुरम जे कुदानन कुमी सकय को
0: हाँगुक एगेस हाँगुक थ मानि फेउगो छगी हा खास हाँगुक संसेंग निमा आगसि फयो
1: आ देफरेस हाँगु संसे आ다카시가 그럼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네팔 가면 이것도 인연이니까 네팔 가서 자주 좀 보고 오죠.
0: 네.
1: 그래요. 예. 예. 아유.
0: 네팔 몇 번 가봤어요?
1: 네?
0: 네팔 몇 번 가봤어요?
2: 많이 많이.
1: 세할 수가 없어. 수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나한테 85, 85년부터 다녔어요. 85년.
2: 닭갈보다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0: 네. 나는 네팔 네팔 사람 있어도 저기 네팔 쪽에 다 몰라요.
1: 그렇지.
2: 대장님이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0: 아, 알고 있어요.
3: 아니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를 보면은 우리 정샘 보면 내가 무슨 대역죄인 같이 행렬 같아.
2: 주리를 들고 오시죠.

0: 자, 여기서 자, 여기서
1: 네.
0: 쉬운 길, 어려운 길.
2: 쉬운 길, 어려운
1: 길. 어문 길.
3: 네. 아, 센스 있었어. 센스 있었어.
0: 자, 쉬운 길, 어려운 길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3: 세득 셰프님, 네. 어려운 길 가실 거죠?
1: 아니요. 저 쉬운 남자예요.
0: 아, 그럼. 자.
1: 저 그냥 자, 이전은 넘어가.
0: 그래, 이전은 저 쉬운 길로.
3: 이야. 네, 부럽다, 그래, 그래. 부럽다. 그래.
2: 이따 만나요.
3: 어, 쉬운 길, 저쪽으로 쉬운 길.
1: 낚일 뻔했다. 네, 네. 선생님, 네. 엄한 길 갈 뻔했어요.
0: 그러니까, 글쎄, 엄한 길 갈 뻔했어요.
3: 엄한 길.
0: 자, 그리고 이전은 아무래도 저희는 좀 어려운 길, 대장이니까, 대장이니까 일전은 어려운 길로 갑니다.
2: 네.
0: 우리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개척하면서 가야지.
3: 화이팅!
0: 자, 우리 3조는?
2: 저희 3조도 어려운 길! 네, 어려운 길로 가겠습니다.
0: 자, 어려운 길 출발하겠습니다.
3: 출발!
2: 안녕, 안녕. 이따 봬요.
0: 이따 만나겠습니다. 어, 발 미끄러 조심해요, 여기.
2: 네, 바닥 조심하겠습니다. 네.
0: 비가 와가지고.
2: 네.
0: 바위가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3: 진짜
2: 미끄럽다. 네. 진짜 돌산이다, 진짜. 약간 천천히 거리 두고 갈게요. 네.
0: 야, 예,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가 와가지고, 아, 이거
3: 봉 잘 잡고 미끄러질 것 같아.
0: 예, 자,
2: 조심 조심, 집중하시고, 조심 조심.
3: 이거 거의 사족보행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2: 클라이밍. 어떡해. 아, 무서워. 괜찮으시겠어요? 먼저 올라가실까요? 제가 뒤에서 봐드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시고 여기 옆에 기둥 잡으시고
4: 여기 괜찮아.
2: 천천히 아래 보지 마시고
4: 네네.
2: 뒤에 바로 있으니까 아, 괜찮아요. 무서워. 괜찮아요.
4: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예전에 좀 큰 사고로 다쳐가지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네, 힘들어요.
2: 네. 아이고.
4: 그거를 좀 떨쳐서 네, 좀 네. 가감하게, 용감하게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2: 아.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다리 올라간다 생각하고 천천히.
4: 지금 다리가 막 후다리.
2: 그치, 그치. 보여요. 눈에 보여. 천천히 가셔도 돼요, 선생님.
4: 어, 어떡해. 네.
2: 아, 무서워.
4: 아름다워. 나 해냈어. 해냈어. 해냈어.
3: 팀적으로 해냈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2: 이야. 잘했어.
4: 해냈어.
2: 잘했어. 와, 오늘 극복.
4: 극복!
2: 선생님 극복!
4: 나는 진짜 극복했다. 나 출렁다리도 못 가요.
2: 진짜? 지금 이거 엄청난 걸 해내셨어요. 아,
4: 극복했다.
2: 극복했다. 아,
4: 저기가 정상인가? 되게 멋있다.
3: 전망대.
0: 야, 꼭 이쪽을 보면 어디 공룡능선의 한 구간을 보러 온 것 같아요. 설악산에.
3: 아, 그러네. 네? 저쪽에도 네. 엄청 멋있네요.
0: 네, 그러니까 설악산 공룡능선 구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이야.
3: 티라노사우루스.
0: 기한 철벽이 그냥 철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5: 진짜 그림 같네.
4: 야, 진짜 저기 뛴다고 생각해. 유명하겠다.
6: 우리 저기까지 가요?
2: 네, 저희 저기까지 가는 겁니다.
3: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2: 네. 근데 쉬운 길로 가신 분들은 왜 안 오시지?
1: 아, 어려운 길이 여긴데요? 아이고. 아니, 이거 안 쉬운 길인데?
7: 저 철길이 낮아버리니까
1: 네네.
7: 이쪽으로 많이 안 다니는 거죠, 이제 또. 원래 이 길이었죠?
1: 네?
7: 응, 원래는 이 길이.
1: 큰일 뻔했다. 누가 쉬운 길이래?
7: 오! 아, 신발이 네. 미끄러져서 왜?
1: 네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7: 자, 조심하십시오. 어?
1: 자, 저는 죽다 살았습니다.
0: 네.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혔나?
7: 어쩌요. 이 신발이 미끄러 신발이에요. 이게 지금
1: 조금 미끄러운 거 같아요. 예. 이게 나무 줄기도 있고 예,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서 미끄러...
5: 나무 뿌리 물 묻은 거는 바로 갑니다.
1: 이쪽 아닌가? 어려운 길, 쉬운 길. 뭐야? 반대로 왔는데?
7: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 이제.
1: 뭐야? 반대로 왔는데?
7: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 이제. 아까 그 데크에 올라가야 됩니다.
1: 아, 어려운 길이 여긴데요? 어머길 대장님 엄한 길 알려주셨네.
7: 다시 갔다 다시 또 이래 내려올 겁니다.
1: 어, 뭐야 벌써 다 왔어?
2: 가족 사진.
1: 빨리 와요.
2: 아, 오 저기 오셨네요.
0: 아이 뭐야 뭐야. 아이고.
1: 어서 오세진.
0: 예, 어려운 길이라서 우리 좀 늦었어요 이게.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라서. 쉬운 길이 훨씬 쉽게 올라오시네 거기가.
1: 아닌데요 선생님. 예. 대장님. 예. 저 잠깐 할머니 뵀어요. 저 잠깐 우리 할머니 뵙고 잠깐 할머니 뵀어요 나. 그쵸?
7: 네.
0: 어려운 길 쉬운 길 조가 다시 뭉쳤습니다.
3: 예.
0: 자 다시 이제.
1: 선생님 원래 뭉칠 게 아니었나 봐요.
0: 올라가겠습니다.
3: 올라가겠습니다.
1: 이게 아니었나 봐요.
3: 얘기 안 들어주시고 그냥 올라가 버리죠.
1: 자 앞에 잘 보고 자빠링 조심하세요.
2: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꼭 넘어지더라고. 금방 올라갈 것 같아.
8: 근데 전체 코스가 다 뛰기 무난해.
2: 맞아. 뛰고 싶지?
8: 아니 걷는 게 좋은데?
2: 그래? 웬일이야? 그래서 등이 무거워?
8: 아니 딱 좋아.
9: 아, 산을 다 뛰어다녀?
2: 네 저희는 트레일 러닝을 해가지고
9: 신상차 안 왔어.
2: 가볍게
9: 신상치 않았어.

뭐 그전에는 사실 등산이라는 거를 해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뭔가 땀 흘리고 그 자연을 위해서 보고 느끼고 뭔가 자연과 하나 돼서 몰입할 수 있는 느낌을 한번 느끼게 돼서 그 뒤로는 산을 계속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분의 첫 인연은 어디서 시작됐고 두 분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1: 네.
0: 네.
1: 저희는 호주의 브루니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처음 만났고 오늘 저희 배 타고 들어왔잖아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도 저만한 배를 타고 이런 섬에 들어와서 만났어요.

0: 거기 산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 산에서 사는 것도 되게 매력 있고 해서 그냥 가서 살아보지 뭐. 그때 네 운명이구나.
1: 장수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장수는 아예 산에 살고 있어요. 산을 아빠가 사셔가지고 산에 산주. 집을 지으셨어요.
2: 산주.
1: 네. 땅값보다 산값이 싸가지고
2: 그래도 건물주보다 산주 아니에요 요즘에? 산주. 네.
1: 그래서 한 평생 산이 제 집이었어요.
3: 네. 염소밥 주러 갑니다. 보세요 지금 닭들이 울고 있습니다.
4: 아빠! 무서워서 시작하쇼. 와야 좀 좋아.
5: 역시
6: 이거리 대고.
5: 자 물을 푹 준 다음에 저희 이제 밭으로 이동해 볼게요.
6: 대물주기.

0: 저희는 장수에서 트레일 러닝이라고 산을 달리는 스포츠 축제를 기획하고 있고, 그래서 산에서 살고 일터도 산이다. 장수 트레일 레이스를 한국의 트레일 러닝의 성지로 만들고 싶고, 그 양양에 서퍼 비치가 있는 것처럼 장수군에 오면 트레일 러닝을 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1: 네. 한번 들어오셔야 돼요.
0: 맞아요.
2: 저 가을에 갈 거예요.
1: 네. 이거 뭐죠? 네.
3: 좋아요.
1: 그러면 여길 한번 잠깐 달려볼까요, 우리?
0: 와, 좋아요. 내리와.
1: 조심히, 조심히. 이야.
0: 콩물 파워인가, 콩물 파워?
1: 콩물 파워.
4: 지금 우리가 계속 걸어서 지금 1km 왔습니다.
0: 지금 1km 왔다고요?
4: 네.
1: 금방이죠 뭐.
5: 내가 봤을 땐 이 프로가 자연인보다 더 심한 것 같아.
6: 여기 좋습니다.
7: 바위가 좋아, 보입니다. 바위.
6: 여기 조망이 좋아. 어묵일 산업부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간.
0: 밥 시간?
1: 네, 밥 시간인가 봐요.
6: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여기서 오늘 점심 잘하겠습니다. 야, 여기
0: 셰프님 밥이 기대되는데.
5: 밥 먹겠어요 이거.
6: 가지고 오신 식사를 자 오픈을 해주시죠.
8: 저는
7: 파우치가 화려한데?
0: 멋있는데요?
8: 그 올라산.
6: 장수에서 오신 장수의 비결이 뭔가?
8: 저희는 항상 먹던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먹밥! 그리고
0: 저희 장수가 레드푸드, 토마토가 유명해서.
6: 오! 오, 야!
5: 아니,
6: 야.
5: 산에 갈 때 냉장고 다 털어가는구나.
6: 대한민국 최고의 번째
0: 세계 셰프, 세계 최고의 셰프!
6: 세계적 셰프인데 번째 음식 기대됩니다.
5: 어제 밤 늦게. 뭐 결혼한 남자 유부남 아니겠어요? 유부남은 비빔밥입니다.
1: 유부남은 비빔밥. 아~
6: 유부가 만든? 남은 걸로?
5: 네, 비빔밥을 만들어서요. 아~ 어 뭐야?
7: 자, 이거는
6: 와 무슨 거?
0: 엄청 커요.
1: 와. 와 예. 쌈채소가 나오고. 어? 어?
7: 홍어입니다. 울산도 홍어입니다.
5: 이걸 누구 사놓은다고?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0: 밀가루차.
1: 네, 맛있대. 와,
2: 난 유부남의 초밥.
1: 유부남이 만든 유부 초밥이라서 그런지 맛있네.
3: 유부남의 애환이 느껴지십니까?
1: 그렇죠, 그렇죠.
4: 난 오래 안 씻고 빨리 넘겨 그래서.
5: 아직 맛을 잘 모르겠어.
1: 여러분들 이제 맛있게 잘 드셨으니까 제가 이제 또 산행 정상을 향해서
6: 화이팅!
1: 화이팅!
7: 최고!
8: 출발! 갑시다!
1: 오, 진짜 점심 고하게 먹었네. 아이고.
5: 맛있었어요.
4: 진짜 종류별로 잘 먹은 것 같습니다.
5: 맞아요.
4: 중요한 건 나 가방에 줄지 않았어. 슬퍼.
5: 배도 차고 가방.
4: 배는 찼는데 가방은 안 줄었어.
1: 아이고.
4: 안녕, 손 흔들어.
5: 안녕.
4: 와, 진짜 섬 진짜 많다. 봐봐, 섬 봐봐.
1: 섬.
7: 셰프님 직업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네.
8: 섬이 엄청나. 아, 선생님은 뭐 이게 뭐 들은 게 많으세요. 짐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압축돼서 뭔가 있는 것 같아.
9: 제가 체력 관리하는 도구가 들었습니다.
8: 뭐 아령 갖고 다니세요?
9: 아니요.
8: 그럼요?
9: 자전거 튜브 들어있고요. 자전거 튜브 들어있고요.
8: 산에 가는데 차량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9: 아니요.
8: 어, 진짜요? 와.
9: 이걸로 운동합니다.
8: 이걸로요?
9: 예.
8: 이걸 무슨 운동으로 하죠?

0: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 가능하고요.
1: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0: 그렇습니다. 100개 한 뼈 보십시오.
1: 100개 들 건데요.
0: 치 올리고 그리고
1: 네.
0: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1: 시작.
0: 하나, 둘, 셋, 넷, 여섯. 열둘, 열셋,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아홉, 마흔.
1: 천.
0: 아니 30초도 안 되세요.
1: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데요. 네. 큰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운동 때문에.
1: 야, 드세요.
0: 다리 모여서 먹고.
1: 체력이 엄청 좋으세요. 평소에 이렇게 운동 뭐 이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0: 예,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종아리 세 다리였거든요. 가늘어서 못 견뎠는데 교회 사람이 지리산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 지리산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종아리가 굵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문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다니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길러지고

0: 근데 이렇게 체력을 기르고 특별히 뭐 이렇게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세요?
1: 예. 제 아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네. 2015년도에 그게 이제 진행돼가지고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고요. 2017년도에는 뇌병변 장애까지.
0: 그럼 머리 쪽을 좀 많이.
1: 예, 머리를 세 번 충격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고. 많이 아팠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살만 하는 게 바깥에 일을 했었으니까 지금 내가 이제 해보니까 그때 앉아서 상 차려주는 거 먹고 했던 거 지금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것은 너무 후회가 되죠. 더 잘 못해준 그것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보면.

집사람도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데 오늘 두 사람, 한 사람 부부 같이 왔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보니까 부부가 함께 다닐 때 그 모습 보면 가장 부러운 거예요.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아내를 케어를 하면서 몸을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소원입니다. 아내 가려고 적금도 부어놨습니다. 함께 가려고. 정말.

0: 미끄럽습니다.
1: 네. 여기 미끄럽습니다.
2: 네, 바닥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3: 이따 내려올 때 이걸 또 가요?
2: 네.
3: 왜?
2: 어, 근데 왜 이조 팀장님 뒤에 계시지?
4: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앞에 우리 춘선님은 계시고.
3: 어몽기 대장님이 앞에서 끌어주고.
0: 자, 올라오세요. 자, 바로 올라오세요.
1: 네.
2: 와, 정상인가?
1: 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5: 진짜 점점 가파라지고 있어요.
3: 와,

0: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으쌰. 야,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려고 만들었을까, 이 길을?
1: 그러니까 이거 공사를 어떻게 했을까?
0: 오, 이제 정상이 다가온다.
2: 고지가, 아, 고지가 눈앞입니다.
0: 자, 산업부수 화이팅!
3: 화이팅!
0: 극기 훈련!
4: 화이팅, 화이팅!
3: 화이팅!
1: 이겨내!
0: 오, 와, 이거. 와.
2: 드디어 정상이다.
0: 오! 와! 야, 멋있다. 아, 멋있다. 현지석 저인데, 그림산.
4: 정상이구나.
0: 그림산. 야, 드디어 정상.
2: 정상이다.
0: 아, 정상, 정상. 그 예. 해신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해신굴.
1: 예.
0: 빨리 나오소.
1: 올라가 있습니다.
0: 나오세요, 나오세요.
2: 어디 있어?
0: 빨리, 빨리. 나오세요.
1: 여기 좀 어려운데요? 네.
0: 자, 여기가 그림산 정상 바로 직하에 있는 해산굴이라는 데입니다. 해산굴.
2: 해산굴.
0: 예, 해산굴. 근데 굴이 이게 좀 작아서.
5: 난 못 가네요.
4: 네, 셰프님은 끼어.
2: 그냥 가둬줘야 돼.
4: 응.
2: 아야.
5: 전 못 가네요, 그러면.
4: 맞아요.
0: 우리 이제 김영록.
1: 예.
0: 하나 먹고, 해산골을 들어가서 또 반대로 나오면 돼요.
1: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4: 자. 두 분은 함께.
3: 예.
4: 네. 정상에서 만나요.

0: 와, 여기 완전 대자연입니다. 와. 어떻게 이리 로프도 설치를 해놨을까?
1: 조심해.
0: 네.
1: 와, 씨, 멋있다.
0: 와, 여기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 오.
2: 오. 아, 손을, 아니야, 거기를 하나, 손 하나 이쪽으로 줘야지. 아니, 이 손을 반대로 버튕기고, 그렇지. 버튕기고, 그리고 그렇게 밀고, 그렇지. 우와. 이렇게, 그렇지. 네,
3: 네, 네. 딱 진짜 사람만 나올 수 있네.
0: 와, 탈출!
1: 와, 탈출 성공!
2: 아, 수고하세요.
3: 수고하다, 화이팅!
2: 에이!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1: 어, 되게 멋있다.
4: 멋있어. 안에 어때? 안에 어때?
1: 좁아요!
4: 좁아요!
0: 되게 좁아요.

0: 주변이 360도가 다 그림 같습니다. 그림. 그냥 한 폭에 그냥 뭐 진짜 산수와 같이 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네. 섬과 바다가 너무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요. 너무 이쁘네요, 진짜. 체리님.
1: 네.
0: 이 체리님.
1: 네.
0: 느낌 어떻습니까?
1: 저는 사실 고소공포증에서 올라오면서 좀 힘들었는데 막상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힐링하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보이는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네, 네. 물론 바다도 보이지만 논 풍경과 산과 섬이 정말 조화롭게 계속 끝까지 펼쳐져서 이 풍경을 눈에 잘 담아가고 싶습니다.
0: 네.
2: 아 사실 이게 산 정상까지는 잘 안 올라와 봤거든요. 항상 네. 중간까지만 가고 그냥 느낌만 보고 갔는데 네. 이렇게 산 꼭대기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무엇이든 하든 어떤 일하든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산은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네. 3년에 한 번씩.
3: 몇 년에 한 번씩이요?
2: 3년에 한 번씩.

0: 이 진지한 과정을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다니.
1: 서남용입니다.
2: 뭐 하시나요?
1: 먼저 육수를 내야죠.
0: 와.
1: 수제비하고 두루치기 하려고. 돼지 두루치기.
3: 펜데소나 una vez más homenaje a Bárbaro de Río.
1: 열파 참.
3: 아이나마.
1: 아, 콩나물, 파. 아,
4: 침이 막 쏟아져 나오네. 네. 아, 이거 진짜.
1: 먹어요, 먹어요, 밥. 맛있게 드시죠.
5: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1: 침이 고여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5: 잘 먹겠습니다.
1: 야 진짜 이 맛이 그냥 역시 수제비는 호박이 들어가야 맛있어. 호박 다 호박 감자가 진짜 맛있네.
5: 진짜 맛있어.
0: 야,
5: 간간한데 맛있다. 셰프님 다음에도 나와주세요.
0: 안 가요. 어몽길에 들판버스 하면 제가 나올게요.

0: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한 솜씨예요. 근데 저 친구가 가야금 연주를 넣자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특히 밤하늘을 나저히 떠도는 가야금 소리도 좋았지만 연분홍빛 한복을 입은 무희 씨의 그 단아한 자태야말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변변치 않지만 연주비입니다.
1: 찬유 씨.
2: 고맙습니다.
0: 수고했어요.
2: 예.
3: 연주가 끝났으니까 이제 손님이십니다. 특별하게 올 건 없어요.

0: 남의 파티장에서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키고 있는 저 친구들도 모두 예술가들입니다.
1: 무슨 뜻이죠?
0: 술 할 줄 아십니까? 좀 앉읍시다. 앉아요. 나 기억 못해요? 풍류방에서 몇 번 봤었는데
1: 기억이 없어요.
0: 박정현 씨한테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1: 그랬어요?
0: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야금을 좋아했었어요. 뭐 그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그리워져.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었는데 난 100년을 배워도 힘들 것 같아. 아, 끝날 시간인 모양입니다. 갑시다.
2: 아, 배고파.
3: 멋진 먹고 헤어지자. 어? 연주비도 나눠야 되고.
1: 내일 학교에서 만나.
3: 차라도 마시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1: 그것도 내일 얘기.
3: 택시 잡아줘.
1: 나 차 나하고 차 한잔하고 갈게.
4: 그래, 그래라. 그렇게 소원인데.
1: 말꼬리가 뭐라도 들어.
4: 갈게.
1: 가. 사람 불러놓고 왜 그러고 서 있어?
3: 3시 가자는 거였어.
1: 도로 불러 그럼. 불러?

0: 여자 손 잡은 거 아니야.
1: 그럼 이게 무슨 손이니?
0: 그냥 좀 잡고 가자.
1: 어? 어, 야! 왜 그래, 너? 이게 왜 그래?

0: 아니?
1: 그럼 딱 한참만이다.
0: 아직 시간 많잖아. 여기 앉자.
1: 얼마나
0: 돈인지
1: 알아? 돈? 300만 원.
0: 상금이구나? 유학 포기한 거야?
1: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 당한 거야. 박 교수님이 나 대신 상금으로 받아왔어.
0: 그것 때문에 커피 대신 맥주 마시자고 한 거 아니지?
1: 이유 중에 하나야.
0: 또 다른 이유는 뭐야?
1: 나한테 할 얘기 있다고 잡았잖아.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잡은 거야?
0: 그냥 헤어지기 섭섭해서 그래 본 거지 뭐. 마시자. 짱하자.
1: 짱할 건수도 없는데?
0: 건수 있어.
1: 뭐야?
0: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거 처음이잖아.
1: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는데?
0: 아니 데이트 비슷한 거 말이야.
1: 애 같다 차는 어?
0: 짱하자.

안 봤니? 잘 마시더니 왜 그래? 야, 내려서 택시 타고 가자. 어? 좀 괜찮아졌어? 얼굴이 하얗다.

0: 몸이 안 무거워.
1: 동석이랑 미경이랑 몇서 팀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의 락그룹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비슷하게 사물놀이단하고 국악연주단을 만들어서 돌아다니자는 거야. 국악의 대중화라고나 할까. 극장도 필요 없어. 그냥 노천에서 하는 거야. 공원도 좋고 공터도 좋고 시장 바닥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만 모이면 하자는 거야. 그게 원래 우리 음악이 정신 아니니? 우린 젊잖아. 대학 교육까지 받았고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국악은 골동품 대접밖에 받지 못해. 골동품은 값이나 나가지. 민족 정신 같은 걸 국악을. 왜 그래 무리야?
2: 그냥 거기 서 있어.
1: 왜 그래?

0: 말하지. 등 두드려줬잖아.
1: 이 다음에 장가 가서 네 마누라 등이나 두드려줘. 가. 고마워.
0: 아니,
1: 가.
0: 선생님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야지.
1: 가.

0: 야, 호들갑스럽기는.
1: 아유, 물이 어찌나 찬지 온몸에 소름이 딱 끼치네.
0: 나가 네 나이적에는 엄동설 안에도 찬물로 목욕을 지었다.
1: 왜요?
0: 살이 부드러워져 탱탱해지고. 야가 왜 이래?
1: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어쩜 아직까지 그냥 피부가 탱탱하세요?
0: 탱탱하기는.
1: 어머니 한번 저 좀 만져보세요. 어머니가 저보다 더 부드럽고 살결이 탱탱해요.
0: 너는 깡 말랐으니까 그제 얼른 해라.
1: 아이고 지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가슴이.
0: 아이고 야 왜 이래? 아이고
1: 어머니. 어머니 머리 염색만 하고 저기 나가시면요 총각들이 그냥 천원들하고 지금 주위지 따라다니고.
0: 어이구 야가 대학교 나온 애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하냐.
1: 어머니 저 등 좀 밀어주실래요? 응
0: 돌아 앉거라. 예.
1: 어이구
0: 등짝하고는 어찌 이렇게 가파르냐. 깡 말라가지고는 이 나이 쪽에는 그저 살이 통통 올라야 서방이 좋아하는 거인디. 누구냐?
1: 아유, 어머나! 아이고. 나야 언니, 놀랄 거 없어요.
2: 아, 식사하셨어요?
1: 먹었어요.
2: 안 드셨으면 저 상차려 드릴게요.
0: 먹었겠지? 시간이 몇인디? 기집년이 밤늦게 돌아다니기는 밥은 아무 데서나 처먹어도 잠은 한 자리에서 자는 거요.
1: 자, 얼른 하고 일어나, 그래.
2: 아이고, 참!
0: 이게 뭐요?
1: 엄마 드리는 거예요.
0: 뭔데?
1: 저번에 상 탄 거요.
0: 외국 보내준다는 거?
1: 상금으로 받았어요.
0: 왜? 외국 간다고 육값 떨더니. 뭐야? 앉아봐.
1: 300만 원이에요, 엄마.
0: 아니 저거

0: 언니 안 주무세요?
1: 아가씨.
0: 오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찾아가 봐요. 우이동 어딘지 알잖아요.
1: 안 들어오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들어오겠어요?
0: 안 들어오니까 찾아라도 가봐야죠.

0: 너 왜 이 돈 다 놔주냐? 뭔 뜻이야?
1: 뜻 없어.
0: 뜻이 없어? 너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년 눈빛 보면 모르겄냐? 집 나갈 참이요?
1: 난 갈 데 없어요.
0: 그란디.
1: 지금은 안 가요.
0: 그래요.
1: 앞으로는 가야금 안 할 거예요.
0: 뭐요?
1: 손 안 대요, 가야금엔.
0: 인연이.
1: 나한테 생각 마세요.
0: 뭐요?
1: 솔직하면 나가서 안 좋을 거예요. 말로 하세요. 엄마한테 받는 거 지겨워요.
0: 그래요, 좋다. 말로 하자. 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여.
1: 길어요.
0: 막을 지어봐.
1: 그러니까 그만 주겠어요.
0: 밤을 새서라도 말을 지어봐. 말 안 해요? 애미가 듣고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여. 어디 눈을 부릅뜨고 노려봐. 뭐여?
1: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0: 뭐?
1: 엄마가 싫어요. 때리면 나갈 거예요.
0: 이런 꼬불맛이. 이제는 술가량 처먹구나요, 네가. 인연아. 애미한테 폐악질을 지어. 네가 대학교 거 좀 보내놓게. 무엇이? 가야금을 안 타야. 야! 세전이라구나! 고깃살 한 푼 안 내는 개벽장 놈하고! 붙어도 떨어질 줄 모르는 이 화장들아! 얘라! 얘야! 천하 살림을 다 붙어먹어도 내 소망을 건드리지 말라고 비다 필까지 끊어줬는데! 얘라! 몸을 내가 화장들로 갚아! 얘라! 어딨냐? 내 소망을 어디다가 감춰놨어!
2: 100번을 물은데 없는 사람이 나오가니요. 끝이지. 좋게 좋게 말할 때 꺼지는 게 주황색이라네.
0: 그래도 버텨. 지뢰를 털어 초상치기 전에 내 소방 내놓으란 말이야.
2: 아유, 글씨 없는 사람을 우측으로 내놓으란 지랄인겨. 니연이 딸 만나는 죽정인게 하나가 사다가 악을 띄고 나한테 붙지.
0: 그래. 니연은 아들 만나는 금밭이다.
2: 그래.
0: 어디 그 잘난 금방 구경 좀 한다 하잖아. 니가 니 년이 작은 집살이라도 옳게 해먹으려면 큰 집 말을 잘 들어야지. 니 년아.
2: 아이고 사람이구나. 아이고 사람이구나. 동네 사람아.
0: 니 년아. 야이다. 얘라 이 화장년아.
3: 엄마.
4: 아이고,

혼자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따라오지 마. 집에 가.

0: 가?
1: 아, 내가 가라는데 안 가고 되겠나?
0: 나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
1: 액땜했다 치고.
0: 당신도 정말 어지간하시오. 어째 그런 예쁜 일 다 데리고 산다요.

0: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진 창대기 놈이나 늙은 애미 버리고 야반도주한 채실 인연이나 애미 가슴에 말뚝질 하는 것밖에 배운 것 없는 잡것들. 맑게나 하는 놈 가막소 가고 힘께나 쓰는 놈 공동묘지 가던 흉한 시절에 등골이 휘도록 살품 팔아서 키워놨더니 인제 와서는 저희들 잘나서 된 줄 알고 애미한테 폐악질이냐 이 참년?
1: 성님 이제 그만하시...
0: 앞으로 가야금에 손도 안 되겠다구라. 아이고 무섭구나 이. 이 애미가 엎드려서 절이라도 허랴. 이? 애미가 엎드려서 절이라도 혀.
2: 엄마, 올해 68인 나의 엄마는 할머니란 말을 제일 싫어한다. 마음이 너무 젊기 때문이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죽사 선생님이다. 죽사 이금아 선생님이라고 누군가 정중하게 불러주면 그날이 엄마 생일날이다. 엄마는 모두 8을 낳았다는데 지금은 오빠와 나뿐이다. 아버지가 각각의 누리는 홍영감님이 빌려준 집에서 산다. 국민학교 중퇴인 아징잡이 큰오빠의 자랑은 대학 출신의 부인을 얻었다는 것이다. 작은 오빠 창덕은 세상에서 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가재도 잡아주고 꽃도 꺾어주고 털이 보글보글한 다람쥐도 잡아주었는데 오빠가 죽는 바람에 채실 언니도 집을 나가버리고 나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난 걱정이다. 오빠는 죽으면서 두 가지 가르침을 남겼다. 절대 아버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죽더라도 남은 사람에게 화장비 걱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0: 좋은 시절 만났다.

0: 어서 와, 문희야. 마침 잘 왔다. 내 연주에 팜플릿이 나왔어. 무희랑 모두 좀 도와줘야겠어. 읽어봐. 무희가 수고해줄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독주회는 내 30년 가야금 생활을 총결산하는 의미 있는 행사야. 낙후한 국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서귀봉류의 재현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고, 2부에 무희가 찬조 출연을 좀 해줘야겠어. 무희는 내 수제자니까.
1: 수제자?
2: 한 교수님이 무희 네 지도 교수니까 수제자란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1: 난 한 교수한테 배운 게 없어. 나한테 서귀봉류를 전수해준 건 우리 엄마야. 아침에 오빠가 아쟁이를 긁어대는 소리가 들리면 난 엄마한테 매 맞기 싫어서 눈 뜨자마자 가야금 들고 앉아 손가락이 까져서 피가 날 때까지 가야금 탔어. 그런데 지가 언제 날 가르쳤다는 거야.
2: 야, 그래도 명색이 지도교수인데 그게 무슨 악담이야.
1: 난 배운 적이 없다니까.

0: 찬물에 좀 담가주세요.
1: 아유, 너무 쉴 때만 해가.
0: 우리는 선생님 냉장고 하나 꼭 사드려야지. 보시죠.
1: 네. 자, 어머님, 한 교수님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2: 예. 네, 설빈이 왔냐?
3: 네, 건강하시죠?
2: 그래요, 덕분에. 어째 날씨가 이제 찌뿌둥하냐. 들어오니라.
3: 네.
2: 박 교수님은 안녕하시고.
0: 네. 밤낮 선생님 걱정이죠, 뭐. 빨리 문화재 되셔야 하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무식해서 시일이 걸린다고요. 가야금은 전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2: 그려 산조는 대가 끊겨가고.
0: 서귀복류가 뭔지 빨리 설명을 해줘야 안 되지 뭐예요. 그러니
2: 그려 오랜만에 얼마나 네 소리가 정진했나 들어보자. 아가.
3: 네.
2: 가야금 좀 내오니라.
3: 네, 어머니.
0: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딴 일로 왔어요.
2: 응? 뭔 일?
0: 제 독주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가야금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꼭 30년이에요. 그래서 또 서귀복리의 가야금 산조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릴 겸.

0: 익었겠네요. 참을 깎을까요, 언니?
1: 내가 풀어드려야지. 왜 그러세요, 언니? 사실은 어머님 독주에부터 열어드릴까 했는데요.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고 나신 후에 하시는 게 좋다고 박 교수도 그러고요.
2: 근데 네 멋대로 내 이름을 팔아먹어? 어디다? 누구 허락받고 감히 스승님 이름을 도둑질려다가 선전하냐, 선전하기를. 응? 내가 니년이 없으면 제자가 없고 니년이 떠벌려주지 않으면 문화재가 못 되는 줄 아는겨? 내 나체 동치라라고! 썩 나가! 니 꼴 보기 보기 싫은 게!
1: 어머님,
2: 내가 언제 널 낳았냐? 애매한 소리 쏙 빼!
1: 선생님,
2: 난 너 스승 아니여. 응? 알아들어? 안 나가? 안 나가냐, 너? 그려. 내가 나가마, 내가! 아유, 열불 났겠거든.
1: 3년이나 지극정성도 배웠는데 왜 제자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너무 하십니다.

0: 있습니다. 3년? 개꼬리 3년 묵어도 황모되지 않는 법이야. 네 만법에 그 재주에 30년을 들고 봐봐라. 예술을 하려면 만법을 곱게 써야지. 2년 서리 연글기는 당최 글른 일이여.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1: 어머님, 제가 가야금을 배운 지 올해로 꼭 30년이에요. 그동안 다른 스승의 가락을 두 번 발표했어요. 한 가락 떼는데 1, 2년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가락은 워낙 어려우니까 3년 넘게 공부한 거예요.
0: 그려서 어쨌단 말이요?
1: 제가 둘째 아이를 가졌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낳기 전에 발표를 가져야지. 애 둘 데리고는 공부 다니기도 힘들다고요.
0: 예술이란 평생 하는 거인데 애들이 뭔 상관이요? 응? 그런 이유로 틀도 안 선 쥐떼기 성취를 내놓겠단 말이요? 아, 돈 쳐드려서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설랑은 나 이렇게 가야금 못하여. 이죽사한테 배웠어 하고 선전을 참이여? 아서라, 시상이 아는 죄는 순사가 다스리지만 시상이 모르는 죄는 하늘이 다스린단다. 이? 알아듣는 귀엽다고 사람 귀 속이려 밀랑 아예 말어. 허기사, 오늘 막힌 돌키 내일 뚫리는 수도 있은게. 어이구, 열불나 죽겠네. 뭐이냐? 예, 아가가 최고다. 어, 시원하다.

0: 오늘이 가야금반 수업인가?
1: 저 그만뒀잖아요.
0: 어? 큰 상 타셨지?
1: 상 타서 그만둔 거 아니고요. 장군은 명자원이 담당 아니에요?
0: 차 선생?
1: 선생이 바뀌었나 했어요.
0: 미녀반에서 장군을 배워야 되는데 차 선생도 할 수 있잖아. 장군만 내가 따로 맡으면 번거롭지.
1: 명자원이 뭐 먹고 살려고요?
0: 나? 나 공기 마시고 살잖아. 정 안 되면 시집이나 가고.
1: 웬 노처녀가 이렇게 많아요? 정연한님 소식 없어요?
0: 에휴, 그놈의 첫사랑. 걘 그것 때문에 틀렸어.
1: 아니,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길래 걸핏하면 그 첫사랑 얘기예요?
0: 있어, 그런 게.
1: 궁금해. 뭐예요?
0: 하여간 있다고. 차 마셔라.
1: 풍류방 운영이 힘들어요?
0: 이게 쉽겠어? 정인이니까 운영하는 거지. 그럴 주제도 못 되면서 말이야.
1: 그래도 옷은 여전히 잘 골라 입던데? 비싸 보이는 걸로.
0: 구가 가면 깔 보이니까 옷이라도 잘 입고 다니자는 게 정인이 지론 아니니. 이쁘고 깔끔하고 정인이 멋쟁이지 뭐.
1: 그래서 난 좋아요.
2: 명자 씨, 장고 좀 잡아주실래요?
0: 네, 그러죠.
2: 고마워요. 아주 예뻐요.
1: 명자 씨가 뭐야? 같은 선생님끼리.
0: 무희는 차 선생님 안 좋아하는구나. 잠깐 나갔다 올게.

0: 도희야, 나오는 거니? 들어가는 거니?
1: 응, 갔냐고.
0: 잘 만났다. 너 배고프지? 뭐 좀 먹자.

0: 왜? 나 담배 피우는 거 처음이든가? 하루에 3대 이상은 안 피워. 요즘에도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건 흉이니?
1: 담배 말고.
0: 그럼 뭐? 난 뭐든지 열심이잖아.
1: 보기 좋았어, 언니 모습.
0: 별게 다 보기 좋네.
1: 언니가 내 우상이었던 거 몰랐어?
0: 내가?
1: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미워했어.
0: 그랬어? 그랬어?
1: 우리 또래 못 언니를 좋아했어.
0: 왜 그래? 칭찬이 자주 중복되면 욕 나올까 무섭다?
1: 언니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지켜봤어.
0: 엄마하고 다퉜다면서?
1: 아니.
0: 찬한테 들었어.
1: 걔가 몰라서 그래. 엄마하고 늘 그래.
0: 가야금엔 다신 손 안 대겠다고 선언했다면서.
1: 독립선언인가 뭐. 그렇게 거창하게 싸운 거 아니야.
0: 화나고 속상해서 해본 소리니? 뭐야?
1: 그렇진 않아.
0: 왜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1: 싫어져서.
0: 가야금? 엄마? 그냥 모두 다?
1: 끝이 보여서.
0: 무슨 끝?
1: 세상이 달라졌다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엄마가 살던 시절, 그때하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구박하는 사람들, 끝이 다 그렇잖아. 대학에 구박이 생겼다고 얼마나 달라질지. 내가 엄마처럼 천민 출신이 아니고 대학 출신이라고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도대체 국악도 예술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현대화된 기생으로 알거나.
0: 뭐야.
1: 관객도 없는 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경연대회 나갔을 때 양악순서 끝나고 내가 가야금 들고 나가니까 객석이 텅 비었어. 양악을 청중들이 가야금 순서가 되니까 옳다구나 하고 점심을 먹으러 몰려나간 거야. 1500이 앉는 좌석에 겨우 20여 명이 앉아있더라. 우리 가수 몇 하고. 우습다. 언니도 겪었을 텐데 나 혼자 당한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
0: 그래서 어떻게 살 거야? 위로해줄까? 우리나라 국악계 현실이 그러니 너처럼 재주 있는 애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위로해줘. 내 앞에 사람들 다 꺾였어. 내 세대 꺾이라고. 너희 세대마저 꺾이면 그 다음엔 더 희망 없어. 하지만 너희 엄마는 어땠니? 죽사 선생은 평생 가야금 지켰잖아.
1: 난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0: 무슨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물었잖니. 어떻게 살고 싶냐고.
1: 언니가 내 답을 해주길 바랬어.
0: 그래서 나 사는 거 지켜봤어? 난 너처럼 재주가 없어. 타고난 재능도 너희 엄마 같았을 생각. 인생에 대한 열정도 아름다운 꿈도 난 없어. 연애나 해라, 무희야. 너 이제야 사춘기인가 보다?
1: 찬호하고?
0: 걔 너 좋아하잖니.
1: 그럴까?

0: 낙서 소리에 눈물 마를 날 없어도 그저 치집이란 사주단 잡았고 쪽들이 쓴 조강지처 팔자가 제일입니다. 그 쪽들이가 목을 매다는 새끼질이라고 이어도 놈들이 그걸 다 쓰는디 나만 그걸 못 써봐서 한이 되어서 이러는 말이다. 알아듣거냐?
1: 네, 언니.
0: 구린내 나는 젓가락도 안 먹고 한낭군 해로여서 살 수만 있다면 지지 팔

처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더라고. 무형이나 무인년 속 썩이는 게 다 팔자제. 이나 내나 다

0: 아, 거기 놔두라니까. 내가 가서 씻게.
1: 앉으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얼른 앉으세요. 저기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셔도요. 일체 발걸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금 기분 좋으시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뚱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웃으세요. 어머니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시원하죠? 아가씨 들어오세요.
0: 됐어.
1: 아유, 등록하면 시원할 텐데 당신도 참.
2: 엄마.
0: 아니.

0: 너 누구와 정분 났냐? 천석군이나 만석군이나 간에 자고로 재물을 지닌 이들은 광대보기를 기껏해야 복로빵 불머슴 보듯 됐느니 그랑께 광대들은 옛부터 근친끼리 작수 성례를 했느니라. 너도 애미 대물림으로 다 환양질에 나설 것 아니걸랑 정신 바짝 차리거라. 알아들었어? 아무려나 나가 이나살에 젊은 년 앞내 피우는 것도 모르는 줄 아냐?
1: 엄마는 참 엉뚱해요.
0: 네, 다 안다. 알고 말고 정분이 나도 단단히 났지. 어떤 놈이냐 대체?
1: 엄마.
0: 아, 내 눈은 못 속이지. 니년 눈에 정기가 하나도 없지 않냐? 정을 누설하니 그런 게요. 냉큼 대라. 너와 정분은 놈이 누구냐?
1: 엄마는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엄마 같은 줄 아세요?
0: 오냐 오냐, 어련허겄냐? 자식놈이라고 대가리 커놓은 게 애미한테 심히 노릇하는구나.

0: 뭐 하는 거예요, 엄마? 그 돈을 다 지폐로 바꿨어요?
1: 수표가 돈 같냐? 기전을 줘야지 돈 같제. 에이, 산에는 범이 무섭고 미친놈은 더 칼 준 게 무섭고 무식한 놈 돈 준 거는 더더욱 무섭고 퇴! 이 돈 근본을 찾네 않아 이 돈 근본을 찾네.

나가 이제를 왔느냐. 어시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좋다. 하룻밤에 요리집을 다섯 군데나 댕겨니라. 행화는 보통 기생보다 서너 배는 더 받았지. 한 달이면은 등실한 귀아지 판채가 그냥 떨어졌니라. 내 맘에 들고서야 취하지 않는 사내가 없었는디. 참말로 시절 좋아.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홍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9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 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국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0: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당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도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1: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3: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2: 민동난 음인육일른가.
1: 판소리가 네. 의철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2: 엄마야 누나야.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럴 땐 어디에?
1: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힘이 들어 다시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러지. 버덕 가다 보니 저기 저 빛이 나지 않는 별 무광성이 내 모습 같더라.

0: 지금 소리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드럼 비트 같은 거를 지금 소리북으로만 치고 계신 좀 느낌이 있고요.
1: 네, 그리고 맞습니다.
0: 전통 소리를 하시다가 실제로는 이제 그 일종의 실용음악 장법 같이 이렇게 그냥 일반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좀 이질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등한 힘을 지닌 두 개의 선율이 좀 어울린다기보단 좀 오히려 섞이지 않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1: 저희는 이제 좀 더 실험적으로 두 개를 섞어서 대중화를 좀 더 힘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실험적인 단계를 통해서 음악이 발전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뭐 저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저 또한 대단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방금 경기 민요를 하시다가도 또 어떤 걸 바꾸시고 하실 때 그게 이렇게 생각만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흉년도가 높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흉년도가 높은 거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2: 음악은 되게 몽환적인 느낌인데 두 소리꾼의 창법이 그래도 좀 경기 민요는 좀 이 곡에 조금 어울리는 느낌이었는데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도하셨다면은 판소리 창법을 그대로 하는 게 맞지만 듣기에는 조금 판소리 창법을 쓰더라도 조금 창법을 좀 힘을 빼고 한다든지 했으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곡의 분위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환적인데 의상도 통일감이 좀 없는 게 조금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뭔가 차라리 조금 현대적인 의상을 입었으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만약에 한복으로 통일을 했다면 뭔가 좀 두 소리꾼이 조금 통일을 한다든지 근데 뭔가 이렇게 반을 딱 갈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융화가 안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연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곡 말고 지금 원래 활동하셨었나요?
1: 네, 활동 중이기는 했는데요.
0: 네.
1: 저희 이세 명의 악기로 저희 셋이서 만든 창작곡은 처음입니다.
0: 아,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으실까요?
1: 네.
0: 아, 그러면 혹시 세 분이서 하시고자 하는 음악의 좀 청사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타현 악기인 가야금과 또 활로, 또 첼로의 소리도 난다고 하는 아젠과 그 다음에 또 서양 악기의 바이올린이 조금 다른 음색, 음질을 갖고 있다고 질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악의 요소를 좀 접목시켜서 국악의 박자나 아니면 국악에 있는 선율을 가지고 서양 악기와 같이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자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심오한 음악을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곡 또한 처음 도전인데 어떤 곡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기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그래서 블랙 웨이브라는 이름과 같이 조금 검은 색깔 파도 파동과 파도에 이끌려서 저희가 악기가 가야금이랑 아쟁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쌓고 그 바이올린이 거기에 선장이 된 것처럼 좀 시간을 이끄는 선장이 된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인 팀의 음악의 대중성은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다크한 분위기의 곡이지만 선율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쉽게 좀뭐 그렇게 화성학적으로 크게 부딪힘도 없고 박자도 너무 쪼개지도 않으면서 되게 좀 그냥 딱 들어도 이미지가 상상되는 선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중에게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0: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서양 문화의 양대 축이라 그래야 될까요? 쉽게 말해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떻게 보면 이두 개를 가장 그큰 모티브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역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음악적 지향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1: 일단 저희가 함께 곡을 만들고 있는 주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주제로 곡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키아도 그중 하나 일대기를 정해서 작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곡하다 보면 항상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국악적인 요소를 어떻게 여기에 같이 넣어야 이게 잘 녹아날까 생각하다가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마키아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관련된 국악을 생각하다 보니까 굴레악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치타 선율을 조금 인용해서 곡을 이번에 작곡을 했고요. 아까 생황이 그 대치타 부분 선율을 솔로로 불면서 이제 국악적인 요소도 우리 곡에 함께 녹여냈습니다.
0: 지금 이곡 또한 그 어떤 음악적 작업 안에 있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거의 막바지긴 한데 한 8악장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0: 8악장이요?
1: 네.
0: 예, 전체 러닝타임이 어떻게 되는 곡인가요?
1: 1시간짜리 러닝타임을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현재 3개의 악장 정도 작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0: 아, 네네.
1: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2: 그러면 저는 그 8악장 공연 1시간 분량에
1: 네.
2: 그 공연을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하고
1: 네.
2: 네, 그게 가장 듣고 싶긴 하거든요.
1: 저희

0: 모토인 선생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해서 1시간짜리 곡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음악적 모방이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 저희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1시간짜리 신을 주제로 해서 곡을 작곡을 하는 건데 제 생각은 저희 팀을 세상의 각인이라는 주제 생각을 가지고 네, 연출을 하고 조금 곡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1: 작년에 나오셔서 은상을 받았던데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때도 같이 이렇게 같은 팀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대표분만 같은 분이었나요?
0: 그때도 같은 팀으로 나왔습니다.
1: 그때는 어떤 스타일 음악이었을까요? 제가 못 들어봐서.
0: 그때는 분위기적 연출을 좀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국악적 요소를 조금 더 많이 추가했고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서 대중성이라는 거에 우리 저희가 생각하는 대중성이라는 거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곡이 이번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보니까 은상을 받으셨던데 아무래도 금상이나 대상을 못 받으셔서 다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요소가 아마 대중성을 좀더 강화하면 좀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0: 작년에는 진짜 우리 이 곡으로 상을 한번 타보자 해서 처음 결성해가지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곡도 할수 있다, 우리가 다른 색깔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더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콩행콩행 거두면 뒤 비켜라 막지 마라 거칠 것도 내 군사들 발소리 향을 기대해 어느 누가 감히 길을 막락 동안의 자정의 눈빛을 사라지 무령 한마디 골이 멈춰 숨소리조차 죽여라 대포수 방포 일쏘아라 대포 발사 대포 발사

0: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감상적인 측면으로 들었을 때는 완전한 그 이 대중음악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쪽으로 사실은 느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님들의 어떤 양력이나 또는 어떤 국악계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그리고 내용, 그 가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그렇게 절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네. 이제 표현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음악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네. 항상 저한테 락 음악하고 판소리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락과 판소리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데서 오는 전통성과 대중성의 그 합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이 곡을 선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 소년 명창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리적인 부분이 조금 적게 나와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 좋았던 점은 보컬이 이렇게 밴드랑 있을 때 그 사운드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기세가 밀리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좋기도 했고, 근데 또 아쉬웠던 점은 빠른 부분에서는 좀 가사 전달이 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소리 가사에 어떤 부분을 차용한 거지? 라는 좀 물음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이 기세라면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지 않고 변학도를 만날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네, 좋았는데 소리적인 부분을 조금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다양성의 측면에서 저는 이런 공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의견이 틀린 거는, 밴드 사운드보다 보컬 사운드가 저는 너무 약간 적다고. 그러니까 밴드가 약간 죽어줄 때는 소리는 괜찮았지만 다 같이 이제 모였을 때는 약간은 뭐 추구하시는 게 뭐 판소리도 있고 락도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관객들이 볼 때는. 그런 점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아무튼 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대중성으로 볼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예술성으로 볼 수는 없어서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경관님이 이제 막 춤추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막 표정에 다 묻어나가지고 아주 좋은데, 보완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가사 전달이 저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좀 보컬이 좀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악기에. 근데 좀 발음을 좀 정확히 네. 해주시면,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나발이랑 이렇게 할 때는 막 들렸는데, 막 나올 때는 발음 이렇게 가사 전달이 저한테도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연주 들으면서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그때 들었던 이무지치 실내악단이라고 비발디 사계로 유명한 아주 정교한 연주로 유명한 그런 곳이 있는데

0: 여러분들 연주에서 그런 느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정교함이 또 다른 감동을 줄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고 앞으로도 좋은 연주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저도 이제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해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인데 이 조화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쓰는 밀도, 이 밀도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 많은 연주를 같이 했구나. 그리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적토마, 그 중간에 이제 저해금이 나오는 거 마치 몽골의 마두금을 연주하는 것처럼 말의 소리가 이렇게 정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거기서 저해금이 더 마두금처럼 더 울리게 더 이렇게 막 연주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1: 감사합니다.
2: 들었어요. 네.
3: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해금 3중주, 해금 4중주 곡을 이제 써보려고 노력했던 작곡가로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 격려해주고 싶고 더 응원해주고 싶고요. 작곡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제를 하나 정하고 이제 그 주제에 대한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좀그 대중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게끔 좀그 작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3: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한건 아니고 동시에 같이 만나서 그러면 작곡이 이루어지나요?
1: 만나서 그 의견과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 짜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자르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3: 아,
1: 진행됐습니다.
3: 본인이 일단 좀 끌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수정 보완이 되는 형태로
1: 네,
3: 한
1: 맞습니다.
3: 명이 누군가가 분명히 이걸 가지고 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일까 싶어서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제 귀에 들리게 D로 계속 청이 안 바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따대따 이래 이런 청도 나오고 이런 음계도 나오고 약간 메나리 같은 것도 나오는데 청을 한번 이동을 하면 어떨까? 뭐 최소도 한 4도 위로 올린다거나 뭐 그러면서 마치 뭐 변조 같은 개념으로 뭐 이렇게 되면 더좀 전환도 될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감상으로서 들어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약간 앰비언트 뮤직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이 팀과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향하는 이 음악의 목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국악 자체를 좀 그 요소를 할 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요소 자체를 파고들고 식임새 자체를 파고들면서 창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음악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업을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구하고자 하는 장르라고 함은 저희는 클래식 트리오를 많이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뉴에이지 음악과 같이 좀 많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하지만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음악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처음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편안히 들을 수 있는 감상용 그러니까 영상음악이나 앰비언트 뮤직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가 됐든지 제대로

0: 제대로 전달될 수 있으면 충분히 그 진가를 더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실제로 김기수 선생님이 주옥 같은 그 선율이 그 연습곡이지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발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작업 방식 자체가 대화를 먼저 통해서 그 선율 자체에서 어떤 심상이 서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저희 각기 악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달 받아서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시작하는 길이나 황에서 황으로 나에서 나로라는 메시지는 꼭 그렇게 필요한 것만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자,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정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만 넣지만 좀 설명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혹시 음악적으로 악기나 또는 그 악기에 대한 어떤 선율이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도 혹시 지금 오방색 이 오행에 관련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 저희가 오방색의 속성이 각자 있는데 앞에 보시면 뭐 여기 저희 흰색 악기 같은 경우는 철의 속성을 띠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 악기 같은 경우에는 물의 속성, 그리고 노란색 악기는 토의 속성, 그리고 파란색 악기는 수, 물의 속성, 빨간색 악기는 불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1악장에서는 저희가 이 각각의 속성들이 잘 드러나고 이제 그 속성에 따라 저희가 이제 나타내는 부분을 표현을 했고요. 2악장에서는 저희 음향 오행에는 대립과 조화가 이제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복잡한 리듬 구조나 굴려 파음 이런 것들로 2악장을 대립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악장에서는 좀 선율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조화와 화합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0: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그 검은색과 노란색 연주하고 있을 때 나머지 세 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연주가 시작될 때 고개를 들고 시작하고 이런 것도 뭔가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건가요?
1: 네, 저희 속성들이 한 명씩 이제 깨어나면서, 아, 우리의 이제 세상이 이제 깨어나고, 우리의 속성들이 하나씩 깨어난다라는 걸 조금 더잘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그런 조금 안무 같은 거를 좀 넣었습니다.
2: 일단 지금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야금을 이렇게 새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 큰 박수를 치고 싶고요. 근데 지금 시각적인 그런 이게 오행을 표현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그줄 재질에서의 혹시 들리는 사운드적인 거에서 혹시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1: 철 가야금은 이제 좀 깨지고 그리고 좀 날카로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철 가야금으로 줄을 올렸고요. 저희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통이 크고 위에 28연으로 만들었어요. 조금 더그 물에 까랑까랑하고 톡톡 떨어지는 소리를 내고 싶어서 28연을 올렸고요. 저의 이 노란색 악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의 울림이나 조금 땅의 중후함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좀 대야된 줄을 살짝 섞어서 한 옥타브 아래로 원래 25연 가야금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전통적인 소리를 내는 산조 가야금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신 선율적으로 뭔가 불길이 좀 타닥타닥 거리는 소리 뭐 그리고 좀 화르르 타오르는 느낌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 25연 가야금은 그래도 저희가 가장 창작 음악할 때 많이 쓰고 그렇게 약간 토대를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목, 이 파란 악기를 목으로 선정하되 이런 술대를 이용을 해서 악기 어소리나 조금 뭔가 나무에 뭔가 우직하고 좀 딱딱한 소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색채적인 거에서 약간 조금 우리 전통 악기랑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제가 청각적인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시면 이 시각적인 그 오방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음색조차도 우리 전통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그런 악기 개량으로 조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심술이 많아진대. 삼강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이 난장을 맞을 놈이.

0: 그 어떤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는 일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한 15년의 공백기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음악을 하고 싶어서 2년 전에 판소리 무브먼트 작심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시작하는 동시에 저희가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강원도에서는 판소리로 활동하는 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조금 이제 찾아주시기도 하고 해서 이제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이제 큰 페스티벌이나 이런 곳에 공모를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거기 공모에서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그쪽으로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다 보니 조금씩 아마 활동 내역들이 조금 축적이 된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 팀만의 레퍼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곡 말고도 다른 곡들도 많이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일단 작년부터는 제가 흥보가를 주제로 흥보가의 서사와 현대의 서사를 엮어서 현대화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는데 이 곡도 그곡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강원도의 민요라든가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불리는 민요를 중심으로 제가 현대화한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저희 고유의 레퍼토리만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1: 네.
0: 알겠습니다.
2: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뭐 원주 쪽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이 무대에 대한 좀이 퍼포먼스는 다른 팀들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히 창법은 틀리시잖아요. 중간에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시면서 그게 그러니까 의도되신 건지 아니면 저희는 오늘 처음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제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던 그 난감하네라는 곡을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됐었는데 그곡 말고 뭔가 판소리나 혹은 민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혹은 남녀노소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금 더 다른 레퍼토리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두고 이 곡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소리도 중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나머지 대목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약간 현대적인 느낌으로 발성을 해보았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

쌀거리쌀 몽중쌀 직성쌀거리쌀 원근의 이별쌀이오 부모 돌아가 몽상쌀 몽상의 거상쌀이오 거상 돌아가 달쌍 원근의 이별쌀이오 부모 돌아가 몽상쌀 몽상의 거상쌀이오 거상 돌아가 달쌍 원근의 이별쌀이오 부모 돌아가 몽상쌀 몽상의 거상쌀이오 거상 돌아가 달쌍

0: 지향하고자 하는 음악이 어떤 그 음악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래를 가사를 가진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어떤 연주를 보여주기 위함인지 한번 지향점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사실 현재 저희가 공부하고 전공하고 공연하는 음악이 몇백 년 전, 몇 세기 전에 유행했던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저희가 연행을 하면서도 특히 성악곡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가사가 탈락된 곡들도 많고 혹은 가사가 해체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운드로 승부하는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나리 라는 그런 전통을 공부하는 누구나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요소를 가져왔지만 이제 현대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한 끝에 이런 신디, 그러니까 조성이나 화성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운드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요소들, 가야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김새나 전통적인 느낌은 유지하되 이펙터를 사용해서 조금은 기타나 베이스 혹은 익숙한 전자음이 나올 수 있게 했고요.

0: 이제 타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운드들을 활용해서 친숙하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소규모 인원 가지고 뭐 MTR을 쓰긴 했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라이브 연주로서 그 실시간으로 이펙팅을 하면서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잘 정돈된 특히 건반도 그렇고 가야금도 그렇고요 타악도 아주 수준 높은 연주로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그 가사 전달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가사가 전달할 의미보다도 어떤 사운드로서 그걸 가지고 간다 그러면 사실 그 내용은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보면 되고 그 이미지가 딱 그려지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 뒷부분에 뭔가 변주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 베이스 드럼이라고 할까요? 저거를 보통은 서양에서는 킥으로 이제 오른발로 사용하면서 양손이 이제 좀 더 편해지면서 뭔가 하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지금 보니까 킵하면서 가야 돼서 거의 지금 묘기 수준으로 한 손으로 지금 막 많은 것들을 하면서 또 이것도 이렇게 북도 치고 하는데 킥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한번 드려봅니다.
2: 새로운 비나리를 들었던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이제 보컬 분이 재금을 들고 이제 소리할 때랑 소리를 안 할 때는 재금을 치면서 이제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비장하고 마치 무녀가 된 듯 신들린 듯한 그런 모션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노래할 때 비장한 마음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좀 더 약간 친절한 뭔가 그런 행위가 좀 서로 약간 바뀌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0: 너무 좋은데요. 이제 비슷한 악기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강약에서의 나오는 어택을 조금만 더 서로의 호흡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는 거를 조금만 더 연구만 하시면 더 듣기가 조금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 약간 묻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조금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2: 떨리는 마음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 무대에서 놀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3: 저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무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4: 새로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1: 21세기 프로젝트는 나에게 선물과도 같다.
5: 저희가 작년에도 도전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2차 예선에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본선까지 꼭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6: 좀 신나게 좀 놀고 가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온 것 같습니다.
7: 1번 뽑은 거 1등 할 각오로 나왔습니다.
8: 오늘 뭐 저 포함해서 다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워낙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들을 좀 반영하셔서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10: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을 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만큼 위상 있는 대회인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이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1: 22세기까지 파이팅!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주년
12: 축하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현악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제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2: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9단 여러분의 취향나게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자, 김가영 초단입니다. 이제 네. 시작인데 네. 그동안 알은 좀 까셨는지요?
1: 아, 제가 까고는 싶었는데 네. 좀 스케줄 때문에 조금 잘 못 갔습니다.
0: 아, 까야 됩니다. 네. 이 하루라도 안 까면은 이 까리역이 줄어. 아, 네.
1: 네. 열심히 까겠습니다.
0: 예. 저도 이날까지 많이 깠습니다만은 진짜 하루라도 안 까면은 손주뻘되는 애한테도 까집니다. 네. 그만큼 네. 예민한 것이 알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까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악의 날 제정 기념입니다. 네.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 반가운 두 대국자 만나보시죠.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은 아, 참 무촌이지요. 부부의 네. 대결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와. 저 앉아있는 두 사람 부부입니다. 네. 네. 먼저 국악계의 꽃구슬이지요. 네. 박예린 7단. 아.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네. 아, 전남 아름답다는 그 목포 네. 출생이고요. 9살 때. 9살 때 전 뭐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네.
0: 9살 때 판소리를 시작해서 네. 올해로 벌써 40주년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그러면 이제 50 지천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딱 얼굴 보세요. 네. 30대로 보이잖아요. 네.
1: 저 친구인 줄 알고 말 놓을 뻔했습니다.
0: 그럴 정도로. 네. 네. 네? 네. 좋다고 웃네요. 네. 그래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렇죠.
0: 엄청난 자기 관리.
1: 아, 그럼요.
0: 네? 뭐 팽현숙 씨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또 삐집니다.
1: 너무 아름답잖아요.
0: 네. 얼굴 보세요.
1: 네.
0: 30대로 보이세요.
1: 네. 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0: 이야, 그래요?
1: 그리고 또 현재는 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 교수님으로 네. 욕심도 많네요. 네.
1: 대표곡으로는 대장금 OST 오나라, 네. 쑥대머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0: 이야.
1: 국가 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기도 하고요.
0: 그 어렵다는 춘향가 네. 이수자.
1: 이에 맞서는 분은 남편 파핀현준 7단입니다. 네. 가수이면서 댄서, 댄스 트레이너시죠.
0: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네. 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파핀현준.
1: 그렇죠, 그렇죠.
0: 파핀현준 얘기는 춤에는 한계가 없다.
1: 맞아요.
0: 옛말에 뭐 여우에 홀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파핀현준의 춤에는 모두가 홀리고 맙니다. 네? 그 부인 박예린 7단도 아직도 춤에 홀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맞아요.
0: 이 홀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홀리죠.
1: 네.
0: 네?
1: 네. 그 1998년 영턱스 클럽 4집의 멤버로 영입돼서 데뷔했고요.
0: 그렇게 시작했나요?
1: 네. 오. 그리고 또 제1회 아시아 청년 예술제 대상.
0: 대상! 야.
1: 2018년 한국 힙합 대상.
0: 대상.
1: 네, 팝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제일 네. 쉬웠어요, 는가요?
1: 그러니까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건데.
0: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진짜 팝핀 현준 같은 분을 보고 아는 탤런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다는 게 없어요. 과거의 말이죠. 네. 그 바퀴벌레. 네? 그러니까 죽들이에요. 죽는 네?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얘가 바퀴벌레야.
1: 네.
0: 뭐 버리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그 춤을 만들었어요.
1: 바퀴벌레 보고요? 춤. 와.
0: 천재야.
1: 와. 오, 대단하신데요?
0: 예.
1: 진짜?
0: 바퀴벌레 춤을 춘 창시자.
1: 오늘 우승을 하면은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바퀴벌레
0: 예, 살다 바퀴벌레 네. 춤을 보다니. 이야. 2011년 두 살 연상입니다. 누나예요.
1: 네.
0: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네.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네. 너는 내 여자니까. 네. 그런 노래가 있죠.
0: 네. 애매하게 부르네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다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노래의 제목들은 내 여자라니까.
1: 네.
0: 누나한테 결론적으로 이제 들이대서 결혼에 성공한 건데 네. 결혼은 역시 들이대야 됩니다. 멀거니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됩니다.
1: 오, 네.
0: 적극적인 사고방식.
1: 명심하겠습니다.
0: 네.
1: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R은 총 8알. 네, 3판 2선 승제고요. 네.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이제 포석을 해주시죠.
1: 아, 네.
0: 네, 8알. 8알씩을 네. 하고
1: 인사를 포석.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아닙니다. 그건 제맘입니다. 아. 포석을 먼저 하고
1: 네.
0: 중앙선만 안 넘으면 됩니다.
1: 네.
0: 이제 포석을 보면은 선수의 기풍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자, 어떤 결과가 네, 나올지 말이지요. 자, 하나만 더. 네, 오른쪽이 낫겠죠. 오른손 잡이면. 네, 그렇죠. 오른쪽. 자, 포석 기다렸습니다. 차렷. 대국 시작합니다. 경례. 부부지간이라도 예를 갖추고.
1: 아. 네.
0: 자, 시작하면 됩니다. 까면 됩니다. 팝핀 네. 현준 칠단부터.
1: 신중.
0: 네, 검지 타법이네요. 독특한 타법입니다.
1: 네.
0: 네! 그런 정도.
1: 근데 되게 잘 맞았어요.
0: 예, 검지 타법. 독특한 타법입니다. 가능합니다.
1: 네.
0: 뭐, 다섯 손가락, 어느 순간 편한 것 까면 되는 거예요.
1: 네.
0: 네. 자, 고고한 자세로 박예리 칠단. 네?
1: 오.
0: 품격 있는 알까기. 네.
1: 네.
0: 네. 어느 순간이 거기까지 갔나요? 네. 견눈질하고 과연 신중한 거 좋습니다.
1: 네.
0: 아, 침착하네요. 네. 자, 과연 중앙. 꽤기 나왔습니다. 첫 주에 꽤.
1: 처음이라.
0: 네, 그럼 뭐 연습 때 생각하면 됩니다.
1: 손가락이 덜 풀려서
0: 그렇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자. 검지 타법 과연 이번에는 성립이 될지. 네, 성공했습니다.
1: 이야,
0: 정확한데요. 이야, 벌써 8대 6입니다.
1: 네, 아직 이르죠. 네, 아직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0: 지금 박예리 7단 입장에서는 저렇게 네.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까야 됩니다. 네? 지금 망설여요. 맞아요. 깔 거 없으면 손 떼고. 그렇죠. 그 넓은 중앙을 향해서 까면 됩니다. 그 수로. 그거 좋습니다.
1: 다행이네.
0: 천만다행이에요.
1: 네.
0: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1: 네.
0: 오.
1: 오.
0: 어딜 감히 들어와 용납할 수 없다. 네. 눈치를 봐요. 네. 자, 과연. 아주 쉬운 수도였는데
1: 네.
0: 긴장된 순간 다음 수는
1: 거의 자리가 바뀌겠는데요.
0: 그거는 매너에 어긋납니다. 상대 진영까지 가서 그거는 좀 네 저게 성립이 될까요? 저 수가
1: 과연?
0: 자 그런 정도 네 역시 박예리 칠단 네 대단한 센스입니다.
1: 아주 신중하게 네.
0: 적당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부족하지도 않고.
1: 네, 딱 좋았어요.
0: 이야, 좋습니다. 반격에 나서는 박예리 칠단.
1: 네.
0: 네.
1: 여유가 생겼습니다.
0: 뽐낼만 하지요.
1: 네, 네. 네.
0: 저, 네.
1: 이렇게.
0: 야, 저렇게까지. 네, 부부인데. 와! 야! 채롱을 떠는 네, 부인 앞에서 채롱을 떠는 아주 깜찍한

0: 아, 그거보다는 네네 그거로 중앙을 공격하는 게 차라리 잘 조준해서 시원하게 좀 거리가 있나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할 것 같다고. 네.
1: 기선제압.
0: 어, 기선제압이니까. 네. 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네. 어! 아, 그런 정도.
1: 네.
0: 무리하지 않겠다. 네, 네, 거리가 네. 있으니까.
1: 네, 아직.
0: 이제 선택권은 너에게 주겠다. 네. 파피니 연정 어떻게 할래? 깔 테면 까봐라. 네. 어, 신중히. 어, 그거에서. 어? 어. 바로 그. 희한하게 처리하네요. 네. 저런 아~ 수가 있나요? 아~ 야 이렇게 되면 웃고 즐긴 사이 비슷비슷하게 됐어요.
1: 네, 비슷합니다.
0: 오,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자,
1: 과연
0: 그렇습니다.
1: 오,
0: 좋아요.
1: 아이고, 깨. 네.
0: 아, 몰려 있어요. 응, 어, 그거 일단 하나를 처리하겠다. 좋아요. 봐주는 건가요?
1: 네. 네, 비슷하네요.
0: 아, 네, 비슷하고. 네,
1: 두 분이 되게 네. 환상의
0: 그렇습니다.
1: 궁합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측 불가예요.
0: 예. 네. 자, 좀 자세가 안 좋습니다만은. 어, 예. 네, 어, 좋아.
1: 아,
0: 야, 2%도 아니고 1%가 부족했어요.
1: 네.
0: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파핀 연주 7단 지역에서는 어딜 감히 네? 여길 쳐들어와? 어! 가볍게 처리하네요. 우와. 고수입니다.
1: 오,
0: 네. 네.
1: 깜짝이야.
0: 네. 네. 어, 재롱, 또 재롱이
1: 네.
0: 연속해서 나왔지요.
1: 와. 네.
0: 아,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박예리 식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늘 저렇게 연습을 합니다만은, 충전에는 뜻대로 안 돼요. 묘한 일이지요. 자! 아, 그거 더 안 좋지요. 네. 원래, 네. 본인이, 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1: 네.
0: 과연? 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조금 뭐 공격하기 네. 쉽지 않습니다.
1: 네.
0: 파핀 현준 7단. 어, 이번에는 드디어 엄지타법 정확도가 있습니다. 엄지타법은. 과연 정확도가.
1: 아니.
0: 예, 그러나 정확도가 있긴. 이게 누가 못하나 시합인가요?
1: 아...
0: 찬스가 왔어요.
1: 네.
0: 네, 박예리 7단.
1: 네.
0: 저거 좋습니다.
1: 바로 앞에 있죠.
0: 자, 1타 2득 두 알을 노려서 좋습니다. 네, 미소를 띄고, 네. 과연. 자, 봐라.
1: 아,
0: 너무 오늘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 네. 과연?
1: 아,
0: 주거니 받거니. 네. 어, 좋습니다.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완전히 이제 적진에 가서. 저거는 사실은 일반 대국자랑 하면은,
1: 네.
0: 좀. 경국감입니다만 부부지간이니까.
1: 네, 부부니까.
0: 네.
1: 네. 네.
0: 아이고,
1: 아, 네.
0: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런 짓을. 네? 자, 박예리 7단! 아! 그 좋은 찬스 굴러온 복을 차버리네요. 네?
1: 뛰어넘어서.
0: 뛰어넘었습니다. 네. 너무 아깝습니다. 이야, 이제. 아, 떨렁 두 알 참 초라한 신세가 됐어요, 네. 박예리 7단.
1: 아쉽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다섯 달 두 알이니까 시원시원하게
1: 네.
0: 공격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1: 네.
0: 굳이 몸살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1: 우와.
0: 네.
1: 와.
0: 와, 저거 보세요.
1: 우와.
0: 야, 되는 날이네요.
1: 와.
0: 아, 그것도 살았어요.

0: 박예리 절단 떨렁 한 알. 뭐 한 알 남았는데 뭐 뿌리 탈 방법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네. 아.
1: 너 혹시 모르죠. 그

0: 그렇죠. 네. 일단 네. 그거를 처리하겠다.
1: 살짝?
0: 네. 톡! 가볍게 톡 정도? 아, 저런 식으로 끝나네요.
2: 논개가
0: 네, 논개 답법입니다.

0: 네. 1승한 파핀 현준 7단의 세레모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네. 네. 오. 그래요. 저렇게 뽐낼 만하지. 네. 오. 오. 야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야.
1: 와. 참, 와 바둑판 앞에서 이런
0: 즉흥적. 와. 야. 이거 뭡니까? 야.
1: 우와.
0: 나는 바로 코앞에서.
1: 와.
0: 야 현란한.
1: 오. 와, 저 진짜 넘어지시는 줄 알았어요. 와.
0: 지금 동작 8호와 1미터 앞에서 봤어요.
1: 와.
0: 영광인데요?
1: 진짜 영광입니다. 네.
0: 자, 그러면 인사는 했으니까 바로
1: 네.
0: 저 파핀 연주 7단부터 예,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중앙에 첫 수가 중요합니다.
1: 아.
0: 자,
1: 아.
0: 예, 좋아요.
1: 네.
0: 힘 하나 안 드리고 어쨌든 쳤습니다만은 허결이 7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가는 거예요.
1: 네.
0: 네.
1: 자.
0: 자. 늘 저렇게 대화차입니다만은 그 본능적인 거예요.
1: 방석을...
0: 남편한테 갑니다.
1: 그냥 네. 방석을 저기 옮겨드리는 게 나을 것 예. 같기도 하고.
0: 차라리 방석 그쪽으로 놓고 가세요. 그게 좋으면 아주 참 꽉 늘
1: 아, 네.
0: 아 이제 작전을 바꾼 거예요. 아, 박일의 치타를 고수입니다.
1: 네.
0: 이제 공격이 자신 없으니까
1: 아.
0: 손님 실수.
1: 아 네네네.
0: 네, 파핀현도 이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실수를 유발하겠다.
1: 네,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좋은,
0: 그렇죠.
1: 네.
0: 약간 추접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이기면 되는 거니까.
1: 네, 뭐.
0: 네. 그 작전입니다.
1: 네. 네.
0: 수비. 아, 네, 저 작전이 대박 갖고 있습니다.
1: 진짜.
0: 작전이 잘하면. 네. 소공 하나 없이
1: 네.
0: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1: 와.
0: 네, 또 아까처럼
1: 네.
0: 다른 날로 네. 가볍게 너무 세지 네. 말고 이렇게 조심. 유도하는 거예요. 응스타쯤 깔티면 까봐라.
1: 네.
0: 예, 그런 정도! 그렇습니다!
1: 네.
0: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거 침투를 했는데 그거 참 공격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저 한수염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0: 아, 그거로 네, 바로 앞에 있는
1: 아,
0: 아
1: 네.
0: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1: 네.
0: 그거. 그거. 네, 그거는 뭐, 우리 초단도 가능한.
1: 네.
0: 뭐, 정석이죠, 알까기.
1: 네.
0: 과연, 성공을 할지. 자.
1: 와!
0: 저도 못 먹네요. 네. 역시,
1: 아,
0: 작전을 공격하면 안 되겠어요.
1: 아, 맞아요.
0: 일단은 수비형. 네? 어. 아, 좀 좋은 찬스였는데.
1: 아, 그러니까 아쉽네요.
0: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결정 타가 됐는데
1: 네.
0: 말이죠. 네. 박예리 7단께서는 대장금 OST 오나라를 불렀다는 인연으로
1: 네.
0: 말이죠. 2009년도 중국 탕산시.
1: 네.
0: 네? 명예 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오.
0: 탕탕거린다는 그 탕산시의 명예 시민. 네.
1: 네.
0: 월드스타예요, 월드스타.
1: 어?
0: 아, 또 치가 치할 것 같죠?
1: 네.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꽥이 나왔습니다. 꽥수가.
1: 오.
0: 야, 좋은 작전이에요.
1: 오.
0: 이러면은, 자.
1: 조심히.
0: 아, 네. 가운데 끼워 붙였습니다. 아, 아, 그거를. 네, 세야를 노리는군요.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1: 와.
0: 아, 장군 몽군이네요.
1: 네.
0: 나도 끼워 붙였다.
1: 네, 비슷하네.
0: 어찌할래? 야
1: 네.
0: 오, 한수는 한 번쯤은 보여주겠지요.
1: 네.
0: 박예리 7단. 네? 예,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네. 이번 수,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자! 결국 보여주네요!
1: 와!
0: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 와!
0: 네, 약속을 지키는, 네, 그렇죠.
1: 와, 멋있습니다.
0: 예, 저는 춤 나오죠.

0: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1: 와.
0: 야, 크게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냥 사석이 한 알밖에 없어요. 일곱 알이 살아있습니다. 참, 파괴리 칠 때는.
1: 대단합니다.
0: 오히려 네. 파피니언조는 지금 네 알. 야,

0: 카메라 안 들이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박일희 7단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1: 그러니까요. 네.
0: 이러면 눈개타법 가능합니다. 어차피 맞아요. 상당히 유리하니까
1: 많아요.
0: 네, 그거보다는 그냥 고기인데 그거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자 다시 옆으로 가지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1: 네.
0: 같이. 와, 같이도 아니에요. 나로 보고. 이런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칠단이.
1: 와.
0: 나 박일희야. 뭐 이런 식.
1: 이제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이제 풀려요.
1: 네, 이제
0: 첫 번째 대곡 안 풀렸습니다. 네.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당황하는 거는 이제 파피뇽주 실단입니다.
1: 네.
0: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측은하네요. 갑자기 그 당당하고 네. 앞에서 뭐 막 세레모니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순간에. 자, 그거보다는. 저한테 내가 승관이고 말이죠. 참 난감하네. 네. 네, 그럼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서 꼭 안 맞춰도 돼요. 조금만 전진해도 됩니다. 그거로. 그리고 이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거지요. 한 2cm만 가게.
1: 네.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무슨 네, 그렇죠. 무리하지 말라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네. 널널합니다.
1: 네, 아직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박일희 씨는 사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자 과연 그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 진짜.
0: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 진짜.
0: 지 분수를 알아야지. 네? 거기서 과감한 입장이 아니지요. 몸을 살려야 됩니다. 네. 자기가 불리한데. 네?
1: 이렇게 되면 박일희 칠단이 아주 그렇습니다. 유리해지죠.
0: 이제는 박일희 칠단은 뭐 그냥 쉽게 쉽게 까도 됩니다. 네. 네. 끝내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해봐. 네. 자. 하여튼 그래도
1: 네,
0: 얘는 아직도 네 다섯 달이 있다.
1: 네, 아직 괜찮습니다.
0: 예, 자 그렇죠. 몸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예, 거기서 예, 신중히 자세가 안 나오면 응수타진으로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1: 심장이 자꾸.
0: 아니 저렇게 앞서 있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난 좀 드문 경우인데.
1: 네. 맞아요.
0: 그러나 연전 입장도 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날이기 때문에.
1: 네.
0: 그렇죠. 잘하면은 자 이렇게 돼서 발각이 네. 재밌게 됐습니다. 부부 대결. 네. 박일희 7단 대 박일희 7단 1대1
1: 와.
0: 원정.
1: 네. 네, 이제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
0: 3알씩입니다.
1: 결승전을 3알씩. 치르게 됩니다.
0: 똘똘한 알 3알을
1: 네. 예. 알을 잘 골라주세요.
0: 예, 잘 골라주세요. 네. 네. 결승전입니다. 자, 조시대로 까면 됩니다. 자! 자, 선택권을 박일희 직단에게
1: 네.
0: 공격 약하지
1: 네.
0: 꽥수를 유도하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네. 신중하게
0: 네. 너무 힘들이지 말고 잘 맞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조금 아쉽습니다.
1: 어허.
0: 네. 가능하다. 네. 야, 세 알인데 금방 끝날 네. 줄 알았더니. 이것도 손에 땀을 지는데. 네. 네. 공격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 아니에요.
1: 정말 알 수가 없네요.
0: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땅을 칠 만한.
1: 네.
0: 너무나 아쉽습니다. 애석한 수가 나왔어요. 야,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1: 와.
0: 예. 자, 거의 처음 포석했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1: 네.
0: 자, 다시 옆으로 또 네.
1: 한 번에
0: 알봉 대사도 여호와 있다는 일타삼득. 네, 나는 한 방에 세 알이 아니라 한 방에 한 알이라도 제대로 깠으면 좋겠어요. 목숨 부리지 말고. 예, 부득탐승.
1: 자.
0: 있지 않습니까? 욕심.

0: 결국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파피니언님 작전에.
1: 아.
0: 결국 수비형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니까요.
0: 네. 파기레이 칠단은 수비형인데. 네. 이제 그 공격을 해봐라.
1: 그러니까요.
0: 네.
1: 수비.
0: 덫에 걸린 거예요.
1: 네. 수비로 전략을 네. 세우는 게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0: 아. 설마 다행이고요. 예. 자, 조금 신중하게.
1: 조금.
0: 그냥. 네. 무턱대고까지만.
1: 조심히.
0: 네.
1: 조심히.
0: 지금 1-1입니다. 세트 수고. 여기서 이기면은 오늘의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자, 망설여집니다.
1: 아,
0: 그렇죠.
1: 수비로.
0: 그게 차라리 네. 이 전형적인 네. 이 파피니언 칠단의 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기풍이죠.
1: 네. 네.
0: 그래서 선택권은 파피니언 준 칠단의 백수를 유발하는데 안 통했어요 이번에. 예. 자, 오, 천만다행입니다.
1: 어. 네. 아이고
0: 무리했어요. 꽥수가 나왔습니다.
1: 파피니언주님이 유리하긴 해요.
0: 파피니언주는 100% 살아있습니다.
1: 네.
0: 세안이 대단한 네? 기력입니다.
1: 네. 와. 목표를 딱
0: 끝내 일했을 때 네? 떨렁 하나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요. 그 정도로 네. 일단 나왔습니다.
1: 네.
0: 이제 손님 실수 유발, 네, 네.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하면, 네. 만약에 이번 판에서
1: 네.
0: 네, 승리하면은?
1: 네, 이번 판에서 이제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고요. 또 대구.
0: 네!
1: 대구.
0: 네! 아, 졌네요.
1: 네!
0: 끝났습니다.
1: 와!
0: 예, 이게 바퀴벌레 춤. 네.
1: 아,
0: 바퀴벌레 춤. 드디어 바퀴벌레 춤. 와,
1: 지금 바퀴벌레가
0: 바퀴벌레 춤을 가는 모습을 상세하게 춤으로 재현하는.
1: 와,
0: 어머, 또 네. 지금 핸드폰 떨어 지금 난리 났어. 오, 야, 최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2-1로.
1: 와.
0: 네, 박빙 결정 7단입니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박빙이었어요.
0: 네. 두 분의 사인하고 우리 둘 사인 이렇게 해서 네. 승리야. 뭐 네. 부부니까 뭐.
1: 어차피 그 집에 가게 되긴
0: 예,
1: 해요.
0: 네. 오, 오, 야.
1: 오.
0: 와, 진짜. 진짜 춤추는 것 같아 이거
1: 네.
0: 사인도.
1: 와, 사인도 다.
0: 내가 그... 사인할 때 이거 여기서 아까 그 밥 그거 이거 잡고. 야, 예. 야. 어떻게 저 춤을?
1: 네. 네.
0: 와. 어이 멋있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아드님께 네, 드리고
0: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2: 네, 오늘 이렇게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3: 늘 신중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국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3: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
1: 네.
0: 저희는 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 하세요. 감사합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시작했는데요. 가야금 특유의 맑고 섬세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음악이라도 어떤 국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매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는 노래 없이 국악기 하나하나의 음색을 들어보는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할 텐데요. 온전히 악기만의 선율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섬세한 울림이 있는 가야금부터 장단으로 흥을 더하는 타악까지 국악 영재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무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소리 계속해서 다음 무대도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영호 친구의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가야금을 사탕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1: 아,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반가워 수업에서 가야금을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잘할 때마다 사탕을 주셔서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 사탕 때문에 역시 어린이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사탕만 한 게 없죠.
0: 젤리도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사탕 때문에 가까워진 가야금이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함께했잖아요. 가야금이 영호 친구에게 이제 어떤 존재일지 궁금해요.
1: 친하지만 가끔은 꼴도 보기 싫은 친구요.
2: 꼴도 보기 싫은? 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0: 있죠, 그럴 수 있죠.
1: 아,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매일 보고 싶기도 한데요. 가끔은 연습하기보단 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꼴도 보기 싫지만 안 볼 수 없는 정말 친한 친구 같아요.
0: 아, 그래요. 뭐 여자친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예전에. 아니 예전. 정말 찐친은 그렇잖아요. 찐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투닥투닥해도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인데, 그러면 이런 가야금 친구와 함께 미래에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1: 아직 멀긴 했지만 제 결혼식에서 가야금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0: 아, 그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1: 아니, 지금 없습니다.
0: 계속 너무 몰고 가는 것 같죠,
2: 제가? 안 걸려드네요.
0: 미안해요. 예. 그래서요, 가야금을?
1: 제가 전에 결혼식에서 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신랑 친구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0: 좋아하죠.
1: 그래서 나중에 제 결혼식 때 가야금 연주로 미래 여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0: 야, 미래 아내 멋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미래 아내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0: 예. 근데 언제 결혼은 예정하고 계세요?
2: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0: 중1이시잖아요.
1: 20년 뒤.
0: 20년 뒤에. 그렇죠. 그때쯤에 딱 결혼할 나이가 되겠네.
2: 저희가 또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게요. 예. 근데 우리 영호 친구가 가야금 말고도 끼가 굉장히 많대요.
0: 그래요?
2: 그래서 오늘 꼭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1: 제가 아이돌 댄스를 좀 추는데요.
2: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아이돌 댄스까지.
0: 아니 근데 얼굴에 좀 아이돌 기운이 서려 있어요.
2: 진짜 얼굴도 주먹만 하고.
0: 그러니까. 네.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크. 네, 마이크 받아드릴게요.

0: 진짜 아이돌 가능성도 있는데.
1: 아니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굉장히 그 표정이 네. 춤추는 내내 눈웃음을 잃지를 않아요. 어. 연습한 거예요?
2: 아, 네, 연습했습니다.
0: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춤이 안 되니까 표정으로 이거를 좀 만회를 그죠? 어, 그 느낌 딱 느껴졌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춤 실력 더 쌓으면 그쵸. 어 진짜로 무섭겠는데요. 아이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2: 아
0: 가야금 하는 아이돌 어때요?
1: 어? 오.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는?
0: 완전 케이팝이죠? 네. 느낌 있죠? 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1: 근데 되면 우리 아는 척 해야 돼요.
2: 네.
0: 어, 그러니까. 야, 진짜 반전 매력이 있는데 지금 중1이잖아요. 네. 중1 생활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요즘 패션이 제일 고민이에요.
1: 아, 패션? 왜?

0: 왜? 옷 입는 거.
1: 초등학교 때는 사복 입는 게 당연했는데 예. 중학생이 되고 교복을 입으니까 요즘 사복 패션이 좀 고민되더라고요.
0: 아, 교복만 입으면 되잖아요, 학교 갈 때.
1: 그 주말에 좀 신경 써야 되니까.
0: 아, 주말에 뭐 하는데요, 주말에?
1: 주말에
0: 예. 데이트?
1: 아니.
0: 아니. 아, 그 주말에 입을 옷이 신경 써요.
2: 주말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죠? 또 코인 노래방도 가고 그죠? 네, 그죠?
0: 예, 오늘 이 저희의 코디는 어떤 것 같아요?
2: 어떤 것 같아요, 보기에?
1: 안선님은 예. 흰 바지와 파란 니베색 가디건이 데뷔를 네. 이어서 얼굴이 확 사시는 것 같아요.
0: 또 잘 보네.
2: 네이비색 카디건이 데뷔를 이뤄서
0: 보는 눈이 있어. 예, 그리고요.
2: 저는요.
1: 자연스럽게 바지에 예. 상의를 넣어 입으셔서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0: 아, 야, 진짜.
2: 아, 기분 좋게 해주는 또 그런 면이 있네요.
0: 완전 있네요, 진짜. 오, 네. 그러니까 옷도 네. 잘 입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2: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할 때는 굉장히 차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목소리도 조용하고요. 근데 춤도 잘 추고.
0: 그러니까.
2: 패션에 대해서 조언도 잘 해주는데.
0: 얼굴도 잘 생겼어요.
2: 기분도 좋게 해주고.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0: 예, 앞으로 진짜 네. 쑥쑥 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에 이어서 다음은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을 만나게 될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마일리 언더간. 사람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지켜주는 안정적인 버팀목 홍리안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곡은 장금이의 꿈에 나오는 OST 중 차분함과 고요함의 뜻을 가진 캄인데요. 해금과 사랑에 빠지게 된 잊을 수 없는 곡입니다. 해금은 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는 악기예요. 듣는 순간부터 천천히 번져가는 해금의 소리. 제가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 특유의 애잔하면서도 깊은 네. 울림이 인상적인 그런 무대였습니다. 해금은 사실 두 줄로 연주하는 악기인데도 네. 감정을 표현하는 폭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악기잖아요. 그런 만큼 이 소리가 더 따뜻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검은고의 묵직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소율 친구가 검은고를 배우기 전까지 온갖 악기를 다 섭렵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1: 네, 국악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해봤는데 네. 발이 많이 저려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가야금은 연주할 때 정교하게 해야 돼서 조금 힘들었고요. 네. 해금은 안줄 소리가 안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아쟁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0: 다 해봤네.
1: 네, 그래서 검은고는 특히 마지막에 해봤는데 네. 발이 저르지도 않고 신기하게 은근 저랑 잘 맞았어요.
0: 오, 네. 신기하게 발저림이 없어지고
1: 네.
0: 수족냉증 같은 것도.
2: 네.
0: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2: 진짜 내 몸에 딱 맞는 악기를 찾은 거네요.
0: 예.
2: 근데 국악을 원래 좋아했나 봐요. 그렇게 국악기들을 다 해본 거 보니까.
1: 네,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2: 아, 그 와중에서도 정말 검은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연주를 못 들을 뻔했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검은고로 왔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1: 지금도 학교에서 검은고를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연주자로 발전하기 네. 위해서 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조금 힘든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2: 네, 뭐예요?
1: 공부가 네.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2: 아니, 공부도 힘들지만 네. 손가락이 아프다고?
1: 맞아요. 네. 손가락이 네. 검은고는 이 술대라는 막대기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2: 약간 뜯는 네. 거예요, 그거로?
1: 네, 이걸로 튕기면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0: 네.
1: 여기 보면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이렇게 통통해졌거든요.
0: 아이고,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2: 어머,
1: 굳은 살
2: 안쪽에 빨개.
1: 네. 네, 여기가 완전
0: 부었어요?
1: 부었어요.
0: 오.
2: 아,
1: 반지가 맞는 호수가 없어요.
2: 오, 저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1: 네.
2: 어머, 진짜야, 진짜.
1: 통통해요.
2: 오, 보면 오 소율 친구 손가락이랑 저랑.
0: 아, 정말 노력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손입니다.
2: 네.
0: 국악기 잘 모르는 분은 사실 이제 검은고, 가야금, 뭐 아쟁. 해금 다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저도
2: 맞아요.
0: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가야금은 12줄이고 손으로 튕겨서 연주를 하는 악기고요.
0: 네.
1: 검은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술대로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고 아쟁은 7줄이고 활로 켜서 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0: 검은고가 왕산악인가요?
1: 네.
0: 가야금 우룩?
1: 네.
0: 이거는 외웠어. 그것까지밖에 몰라.
2: 그럼 아쟁은?
0: 아쟁은 누구신가?
2: 네. 네.
0: 제가 그것도 찾아보도록
2: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같은 줄 악기여도 다 이제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0: 네.
2: 소리도 느낌도 완전히 다른 게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소율 친구 요즘에 관심사는 뭔지 궁금해요.
1: 저의 최대 관심사는 엑소입니다.
2: 엑소?
1: 네.
2: 우리가 아는 그 엑소?
1: 네.
0: 오. 아이돌?
1: 네. 네.
0: 오.
1: 네. 제가 춤이랑 노래랑 연기하는 거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특히 엑소 중에서도 세훈 찬열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0: 아, 네. 그래요?
1: 네.
2: 우리 소율 친구가 약간 어른스럽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엑소 네.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나 행복한 또 어린 이 팬의 그런 표정이 됐어요.
0: 그러네.
2: 그럼 그렇게 좋아하면 엑소 노래 한 소절 정도 불러줄 수 있어요?
1: 네,

0: 현의 crown 여기까지 아~ 못하지만
1: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저도 좀 하거든 아~ 으르렁 으르렁 예 저도 엑소를 좋아해가지고 아~ 어, 네. 저 찬열
2: 아 찬열
1: 아 그럼
2: 오 통하는 게 있네요
1: 아 좀 통하는 것 같아 예예 예. 아 그 이 방송 엑소 팬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엑소도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엑소를 가장 좋아하는데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어?
0: 공부
1: 공부요?
0: 네 공부가 제일
1: 공부,
0: 싫습니다
1: 제, 공부 싫지 네.
0: 시험 기간 되면 네. 많이 힘든데 또 네. 시험이 끝나면 또 그 시험을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2: 시험 끝나면 그 다음 시험 있고
0: 네.
2: 숙제 끝나면 그 다음 숙제 있고 네. 그거는 뭐 초3인 저희 아, 딸도
1: 진짜 끝이 없어요
2: 네, 네. 맨날 숙제하기 싫다고 징징대고
1: 계속 뭐 할 게 네. 있으니까
2: 맞아요 네. 전국의 학생들이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힘들 땐 우리 소율친구는 엑소 노래 들으면서 힘내기로 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자 힘든 시간 이겨내서 지금 이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유주입니다. 저는 국악기 중에 생황을 배우고 있는데요. 생황은 관악 국악기 중 유일하게 악기 하나로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화음이 정말 풍성해서 소리가 정말 좋고 국악과 현대음악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황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게 이번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좋은 생황 연주 들려드릴게요.

0: 생황만의 이 맑고 신비로운 음색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저는 이 생황 연주를 잘 보지도 못했거니와 이렇게 어린 친구가 맞아요. 연주하는 건 정말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 맞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정말 호흡이나 표현력이 인상적이었고 사실 생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네. 대나무관 여러 개를 꽂아서 연주하는 악기예요. 네. 국악기 중에는 드물게 동시에 여러 음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악기인데 그래서 더 풍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을 통해서 국악기마다 가진 고유한 음색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도 기다려집니다. 함께 보시죠.
2: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없이는 못 사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아징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악기를 오래 잡을수록 몸이 뻐근해서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곤 한답니다. 아쟁은 존재감이 뚜렷한 마치 악바 같은 악기예요. 강한 소리부터 섬세한 표현까지 폭 넓은 소리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있는 아쟁 제가 이번에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와, 정말 아쟁 소리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매력이 있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거칠고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잘 들어보면 또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정다은 씨는 아쟁도 종류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 제가 또
0: 알아요?
1: 공부를 좀 하고
0: 아,
1: 왔습니다.
0: 그래요?
1: 이 아쟁도 대아쟁, 소아쟁이 있잖아요.
0: 아네. 예, 아시네.
1: 네, 이렇게 나뉘는데 큰 아쟁은 좀더 깊고 묵직한 소리가 나고요. 또 작은 아쟁은 조금 더 섬세하고 또 화려한 소리가 특징이잖아요.
0: 역시 이 노래 들어볼래? 안방마님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신명나는 타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예, 두 친구의 연주에 제 어깨가 다 이게 들썩들썩할 정도였는데
1: 신나네요.
0: 아, 정말 신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악기하기 정말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예요?
2: 저는 그 얼마 전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국악 의상을 입고 후배들 반 앞을 지나가는데 아하. 큰 소리로 어떤 애가 형 멋져요! 해줘가지고 뿌듯했어요.
0: 오, 오. 그 본인 뭐라고 대답했어요?
2: 고마워.
0: 아, 그래요. 이미 선배구나. 그리고 그 졸업사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네. 무겸 친구는 혹시 어떤 때가?
3: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장구 연주를 보여드렸어요.
1: 오, 네.
3: 두 분이 엄청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용돈을 주셨어요.
1: 아, 용돈.
3: 역시 용돈은 사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0: 아, 그렇죠. 용돈은
1: 아이, 귀여워요.
0: 사랑.
1: 예, 예. 용돈은 사랑입니다. 아니 뭐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도 그리고 후배들 눈에도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0: 아유, 사랑스럽죠.
1: 네, 그 마음 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실력을 갖추기까지 아마 엄청난 노력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연습했다 하는 거 있을까요?
2: 제가 그 타악을 처음 배웠을 때 네.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집에서 연주하면 시끄러워서 구두굽에 청테이프 감아가지고 두드리면서 매일 2시간씩 연습했었어요.
1: 와.
0: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두굽에 청테이프를 감아서 어떻게 네. 그거를 해요?
2: 꽹과리 채로 네. 두드리면서
1: 소리 안 나요.

0: 소리가 나는 거예요.
1: 폭닭궁, 폭닭궁?
0: 어? 네.
2: 아, 폭닭궁?
0: 예.
2: 아, 궁닭궁이 아니라 폭닭궁?
0: 네.
1: 그거 해외에 나가서 태국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2: 태국을 나가서 장고도 기분이 좀 업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네. 당황했어요.
0: 네. 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했는데 찬석이가 장구를 다시 조여줘서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2: 아유, 찬석이 덕분이네.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0: 네.
2: 안 했는데?
0: 했어요.
2: 아, 그래요.
1: 사실 이 장구가 날씨나 습도에 네. 영향을 많이 받는 예민한 맞죠. 악기라고 하잖아요.
2: 맞아요. 예.
1: 서로의 악기까지 살펴봐주는 친구 사이 정말 부럽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중학생 되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3: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2: 아이고 축하합니다.
3: 합격하면은 네. 여자친구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도 헉? 보고 싶어요.
2: 아 그래요. 여자친구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3: 성격.
2: 성격을 아 그 외모는 안 봤어요.
3: 네.
2: 아 그래.
1: 여자친구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2: 긍정적인 친구네. 예예 그래요. 여자친구가 있고 무겸이는
0: 저도 있어요.
1: 어?
2: 에이.
1: 아, 지금 급하게 지금.
2: 진짜예요? 그냥
0: 아, 진짜 있어요.
2: 친구 따라 가는 거 아니고?
0: 아니 진짜 있어요.
2: 얼마나 됐는데요?
0: 저 한
2: 예?
0: 20일.
2: 20일? 꽤 됐네. 자 보자. 그러면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0: 예?
2: 아니. 네. 하여튼 재밌는 그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0: 제 꿈은 국악계 1장입니다. 장구는 물론이고 다른 전통 악기들도 다룰 수 있는 넘사벽 1장이요.
2: 기대할게요.
0: 네. 예.
2: 찬석 군은?
3: 저는 그 꽹과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꽹과리는 그 시끄러운 악기가 아니라 멋진 네.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2: 야 여기 1장.
1: 네.
2: 국가 무형
1: 유산. 아니 근데 우리 두 친구 모두 다 오늘 이렇게 대답 들어보고 하니까 꿈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악계 1장 그리고 꽹과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된 우리 찬석 친구까지 다시 만나게 되기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2: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국악기 소리를 빗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마다 저마다 가진 음색과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맞습니다. 같은 우리 음악이라도 어떤 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과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 깨닫게 됐고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국악기의 매력이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손끝으로 가락을 만들고 또 숨결로 선율을 이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서 국악의 밝은 미래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우리 국악기들의 아름다운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김무겸, 박찬석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경제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입니다. 올해 20회를 맞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회는 젊은 음악가라면 누구나 꼭 한번 도전하고 싶어하는 무대입니다. 그동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170곡의 국악창작곡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역대 수상자 중에 세 팀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들고 실험과 도전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이분들과 함께 우리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한음프의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07년 제1회 대회에서 아리랑상을 수상했고요. 전통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 국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불세출의 무대 만나보시죠.

0: 2007 국악창작곡 개발 제1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풍류도시로 아리랑상을 수상한 불새출의 두 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새출의 배정찬 대표님과 아쟁 연주자 박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풍류도시라는 음악을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처음에는 되게 감미롭다. 우리 국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되게 감미롭다고 느껴졌는데 그 중후반 넘어갔을 때는 정말 우리 어떤 신화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한 선에서 같이 함께 또 만나는 어떤 그 완결성까지 해서 그때 당시의 음악이 왜 1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동시에 함께 들으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1등을 못했을까요? 작가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1등하셨던 분들이 난감한애를 부르셨던 프로젝트라기라 팀이었더라고요. 그 노래가 아 그렇구나 정말 난감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혹시? 욕심이 났을 텐데 분명
1: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 네. 프로젝트 락 선배님께서 하시는 난감한 애를 듣고 있었는데 네.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0: 진짜요?
1: 네. 1등은 저 팀에서 할 것 같고 네. 2등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네. 저희는 만족해하며 집으로 갈 수 있었죠.
0: 정말이죠?
1: 정말이죠.
0: 사실 이제 불새출 팀이 2007년도에 그러면 창단이 돼서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되는 건데 사실 한국음악 프로젝트도 2007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과 끝을 지금 어찌 보면 또 현재 진행형처럼 달리고 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팀원들과 어떤 불화나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사실?
2: 너무 많았습니다.
0: 많으셨어요?
2: 그 저희가 20년을 이게 길게 해올 수 있던 이유가 네. 그 싸움과 화해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애들이 다 착해요. 네. 착한 애들인데 네. 연습만 시작하면 싸워요. 음악적인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0: 엄청 개인적인 기량과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서 사실 이렇게 팀을 꾸리는데 이 서로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음악적으로 타협이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2: 하루 종일 연습해서 한마디도 못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많이 싸웠고요. 네. 근데 또 착하다 보니까 네. 금방 풀려요.
0: 서로
2: 또 바로 풀리고 또 그러니까, 싸워도 쌓아놓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화해를 잘하다 보니까 20년 되니까 이제 너무 서로를 잘하는 거예요. 네네. 쟤는 저걸 싫어하지, 얘는 이걸 좋아하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싸움이 없어지고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팀의 장수의 비결은 뒤끝이 없이 싸우더라도 앞에서 싸우고 딱 끝내는 거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국악창작팀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팀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이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한데 또 이 팀이 잘 유지가 돼서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같이 함께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팀들을 또 위해서 후배님들을 위해서 뭔가 이것만은 꼭 지켜라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비결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1: 저희 팀 경험으로 봤을 때 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팀만의 색깔인 것 같아요.
0: 색깔.
1: 저희가 20년 동안 팀 생활하면서 네. 많은 유행이 지나갔거든요. 네. 그때마다 저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저희 색깔 지키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네. 성실하게 봐주시고 네. 알아주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성실하게 자기 색깔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0: 네, 네. 또 어떠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또 있으실까요, 혹시?
2: 일단 버텨라입니다.
0: 버텨라.
2: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세 배 더 열심히 해라. 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0: 맞아요. 진짜로 버티는 게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달려왔는데 혹시 그 뭐 다음 20년을 또 향해서 뭐 어떤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불새출.
2: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 후원회가 있습니다.
0: 와,
2: 불새출 후원회 불납이라는 네. 후원단체가 있는데 20주년을 기념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네. 기념 음원을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라는 네. 주제로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탄은 자락이라고 돼서 네. 사라져가는 토속민요를 가지고 만들었었고요. 네. 2탄은 이제 동해안 오국굿을 갖고 밤절하는 공연을 만들었고 네. 내년에 3탄 사라져가는 우리의 추억들을 찾아서 네. 그렇게 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정말로 올해도 그러면 꽉 찬 불새출의 어떤 행보와 활동들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데
2: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0: 분명 이 방송에 나가면 더더더 활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진짜로 저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쉽고요.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 한 곡 더 청해도 될까요?
2: 네, 릴릴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시리즈 1탄 네. 자락에서 나왔던 토속민요 네. 릴릴이라는 노래를 갖고 만든 곡인데요. 네. 저 이북 지방에서 불리던 노래래요. 네. 그래서 그 노래의 멜로디를 갖고 그 멜로디를 확장시켜서 좀 풍성한 기악곡으로 만든 신나는 그런 곡입니다.
0: 혹시 그러면 뭐 노래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2: 중간에 살짝 나옵니다.
0: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네.
2: 릴릴릴릴리 니나나 니가 났소 아니 돌고선 무엇하며 아니 춤추진 못하겠구나.
0: 아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저도 같이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새출의 릴릴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니지.

우리 음악 우리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역대 수상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발상, 그리고 과감한 무대,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는 팀입니다. 구이임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네, 2024년 제18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입니다. 구이임의 구민지, 이채연, 임정환 세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와, 초대해 감사합니다.
0: 괜찮나요?
2: 네, 네.
1: 너무 좋았어요. 네.
0: 아, 감사해요.
3: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팀명을 보고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각자의 성을 따서 만든 팀이 구이임이더라고요.
2: 네, 맞아요.
0: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저희가 팀명을 만들 때 어떠한 네. 단어로 지었을 경우에 그 단어의 의미에 저희의 음악이 좀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무의미한 팀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팀원들의 성을 따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아, 저는 그래서 그 성을 앞에 따길래 되게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 되게 간단하게 되게 뭔가 간편하면서도 구임이란 특임이 되게 뭔가 뇌리에 남기도 하고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탄생한 이야기가 있네요.
2: 아,
0: 근데 사실 앞서 얘기했었지만 이제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탔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사실 또 대회를 두 번 도전해서
2: 네, 두 번째
0: 거머쥔 상이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 나 비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0: 네.
2: 이제 또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생으로 출전을 해서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0: 네, 와, 근데 한 번 도전하기 힘든 그 대회를 두 번씩이나 도전한다는 거는 어떤 도전 욕구가 없으면 또 그 도전 의식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번째 나가서 대상을 거머쥔 거는 엄청난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사실 뭔가 1등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회를 나가게 되면 되게 한 곡을 밀도 있게 집중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정성스러운 곡을 만들고자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이제 실험 욕구가 있어가지고 네. 실험하고 싶은 그런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면은 저희가 되게 예민한 소리들과 네. 무대 연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 주시고 충분히 구현해 주실 것 같아서 두 번 충분히 도전할 만한 대회다.
0: 그래서 무대 위에 그 변기를 놓았다면서요?
4: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22년에 네. 젊은 국악 단장 평론가 초이스라는 무대에서 집은 집이 아니다라는 네. 제목으로 무대를 올렸는데 거기서 각자의 공간, 각자의 집을 꾸며봤는데 이제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저는
0: 민지 씨가 변기를 했다는 말이 너무
4: 민지 씨가 변기를 했고 네. 저는 이제 침구류로 이렇게 했고 여기는 베란다. 각자가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 자기만의 공간들을.
0: 민지 씨 미안하지만 변기가 가장 편하세요.
2: 아, 뭐랄까 이제 그 거들은이라는 시조를 보면은 네. 짜내느니 나의 시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름 나의 이제 은밀한 밖에선 잘 표출하지 않는 시름 같은 거를 편안하게 이제 낼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옛날에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화장실이 가장 은밀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이스데어 버드른을 변기통에 대고 불렀습니다.
0: 아, 근데 진짜 각자가 통통 튀는 약간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정말 풍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딱 아지트에 왔을 때 사실 조금 이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를 꾸며놓기 어떤 걸 갖다 놔야 될까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저희 아지트를 보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1: 근데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이 친구 성공하겠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아지트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모시면서 또 다양한 음악가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깝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저에게도 매우 귀중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또 구이임에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4: 아까 앞서서 민지 씨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뭐 특별히 음악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진 않고요. 그때그때 저희 삶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고 싶은 욕구들을 음악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한 음악도 해봤다가 뭐 화성적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해봤다가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음악의 스타일이 분명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표현하고 싶은 음악의 결이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이 음악 세계 안에서는 사실 국악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 음악의 이런 점은 꼭 지키고 싶다. 구인만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4: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에서 지키는 것도 음악적인 뭔가 구성 요소로 지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을 보면. 네. 근데 저희는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 자체에서 국악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음악적인 어법을 가져오면 그걸 저희가 뭐 구전심수처럼 네. 저희끼리 직접 저희가 편곡을 하고 이걸 네. 붙여보고 떼보고 어떤지 이렇게 국악 음악을 만들어가는 작곡 방식을 저희의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와, 정말 생각도 멋있네요. 야, 그리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구이인만이 갖고 있는 색깔과 매력이 진짜 음악으로서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작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저희 2집 준비하고 있죠.
4: 아, 네. 저희 2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네. 올해 하반기에 내려고 이제 녹음도 다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뭐 그중에 뭐 약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 뭐 힌트라든지 어떤 음악이 될 것 같아요.
4: 이 토크 뒤에 네.
2: 두 번째 곡이 바로
0: 아 정말요?
2: 네.
0: 아
4: 신곡을 그럼, 여기서
0: 그럼 빨리 만나봐야겠네. 그 곡이 좀 가장 신나는 곡일까요?
2: 네 맞습니다. 좀 정가하면 되게 단아하고 잔잔한 곡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좀 리드미컬하고 파워풀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그럼 그 무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나는 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구이임의 불화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세 번째 게스트는요, 지난해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 연희와 밴드로 구성된 연희 밴드로서 독창적이고 또 흥겨운 무대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 오름세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독보적인 연희밴드 오름새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진짜 이 무대가 열기가 가득한데 오름새 다섯 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무대 너무너무 진짜 뜨겁게 열띠게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오름새 팀원분들 각자 한 명씩 인사 한번 드릴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오름새 밴드에서 보컬 맡고 있는 송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곽동균이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서주원입니다.
5: 베이스 치는 이수민입니다.
6: 네, 드럼을 맡고 있는 김동빈입니다.
0: 네, 다섯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제 5월에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5: 맞습니다.
0: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한데 지난해 대상을 또 수상하고도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2: 요번에 네.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20회를 맞이했잖아요. 네. 저희는 1등 했을 때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을 했다고. 네, 그래서
0: 욕심이 과하네. 아니 뭐야, 1등을 어쨌든 하긴 했잖아.
2: 저희가 대통령상이 없어가지고.
0: 근데 하필 또 이제 작년도에 수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또 대통령상이 생겨서.
2: 맞습니다.
0: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하다.
2: 너무 아쉬워. 올해 네.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으면.
1: 잘하는 거야.
0: 진짜 욕심이 많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오름새 리더분이시잖아요. 사실 송창현 씨가
2: 네.
0: 어떻게 이 팀을 또 꾸리게 되셨습니까?
2: 아까 준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또 야망보입니다.
0: 그래서 보이더라고 무대에서 그 야망이.
2: 꿈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또 이게 부족하지만 또 연희와 노래를 결합해 보면 되게 재밌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팀원들을 모아서 예, 오름새 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어떻게 좀 팀원 같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가요?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7: 리더 짱! 진짜.
0: 뭔가 군기가 바짝 든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뭐 이렇게 잘못 보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5: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0: 그래도 이제 진짜로 이렇게 멤버들 중에서도 우리 국악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국악을 접하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5: 제가 아무래도 네. 실용음악과에서 베이스를 전공하다 보니까 네. 아니, 한국 사람이지만 국악 들을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밴드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아는 국악은 그 이희문 선생님이
0: 그렇죠.
5: 싱싱 활동을 하셨던 그 타이니 데스크 라이브를 보면서 네. 아 국악이 정말 멋있는 거구나라고 네. 딱 그것만 알고 있다가 국악 재밌어 보이는데 했는데 마침 또 기회가 돼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공부에 나가고 있는데 네. 국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럼 이제 국악을 어쨌든 같이 함께 하면서 이 국악에 대한 음악도 들으시면서
5: 맞습니다.
0: 우리 국악에 대한 깊이에 빠져들고 있는 중인 거죠.
5: 깊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0: 지금 송창현 씨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멤버를 꾸리긴 했지만 또 국악을 잘 모르지만서도 우리 국악의 길로 같이 함께 인도해주는 아주 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2: 과찬이십니다.
0: 그래서 이렇게 오름새의 무대가 사실 정말 다채롭기도 하면서 송창현 씨가 같이 함께 꾸미는 무대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혼자 뭔가 무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 지금도 보시다시피 네. 땀을 저만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긴 한데
0: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예.
2: 멤버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알고 있죠 다.
5: 당연히 알고 있죠.
0: 뭔가
5: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거
0: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약간 표정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름새에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한 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말 포부도 정말 클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0: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오름세가요,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년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요, 정말 대중적인 국악밴드가 되는 게 목표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락 페스티벌이나 네. 뭐 이렇게 좀 방송을 조금 많이 타서 네. 더 열심히 정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는 그런 국악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멋집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음악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판소리 단가에서 영감을 받은 광대가입니다. 오름세만의 광대란 어떤 것일까를 해석하는 곡인데요. 오름세가 그리는 광대는 어떤 모습이지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하이시고.
0: 네.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러봤을 이 단가가 바로 광대가입니다. 오름세의 광대가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 오름세의 광대가 만나보시죠.
3: 가려 천지 우리 행남 광대 행세죠 옳지고.
4: 네.
3: 그러나 광대 행세 어렵고 또 어렵거나

인물 태생이 반은 먹어 둘째는 말빨 숨을 부르너 셋째는 소리 구성 맵시 장단 한판 놀아보자 얼음이라는 게 쉬운 줄 아니 천 가지 얼굴 만 가지

리뉴얼 K뮤직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역대 수상팀을 만나봤는데요.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불세출과 실험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우리의 음악을 만드는 구이임,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오름세까지

이분들의 음악이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세상에 선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음악이자 이 시대의 한국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열리는 20번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는요, 또 어떤 음악들과 스타들이 탄생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의 창작이 오늘의 전통이 된 것처럼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현충일을 맞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열린 다시 만나는 소리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소리, 놀이판, 씨름판, 여기서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만나볼 판에서는 뛰어난 소리 실력은 물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랑받는 소리꾼 서희철의 강연과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국악밴드 오름새의 특별한 무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나 없이 얼씨구 잘한다. 추임새를 던지고

0: 흥이 나면 함께 어울리기도 했던 판. 모두가 하나 되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현충일의 의미, 국악으로 기억하다. 소리꾼 서희철과 국악밴드 오름세가 선보이는 판. 예술을 통해 역사와 공동체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 6월 6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리는 날, 현충일이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국악을 통해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2: 이 다시 만나는 소리 공연은요, 저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의 예술교육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 이 봄시즌 프로그램에 일환된 하나의 공연이고요. 어제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현충일을 기념하여 저희 센터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전통예술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연에 앞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강연이 함께 있는데요.
3: 뒤에 멋있는 이 오름새 이렇게
1: 각종 소리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소리꾼 서희철이 유쾌한 입담을 펼쳤습니다.
3: 왜 왕이라고 비유를 했냐면,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요, 불특정 다수가 모인 열린 공간입니다. 판은 마당이었죠. 마당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과거의 마당은 현재의 공연장이나 이런 센터로 이어지고 내려오는데요. 판소리의 추임새처럼 우리 모두가 단순히 공연자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제가 이 공연을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이 양천 센터만이 가진 새로운 장점이랄까? 좀 특장점이 이 수조가 굉장히 전통의 판의 모습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자와 관객자가 한 공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판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양천 센터만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격식은 내려놓고 함께 즐기는 판. 2025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국악밴드 오름새가 흥겨운 판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희의 본질은 공동체와 신명이죠. 오름세의 대표곡 때루는 떼지어 함께 어울려 논다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락 사운드를 결합한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때루라는 곡은요,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고요. 전통 연희 꼭두각시 노름에서 기반으로 이제 영감을 받아 전통 연희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오름새의 흥겨운 무대 만나볼까요? 상무끈이 긴 12발 상무 퍼포먼스와 광대의 덕목을 노래한 광대가 연희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오늘날의 광대의 의미를 묻는 곡입니다.

이날 순국선열들이 불렀던 민족의 노래도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투쟁을 벌이다 망명길에 오른

안창호 선생님의 이 거국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너랑 같이 있고 싶지만 너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하지만 내가 너를 떠난 동안은 너를 위해서만 일하겠다, 이런 정말 의지가 담겨 있고요. 이 독립군이나 광복군들이 우리 민요, 정말 익숙한 내 삶에서 불렀던 이 민요를 개사해가지고 뭔가 그 취지를 조금 더 격양시키고 그 뜻을 세우고자 하였다는 그 마음에 굉장히 또 국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0: 독립군들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불렀던 독립군 아리랑. 씩씩한 새마치 장단으로 독립군의 사기를 드높인 힘찬 가락이 휘몰아칩니다. 이어 조국을 되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만주를 향했던 광복군 아리랑의 결연함 무대를 채웁니다.
1: 보통 이런 곳에 오면 강연 없이 그냥 즐기다만 가는데 그런 이론을 앞에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우리가 있는 공간이 지금 어떤 마당이고 어떤 판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알고 하니까 더 신명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국악이랑 현대음악이랑 드럼이랑 이렇게 같이 뭐 믹스가 조금 됐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국악이랑 같이 콜라보된 그런 음악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0: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는 국악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판이 펼쳐질까요?
3: 우선 지금 이 공연이 진행되는 서울시민예술학교라는 예술교육 사업이 봄 시즌에 이어서 9월에서 11월까지 가을 시즌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실내외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현충일의 가치를 되짚고 우리 소리로 하나가 된 오늘. 음악이 만드는 경계 없는 판 위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0: 네, 소리꾼 서희철이 흥미롭게 풀어낸 판에 대한 해설을 시작으로 관객과 무대가 어우러지는 진짜 판이 열렸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거국가와 밀양 아리랑 선율을 담은 광복군 아리랑을 선보여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독립투사들이 한뜻으로 불렀던 아리랑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보는 공연을 넘어 함께 즐기는 공연, 왁자지껄 신명나는 판이 일상 곳곳에서 자주 열리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신명나는 축제장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더욱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해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열린 아리랑 대축제입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모인 800여 명의 풍물패가 어우러진 대규모 전통 연희 길놀이, 그리고 줄타기, 곧싸움, 기점놀이까지 시민들과 함께 흥겨운 국악의 날이 탄생했는데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아리랑 공연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우리 소리의 뿌리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하나로 어우러진 제2회 국악의 날 만나러 광화문으로 가볼까요?
1: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 광화문 광장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우리 가락의 먹과 흥에 취하는 모두의 축제 속으로. 지난 6월 5일 이곳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선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아리랑 대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우리 전통 음악을 기리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국악의 날. 올해 두 번째를 맞아 3일간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 올해로 2회차를 맞은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여 아리랑 대축제 행사를 기획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아리랑의 다양한 가치와 역사를 담은 공연들을 준비하였고, 특히 오늘 점심 무렵에는 대한문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대규모의 전통 연희 길놀이가 펼쳐집니다. 줄타기와 기점놀이, 그리고 고싸움과 같이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날도 헝거서 둥지 섰다 알토권 듯이 날도 헝거서 힘찬 박수!
1: 아리랑 대축제의 서막을 연 것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인데요. 조선팔도 실력 있는 광대들의 신명나는 한판 노름에 지켜보는 시민들도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4: 국립과학원 민속악단 그 연희부에서 준비한 곡은 팔도 연희판이라는 곡입니다. 팔도 연희판은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놀이, 족방울, 설장고, 무울북 등으로 기반을 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국악을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엔 세종대로가 들썩입니다. 대한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합동 길놀이가 펼쳐진 건데요.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의 행진을 필두로 각 지역 농악보존회와 학생 풍물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0여 명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길놀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정신의 정수인데요. 행인들도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번엔 고싸움입니다. 고싸움은 짚으로 만든 거대한 고를 맞부딪혀 승자를 가리는 민속놀이인데요. 광주 칠석 고싸움 보존회 회원들의 시연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박진감 넘치는 고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지는 뽐내기 마당. 북청 사자노름과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가 어우러지는데요. 각 대학의 풍물패들도 함께해 저마다의 끼와 실력을 뽐냈습니다.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대구에서 온 학생들. 바로 대평중학교 날무의 북충 동아리인데요. 지역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를 당차게 선보이는 국악 꿈나무들입니다.

0: 아이고, 학교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처음 오는 거다 보니까 너무 떨렸고, 근데 관객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지역 학생들이 국악에 대해서 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인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호머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한 지 130주년. 나홍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0: 이번 국악의 날에는 3대 아리랑 공연뿐 아니라 명인 명창의 무대, 국악밴드까지 다양한 아리랑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아리랑은 한민족의 DNA와도 같습니다. 국악이 무대에서만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오늘 강화문 광장에서 한 국악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국악에 대한 큰 어떤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0: 또 나만의 아리랑을 만들 수 있는 팝업 전시도 운영되었는데요. K컬처 열풍 속에 외국인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 Good. When we came here, we thought, oh my God, this is so great that we can see something like that in here. It's really great. I think it's wonderful. Really, I love it.
0: 광화문 놀이마당에는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는데요. 상모 돌리기 챌린지, 국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우리 문화 체험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습니다.
3: 우리나라 악기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4: 우리의 국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도 역시 널리 확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5: 저희 국악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즐겨오고 또 쉽게 느낄 수 있는,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음악임을 느끼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6월 5일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매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모두가 함께 즐긴 신명나는 잔치 한마당. 광화문을 가득 메운 흥과 신명처럼 국악의 날과 함께하는 우리 소리가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6: 네,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펼쳐진 신명나는 국악축제 함께 즐기셨나요? 저는 우리의 정서를 대변해온 노래 아리랑의 광화문에 울려 퍼진 게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올해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탄생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이자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 시각보로 처음 체보한 지 13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 정선, 밀양, 진도 등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회가 아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 무대를 선보인 건데요. 이제 아리랑은 우리만의 노래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만큼 더욱더 오래 보존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국악이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창극, 뮤지컬,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소리꾼.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소리꾼 김준수인데요. 국악방송에서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아 처음으로 단독 MC 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소리꾼 김준수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수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네.
6: 아, 환영해요. 우리 문화인 공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7: 감사합니다.
6: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7: 네.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리꾼

0: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니, 외부에서는 많이 뭐 행사 때도 만나고 공연
0: 네.
1: 때도 만나고 했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저는 이제 영상으로 많이 봤었고, 진짜 이렇게 오니까,
1: 네.
0: 아, 내가 오늘 진짜 여기서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좀 실감이 납니다.
1: 근데 자주 봤었던 것처럼 너무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0: 저는 이제 우선
1: 네.
0: 공연장에서도 많이 뵙었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사실, 자주 뵀었던 것 같고,
1: 그러니까
0: 예,
1: 그쵸.
0: 이 공간이 조금 낯설 뿐이지,
1: 네.
0: 너무 익숙합니다.
1: 아, 저도 그래요. 아니, 요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진짜 소리면 소리, 연기면 연기, 이제는 진행까지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요즘 근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사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뮤지컬,
1: 네.
0: 또 이제 뭐 어떤 또 개인적인 어떤 방송 활동 등 그다음에 이제 뭐 국악방송에서도 제가 첫 진행자를 맡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저한테는 가장 이게 개인적인 큰 이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온 것도
1: 네.
0: 팁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1: 아유, 제가 감히.
0: 워낙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1: 네.
0: 이런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1: 아.
0: 그런 것들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준수 씨 워낙 잘하는 거다 알고 있고.
0: 그렇지 않아요?
1: 사실 뭐 다른 거다 잘하지만 또 막상 진행을 해보니 어떤지 그것도 뒤에서 한번 얘기를
0: 네.
1: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먼저 뮤지컬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편제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지난번에는 또 뮤지컬 서편제 이제 다른 캐스팅으로 함께하고 있는 서범석 배우 그리고 이봄소리 배우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0: 안 그래도
1: 아,
0: 봤습니다. 그 영상을
1: 보셨어요?
0: 보고 왜난 저기에 빠져 있을까?
1: 따로
0: 조금 아주
1: 모시려고.
0: 조금의 서운함이 있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따로 모시고 싶어서
0: 근데 이렇게
1: 그랬습니다.
0: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저 혼자 열심히 한번
1: 네.
0: 풀어보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동호 역을 맡은 게 아니시죠?
0: 맞아요.
1: 네.
0: 네.
1: 언제 했었죠?
0: 2022년도에,
1: 네.
0: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제가 서편제 마지막 시즌에 동호 역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어요.
1: 네.
0: 근데 그때는 서편제가 이제 마지막 시즌이어가지고 언제 할지 모르고 이제 진짜 서편제 굿바이 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1: 네.
0: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 영영 안녕일 것 같았던 그런
1: 네.
0: 작품이었었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1: 어땠어요?
0: 너무 좋았어요.
1: 약간 헤어졌다가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그런 느낌일까요?
0: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아, 다시는 못볼것 같았는데,
1: 오.
0: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의, 마음 안에서의 되게 아쉬움과 좀,
1: 네.
0: 이제 조금 만났는데, 이별이라니, 어떤
1: 오.
0: 서운함도 있었는데,
1: 네네.
0: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1: 네.
0: 오히려 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4년 전 동호를 했을 때와 지금 동호를 했을 때 느낌이 훨씬 더 즐겁고
0: 네.
1: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건가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오.
0: 그러니까 서편제 이야기는 소리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도 하고
1: 그렇죠.
0: 또 소리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1: 네.
0: 창극과 뮤지컬의 경계가 조금 이제 장르가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낯설고 어색하고 제가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건데
1: 네.
0: 이제 4년 뒤에 다시 서편제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1: 네.
0: 그때보다는 마음가짐이 조금 더 편해졌고
1: 오.
0: 그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작품에 임하게 된것 같아요.
1: 그래요. 아니, 제가 앞서 이제 준수 씨를 소개할 때 국악계 아이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국악계라는 수식어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인기만 최고냐? 또 그것도 아니죠. 2013년에 국립창극단을 최연소로
0: 네.
1: 입단을 했고요. 올해 1월에 국립창극단을 떠나면서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13년에 몸 담았다가 2026년에 그만뒀으니까 10년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왜 나오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나와 보니까 어떤지도 궁금해요.
0: 2013년도에 이제 정식 입단을 하고 나서
1: 네.
0: 창극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무대에서 선생님들과 또 많은 소리꾼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나눌 수 있고
1: 네.
0: 같이 만들어가는 그 호흡을 맞춰가면서 만드는 그 작품이 소리꾼들에게는 너무나 혼자 소리판에서 소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1: 그렇죠.
0: 어렸을 때부터 창극단의 무대가 저에게는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렇게 입단하고 나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창극단에서 여러 작품들을 거치면서
1: 네.
0: 뭔가 또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뭔가 또 나만의 작품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같이 함께 한켠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제 이렇게 작품들을 많이 해오면서 거기에 쌓였던 나의 경험과
1: 네.
0: 조금 내 나름의 어떤 경험치들로
1: 네.
0: 내 걸 한번 해볼까?

0: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고민하다가
1: 네.
0: 결정하게 됐습니다.
1: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든든한 울타리잖아요.
0: 외로워요.
1: 외롭죠?
0: 외롭습니다. 어쨌든
1: 예.
0: 저에게는 가장 큰 울타리이기도 했고,
1: 네.
0: 저에게는 항상 정기적으로 쓸수 있는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대였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그런 무대들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그 속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기도 했고, 성장했던
1: 네.
0: 무대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돌아서면 너무나 생각나는 무대이기도 하고,
1: 네.
0: 다시금, 언제 저 무대에 내가 다시 더 서서 같이 함께 할수 있을까? 그럴 날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막연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1: 그치만 한편으로 막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것도 있나요?
0: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저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간들은 꽤 길었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들이 사실 좀 필요했었죠.
1: 그렇군요.
0: 그러고 나서 고민 끝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는
1: 네.
0: 오히려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
1: 그렇죠.
0: 네, 오히려 그게 더 저에게는 더 좋지 않은 마음일 수도
1: 네.
0: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좀더
1: 네.
0: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자, 이제 국립창극단을 떠나
0: 네.
1: 홀로 서기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
0: 네.
1: 국악방송의 어떤 간판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예. 김준수의
0: 네.
1: 아지트의 첫 단독 MC가
0: 맞네요.
1: 되셨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이제 첫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0: Mm. 네.
1: MC는 첫 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0: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의 또 마음가짐이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1: 뭐예요?
0: 어쨌든 저도 이렇게 오늘 제가 나왔던 것처럼 어떤
1: 네.
0: 게스트, 어떤 손님으로서 항상
1: 네.
0: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되게 저한테는
1: 익숙했죠.
0: 익숙했던 일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모시고 제가 그분을 잘 리드하면서
1: 네.
0: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진행자로서 역할이 정말 어렵기도 하고
1: 네.
0: 또 저의 아지트에 오시는 한분한 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왔다가 제 얘기하고 가는 정도였다면
1: 네.
0: 이제 오시는 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이
1: 네.
0: 저에겐 너무나 감사하고
1: 그렇죠.
0: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또 모셔서 또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걱정도 앞서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절대 쉽지 않은 역할이구나. 그래서 저는 새삼
1: 왜 그러세요?
0: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고
1: 아니, 근데 반대로
0: 계시는구나.
1: 이제 저는 약간 늘 질문만 던지면 되는 사람이니까 질문하는 게 익숙하고 편한데, 이렇게 답변을 장황하게, 그리고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시는 분들 만나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0: 네.
1: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어떤 프로그램에 내 이름을 걸었고, 그 다음에 정말 초대 손님을 귀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0: 네.
1: 이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니까
0: 맞아요.
1: 책임감이나 어떤 부담감도 크실 것 같긴 해요.
0: 장난
1: 지금
0: 아니더라고요.
1: 이제 몇 회까지 녹화를 마치신 건가요?
0: 지금 한 6회 정도 한것
1: 오, 좀
0: 같아요.
1: 이제 익숙해졌겠네요.
0: 익숙할 것 같지만, 긴장을 놓칠 수가
1: 그래요,
0: 없어요.
1: 맞아요.
0: 어쨌든 그분들이 대답해 주셨던 말씀에 있어서 또 마무리도 사실 잘 해드려야 되고,
1: 네.
0: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조금 더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1: 네.
0: 말 한마디 한마디가 편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 어떻게 인터뷰 형식만 진행이 되는 건지,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0: 우선 김준수의 아지트의 이름 자체가
1: 네.
0: 아지트라는 자체가 뭔가 나만의 비밀 공간에서
1: 그렇죠.
0: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서 어떤 그런 속 얘기를 좀 꺼내 놓으면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1: 그렇죠.
0: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편한 공간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1: 네.
0: 아지트란 이름을 지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친한 지인분들도 모시기도 하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음악도 들려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이 공간에 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와서 떠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 네.
0: 제목부터 좀
1: 네,
0: 그렇게 짓고
1: 편안하게
0: 싶었어요.
1: 지었군요.
0: 네.
1: 아지트. 그러면 토크 콘서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0: 맞아요.
1: 음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0: 음악 뮤직 토크쇼입니다.
1: 아,
0: 네.
1: 예.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매주 김준수 씨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서요.
0: 맞아요. 그것도 부담이에요.
1: 아, 매주 그럼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꼭 어떤 무대를 꼭 보여줘야 돼에 정해진 건 없어요.
1: 진짜? 네.
0: 그때그때 무대마다 다른 컨셉으로 다른 노래들을 좀 다양하게 들려주는 편인데요.
1: 혼자서?
0: 혼자.
1: 네.
0: 이제 그렇다 보니까

0: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노래를 들려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1: 네.
0: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1: 그렇다면 또 저희가 첫 방송이 늘 중요하고 기억에 남잖아요. 네. 첫 방송 때의 오프닝 송은 어떤 거였나요?
0: 이제 가장 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를 전통 소리를 딱 했습니다.
1: 어떤
0: 수군가의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군가 이제 이수자기도 하고
1: 네.
0: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소리의 첫 시작을 이 방송에서 오프닝으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해서 눈대목을 불렀습니다.
1: 그 첫 방송을 놓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좀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럴까요?
1: 오.
0: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뜰에 공손히 복지허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밖에 대령허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조르 금금오조리 술령소 일시에 내다로 도끼를 해원살지치 낭말리 장성사듯 사냥싸움에 맞추사듯 접첩이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고동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정말 오프닝으로 잠깐 맛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실력이라 더 아쉽기도 한데
0: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했지만
1: 네.
0: 정말 재밌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도 기대가 되지만 이 시그니처의 오프닝을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그리고 오늘도 우리 정확히 PD가 오셨습니다. 우리 정확히 PD도 또 문화인 공감 저랑 함께 했었던 분이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아주 진행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0: 그래서 가다가 앞서서 잘 부탁드린다고.
1: 그러니까요. 예.
0: 부탁까지 하신 얘기까지 아니, 들었습니다.
1: 워낙 프로그램도 잘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0: 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1: 그러게요. 예. 아주 회사에서도 신경 쓰는 분이라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첫 녹화 때도 또 봤어요. 아주 찐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고영열 씨랑 송소희 씨랑.
0: 네.
1: 어떻게 이 분들을 첫 회로 모신 것에는 준수 씨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걸까요?
0: 우선 너무 다방면으로 창작 활동부터 해서
1: 네.
0: 또 경기 소리꾼 또 남도 소리꾼으로서 대표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공연을 했던 적도 많았었고
1: 네.
0: 그 첫 시작을
2: 네.
0: 대중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1: 네.
0: 그리고 좀 더 가까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구분들인 것 같아서
1: 네.
0: 첫 번째로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1: 아니 좋아하는 친구들 다 부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D님과 작가님과 많은 상의를 하기도 하지만
1: 네.
0: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1: 오.
0: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1: 정말요?
0: 네.
1: 그럼 이렇게 누구 만날 때마다 나와줘? 꼭 나와야 돼? 약간
0: 제가 요즘
1: 이런...
0: 부탁을 하고 있어요.
1: 어떤
0: 나와주세요.
1: 마음인지 알아요.
0: 아니, 나와줘가 아니라 나와주세요.
1: 아, 나와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친구들과 수다를 떨듯 편안하고 맞아요. 다양한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준수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뭐 풍류대장
0: 네.
1: JTBC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고 현역가왕2 MBN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야말로 뭐 판소리뿐만 아니라 그 김준수 씨가 갖고 있는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다음에 외모도 뽐낼 수 있는
0: 아닙니다.
1: 그런 무대들 보여주셨는데 이런 경연 프로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0: 우선 결국에는 저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지만
1: 네.
0: 결국에는 관객을 만나는 일 같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해오면서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의 감정들
1: 네.
0: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하고 싶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소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백마디 말보다는 저는 무대 위에서 또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저에게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렵지만서도 고민 끝에 도전했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근데 뭐 소리야 워낙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중가요 그리고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 왜 괜히 국악계의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댄스까지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1: 원래 춤을 잘 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피나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0: 정말 별걸 다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0: 우리 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춤에 대한 관심도 사실 많고
1: 네.
0: 그리고 제가 상극단 안에서도 이제 안무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또한 제가 너무 좋아하고
1: 네.
0: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 무대 아니고서야 내가 어디서 또 이렇게 해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1: 맞아요.
0: 또 배워보니까
1: 네.
0: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오, 아니 근데 그래서 굉장히 국악인들 아니면 국악을 사랑하는 팬들 이렇게 좀 한정적이었다면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팬층이 확 다양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네.
1: 제 말이 맞죠.
0: 네.
1: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 7월 4일에 첫 팬 콘서트를
0: 네, 맞습니다.
1: 열게 되는군요. 와, 아니 준수 씨를 처음부터 꾸준히 봐왔던 팬분들이라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고
0: 네.
1: 또 최근에 알게 되고 좋아했다면 너무 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분 만에 전석 매진 됐다고.
0: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 더 왜 아직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1: 왜요? 왜요?
0: 왜냐면은 사실 공연이라는 건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1: 네.
0: 또 그간에 어떤 취소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 아.
0: 여러분들 매진 이제 첫 오픈했을 때는 정말로 매진이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진이 공연을 할 때까지는 매진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예매창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취소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죠. 뭐 걱정하세요.
0: 보통 매진 이러면 아 표가 이제 없구나 하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볼 수도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예매창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면 몰랐다가 나 이제 가고 싶은데 생각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펼쳐지는지.
0: 네. 7월 4일 토요일 날 1시 6시에 이대 삼성홀에서 공연이 올라갑니다. 팬 콘서트를 열거든요.
1: 어머! 심지어 2회네요.
0: 맞아요.
1: 1시 6시 네.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팬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나만의 모습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무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0: 이제 팬 콘서트 어쨌든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네들이 담겨 있겠지만
1: 네.
0: 또 그 중간중간에 팬분들과 뭔가를 할 수 있는
1: 네.
0: 뭔가 재미난 어떤 코너들이 사실 숨어 있어요.
1: 팬과 함께하는
0: 네.
1: 네.
0: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에 어떤 저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0: 그리고 또 하나
1: 또 있어요?
0: 제가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 팬콘에서 이제 신곡 앨범을 약간 스포로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1: 이야, 앨범에 아직 미발표 곡들이지만 팬분들께 네. 제일 먼저 보여드릴
0: 네, 맞아요. 그 자리에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예, 팬분들께서 진짜 너무 감동하지 않을까.
0: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왜 아니겠어요. 예.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준수 씨 만나서 항상 공연장 뒤에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이랬었는데 좀 재밌게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니까
0: 네.
1: 제가 아지트에 온 기분이 들게.
0: 한번 놀러 와주시면 안 돼요?
1: 아, 저 너무 좋죠. 근데 음악인이 아니에요.
0: 근데 오시면 노래하셔야 돼요.
1: 노래, 아,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진짜
0: 이참에 한번
1: 너무
0: 이참에 한번.
1: 예 형편없는 노래 시간
0: 아니요 괜찮습니다. 모시고 싶은데
1: 알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 아 왜냐면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시는 무대에도 제가 가서 망쳐놓을 순 없기 때문에
0: 아니 그리고 정말로 그것도 그거지만
1: 네.
0: 같이 함께 이런 좀 이런 뭐랄까 노하우라든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1: 그러면
0: 약간 이러면서
1: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100회 특집 이런 네. 특집 때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0: 100회요?
1: 저는
0: 아직 뭐 할 수 있을까 100회까지 할 수 있을까
1: 저 한국 무용 전공했으니까
0: 네.
1: 제가 가서 태평무라도 한번 추는 걸로
0: 진짜요?
1: 그러니까요 예.
0: 이거 빨리 이거 박제해야 돼요 이거 빨리 박제해야 돼요
1: 예.
0: 이거 지금 제가 녹음해야 됩니까?
1: 진짜 저는 다시 제가 그런 무대를 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0: 근데 네. 진짜로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정확히 피디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0: 끝나고 명함을 좀 주시고 가시죠.
1: 알겠습니다. 네. 또 김준수의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김준수의 아지트 정말 우리의 음악을 편하게 또 편한 공간에서 듣는 것처럼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토크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서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나오셔서 그들의 속얘기 그리고 하지 못했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재밌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아마 우리 구간

0: 음악이 정말로 많은 대중들에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1: 네.
0: 아지트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국악인들의 음악 이야기와 함께 김준수의 스페셜한 무대까지 만날 수 있는 국악방송 김준수의 아지트. 금요일 밤 10시에 국악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악방송 김준수의 아지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리꾼 김준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승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승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7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판소리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인데요. 1991년 시작해 올해로 35번째를 맞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 전통 판소리 보존과 계승은 물론이고요. 귀명창들을 위해 해마다 최고의 명창들이 하루에 한 바탕씩 들려주는데요. 7월 1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장을 지냈던 왕기성 명창이 미산제의 수군가를, 7월 2일에는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수석으로 활동하는 장문희 명창이 동초제 춘향가를 선보입니다. 7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보유자인 김세미 명창이 동초제 흥보가를,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송재영 명창이 동초제 심청가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5일 마지막 날에는 김금미 명창의 박봉술제 적벽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치킨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술래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0: 지금에서 미드가 조금 살긴 해야 돼요.
1: 지신 누르자 오 지신아.
0: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어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저희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에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0: 브레이킨
1: 분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삐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밀양의 흑방울토마토 농가.
1: 태연아, 보은이는 언제 와요?
2: 보은이 지금 오고 있을걸?
1: 어? 보은이 이제 오면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다녀!
3: 자동이야!
4: 이 씨야, 천지다, 천지야.
0: 귀농에서 농사짓는 95년생 동갑내기 친구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귀농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기존의 농업 판도를 흔들겠다는데요.
4: 이렇게 해가지고
3: 끝내는
4: 아가씨 해가지고 조수민 들어야 되는데 다시 붙어줘.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3: 각이다, 이거.
4: 미안해.
0: 실수도 있지만
4: 친구고요.
3: 농부.
4: 농부예요.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0: 솔직 당당한 매력으로 쇼폼과 라이브 커머스 장악.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인생도 남부럽지 않게 즐기는 MG 농부인데요.
1: 잘한다!
4: 아, 이거지,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도.
0: 시스템 갖춘 농사로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고은희 씨와 채은 씨.
3: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화해야지.
4: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3: 맞다, 맞다.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4: 화이팅!
0: 95년

0: 평생 MG농부의 발칙한 비농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밀양,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봄을 이토록 기다렸던 건 이런 재미 때문이죠.
1: 잘한다!
0: 95년생 동갑내기 친구인 고은희 씨와 채은 씨.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는데요. 와, 채은 씨 웨이크보드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1: 아,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다.
2: 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1: 차갑나.
3: 아니, 안 찼더라.
2: 안 찼긴 해.
3: 그렇지.
2: 이제 하나도 안 찼다.
3: 네, 그렇지.
0: 이번에는 고은희 씨 차례.
3: 턱 들어, 턱. 턱 들어서 여기 봐. 가만히 있어.
2: 파이팅!
4: 되겠어요? 그래.
2: 아, 따고 싶다.
0: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여고 동창. 생각해보면 그때는 매일 붙어 지내진 않았는데 요즘 매일매일 얼굴 보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3: 잘했어!
2: 일어난 거 맞아요.
3: 잘했어.
4: 느낌 왔어?
1: 물 맛있네 오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물이 따뜻해.
3: 진짜요. 일주일 전만 해도 추웠거든. 네, 발 조심하고요.
1: 근데? 아, 여기 알죠 이거? 전완근 털리는 거.
4: 아, 좀 잘 타시던데요?
1: 아니, 그래도 있잖아. 딱 타야 된다 생각했을 때 뭔가 내 마음은 약간 탈 것 같았거든?
2: 내가 전완근 털려가지고
1: 오늘 수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 파이팅!
1: 욕망을 보러 가야지!
2: 파이팅!
1: 가야지!
0: 틈만 나면 웨이크보드 타고 테니스 치러 다니는 친구지만 실제로 이런 여가 시간은 보너스 아닌 보너스. 고등학교 졸업 후 각각의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 뭉친 건 다른 이유입니다.
2: 얼른 가자.
1: 할 거 많더라. 얼른 가자.
2: 가자. 이제 웬만큼 놀았으니까 빨리 가야지.
1: 욕망은 벌러 가야지.
0: 사실 두 사람은 일대에서도 유명한 MG농부. 웨이크보드를 즐기던 곳에서 5분만 가면 두 사람이 농사짓는 농장이 있는데요.
1: 짜따. 오, 여기 확실히 온도가 높다, 여기는.
0: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 항산화 물질의 함유량이 더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흑방울토마토가 이들의 주 작물입니다.
1: 채연아. 오늘 토마토 한번 먹어봐.
2: 아, 먹어볼까?
1: 아, 나 이미 먹고
4: 테스트 먹고 있어.
1: 이미 먹고 있었어?
4: 오늘 맛있네.
1: 계속 먹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먹는 게 먹으면 안 되는데.
4: 안 되는데 뭘 팔아야 되는데.
0: 지난해 머리를 맞대고 농사를 계획했던 두 사람. 오랜 준비 끝에 올해부터 농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3개월 차 흑방울 토마토 농부가 됐는데요.
4: 그냥 따는 게 제일 쉽다 이거.
1: 그치. 나할 때는 돈과 직결됐잖아 지금 이게. 더 행복하지 않아? 사랑으로 바라보잖아.
0: 놀 땐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땐 제대로 일하는 게 MG식 농법. 연구하는 자세는 아니, 필수입니다.
1: 아니 어때? 내가 있잖아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잖아 해외여행. 근데
4: 어떻게 갔어?
1: 거기서 줄기 하나에 토마토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알이 다 달려있는 걸 보면 약간
4: 그치, 더 신선한 느낌이 들겠네.
1: 그래서 와
4: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할까?
1: 그니까 그래서 나도 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 항상 가면 마트 같은 데 보면 알지 우리 항상
4: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1: 시세 확인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된 것 같아. 마트만 가면은
0: 11월부터 6월까지

0: 수확이니 겨울부터 봄까지가 흑방울토마토 절정기. 게다가 올해 과일 가격도 좋아서 판매할수록 흥이 난다는 초보 농부들인데요. 돈을 버는 재미만큼 책임감도 생깁니다. 16,000제곱미터 단독하우스 8개 중 하우스 한 동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수확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 4시간씩 집중해도 허리며 다리 아픈 줄 모른다는 젊은 농부들.
1: 아, 진짜 많이 떴다 어째.
2: 어머, 아, 땀난다 이제.
1: 아, 어머니한테.
0: 그저 농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죠.
3: 오늘 수학 끝났슈.
1: 끝났슈.
0: 5,000평 단독하우스 8개에서 일주일에 1톤 정도 수확하는 흑방울토마토 농장의 진짜 주인은 채은 씨 어머니.
3: 양이 작네.
0: 고은희 씨와 채은 씨는 임대농 정도로 보면 되죠.
1: 오늘요? 조절을 좀 했어요.
3: 일부러요?
1: 조금 조절했어요.
3: 잘했어. 우리는 조절을 잘 안 했어요.
1: 아니야,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조절 안 해도 되니까. 덮치지만 않은데.
0: 젊은 애들 농사 짓겠다는 말이 예뻐 하우스 한동 내주신 채은 씨 어머니. 식당과 철물점을 운영하다 16년 전 귀농한 케이스라 두 사람의 귀농에 관대했습니다.
4: 예쁘기도 하고 잘해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좀 미숙 많이 미숙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5: 아, 그런 게 또 이제 어머니가 보시기에 또 이뻐 보이시는 거군요.
4: 안 이뻐요. 젊은 아들이 오늘 뭐 살기도 있고 오늘 뭐가 뭐든 잘 되면 되고.
6: 그래 맞다.
4: 원래 농사 일이 하루 만에 뭐 잘 되고
6: 맞다.
4: 시간이다.
1: 맞아 맞아.
0: 응원은 무한정이지만. 계산은 칼 같은 게 이곳의 법칙. 모녀 관계, 친구 관계가 얽혀 있어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데요.
1: 토마토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놔두면 되잖아.
0: 고은희 씨와 채은 씨가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한 수익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눕니다.
1: 이게 토마토는 농산물이라 가지고 배송 좀 가다 터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시급주의를 꼭 붙여야 돼. 그래도 우리 처음 했을 때 진짜 토마토 많이 터졌었잖아. 그래서 계속 방법을 생각하고 하니까
3: 택배박스도 몇 번이나 아,
1: 그때 우리 택배박스 크기 못 맞춰가지고 몇 번이고 다 자르고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어.
0: 3개월간 1,2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났지만 포장 박스며 이벤트 상품 구입이며 초기 비용으로 인해 남는 게 없습니다.
1: 판매는 무조건 저희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일하는 건 어머니한테 받고. 지금 3개월까지 다 적자라가지고 사실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나누고 그럴 게 없어요.
0: 귀한 농법이며 농사일을 배우고 칼같이 아르바이트비도 챙겨주시니 고은희 씨 입장에선 고마울 뿐이죠. 한참 늦어진 점심시간.
3: 여기요.
0: 오늘 점심 식사는 짜장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 이거 맛있겠다.
5: 뭐
3: 저는... 아, 근데 이거 좀 했습니다. 토마토.
5: 뭡니까?
3: 네.
4: 있어요.
3: 아니 여기 주머니 있어. 됐어요. 커지는 거 아이가?
1: 떨어질 거 아니야?
5: 자. 잠시만.
3: 내 가져다 드릴게.
1: 이것도 내 가져다 드릴게. 갑니다.
3: 내 가져다. 다음에 배고프면 여기 깔아.
1: 갑니다.
5: 안녕하세요.
4: 맛있겠다. 점심이다.
3: 오늘 좀 푸짐한데. 무리했는데.
1: 일하고 나.

0: 와서 먹는 짜장면이 좀 나는 진짜 맛있더라고.
1: 맞지? 국룰이지.
0: 국룰이다 진짜. 이사하고 짜장면, 일하고 짜장면.
2: 모두가 바쁜 시국, 밥상 차릴 힘은 아끼는 게 좋습니다.
1: 네, 맛있게 드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적자라서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
1: 도전해볼까요?
0: 이제 극자 돼서 이제 우리가 또 애기?
3: 감사합니다. 억울하길 바랍니다.
4: 그럴 날이 오겠지.
1: 와야지 와야지.
3: 그래 와야지.
0: 무조건 할 거야.
4: 얼마 안 걸릴 거야?
2: 식성부터 일하는 스타일 모두 잘 맞지만 특히 잘 맞는 게 있다는데요?
0: 삼촌 있나? 삼촌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5: 없다 없다 지금.
0: 야 문 닫아야지.
5: 완벽 검진데.
0: 맛있다 이거. 와 맞네 진짜 맞네. 이야 아니 오늘 안 따시나 본데.
5: 삼촌 이분 딸래도. 맞네 맛있겠네.
0: 와 씨.
2: 이웃 삼촌의 딸기 하우스.
0: 이거 어때? 겁나 빨갛다. 우와.
5: 밥 먹고 딸기 먹고 여기 완전 풀코스인데.
0: 그러니까 난 이렇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5: 그래서 와야지 맛있지 않나? 삼촌이 저랑 친해가지고 맨날 몰래 먹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라 안 하세요.
2: 입이 얼얼해질 정도로 맛있다는 달달한 딸기.
5: 근데 맛있다. 집 앞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2: 이럴 때도 죽이 척척 맞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교복 입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다는데요.
0: 난 진짜
5: 후식으로 딸기가
0: 후식으로는 딸기가 최고야.
5: 이런 거 떼야 돼요. 작은 거 제일 실제로.
0: 왜냐면
5: 그래야 여기에
0: 맞아.
5: 영양분이
0: 가기 때문에
5: 떼주고.
0: 떼줘야 해.
5: 이렇게 작은 거 눈 감은 것들 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데 영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0: 하면서 떼주면서 하나씩 먹고. 토마토랑 같은 거지.
5: 제 서리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일하고 먹는 거지. 맞죠?
2: 두 사람만의 합법적 딸기 서리가 끝나고 오후가 되면 택배 준비와 박스 접기 등 부대 업무를 위주로 일하는데요.
5: 내가 박스는 다 적어놨거든.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나는 닭팔러 가야 돼.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나중에 치킨 먹어갈게.
5: 좋아.
0: 갔다
5: 올게.
0: 어? 잘 가.
5: 아. 아, 내일 봐. 아.
2: 채은 씨는 어딜 가는 걸까요?
6: 이제 두 번째 일하러 가야죠.
7: 아 그러면 몇 시까지?
6: 가게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7: 오, 하루가 엄청 기네요. 채은 씨는.
6: 네 열심히 살아야죠. 걔도 언니가 있어가지고 좀 빨리 퇴근할 수 있어서 겸업을 할 수 있어요.
2: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싶었지만 아직 수익이 적고 자본을 늘리기 위해 치킨 가게도 운영하는 채은 씨는 매일 3시쯤 이곳에 출근합니다.
5: 다행이다. 포장 박스 없었는데.
0: 오늘 왔네요.
2: 농사와 자영업 둘 다 집중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채은 씨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5: 농사도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기계나 뭐 다른 인력을 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가게도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만 맞춰놓으면 나중에 더 제가 더 편하게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고은희 씨에게 일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고은희 씨와 다시 만났다는 채은 씨. 이후 채은 씨는 치킨 가게를 열게 됐지만 치킨집과 PC방 등 줄곧 자영업을 하던 고은희 씨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흑방울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채은 씨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에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기로 했는데요. 채은 씨의 엄마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순조롭게 농사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0: 자영업의 끝은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농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사에서 오는 저는 발전 가능성을 좀 많이 봐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또 기회가 어떻게 잘 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6: 일은 어차피 힘들고 해야 되니까 같이 하는 거고 그냥 서로의 그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저는 고은이 가게에서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제 가게를 차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잘 맞췄던 것 같아요.
2: 채은 씨가 가게 일을 보는 시간.
8: 순, 요거는 봐봐. 요 사이에 나무 지금 여기 꽃이 펴가 있잖아. 여기에 여기 순이 날 거야. 근데 요 밑에 거는 따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힘이 좋아. 힘도 좋고 탄력 이게 열매도 가가 커.
0: 그렇지. 어.
8: 안 그러면 가가 작아져.
0: 맞아. 이거 이 작업을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8: 이거 요래 해놓고
0: 해서 올리고.
8: 이렇게. 이게 커도.
2: 고은희 씨는 채은 씨의 어머니께 농사 과외를 받는데요.
8: 아무것도 아니야.
0: 아니 나는 잘 안 되는데 집게가 안 잡혀.
8: 집게를 항상 요 속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빠지잖아. 여기 집게를 끈을 항상 요 속에다 넣는다.
0: 넣고
8: 이렇게 넣어야 딱 걸려.
0: 야, 와 진짜 빠르다. 와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와 이렇게 또 채은이 없을 때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또 따로 또 수업 받고 있어요.
8: 본 경험이 있어요.
0: 아, 채연이는 또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하더라고.
2: 하루빨리 일을 배워 채은 씨 실력을 따라잡는 게 고은희 씨의 목표. 마음처럼 쉽게 늘지 않지만 열정은 만점입니다.
0: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어머니도 지금 계속 보이죠?
2: 이렇게 일하다 보면 아침 8시에 시작된 일과도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0: 보면 지금 해가 지금 중천에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퇴근할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딱 퇴근 시간 되면은 해가 알려줘요.
2: 집에 가는 길에도 미션이 있다는데요.
0: 확실히 배송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배달가 더 가고 10개 주고 배송 가야 돼요. 하루가 끝나면 배송 갈 거 가고 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직접 전해드리고.
2: 밀양에 있는 농장에서 진영읍에 있는 고은희 씨 집까지 닿는 길 곳곳에 직접 배달을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주문이나 SNS DM 중고거래 앱을 통해 주문받은 것들입니다.
0: 식사 중이라는데?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해서 2827.
9: 아네.
0: 아, 네. 그 지금 식사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 앞에 옆에 놔두고 가도 될까요?
9: 아, 네. 그 제가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9: 네.
0: 네.
2: 돌고 돌다 보면 1시간 가까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지만 대면 배달을 통해 얻는 기쁨이 더 많다는데요.
0: 씩. 가져가서. 4개씩.
2: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죠.
0: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10개여 가지고 네. 거기서 와서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2: 흑방울 토마토 10박스를 주문한 손 큰 고객님.
0: 아, 제가 가면 되는데.
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0: 당근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약간 이런 인연이 되는 게 좀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다음에 또 많이 주문하겠습니다.
2: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전달해드리면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사실은 저희 얼굴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약간 더 약간 마음의 애정이 생기고 또 연락 오시거든요. 너무 잘 먹었다고 또 재구매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3: 집에 도착하면 7시를 훌쩍 넘기곤 하는데요.
0: 리뷰가 밀렸어.
3: 오자마자 스마트 스토어 확인.
0: 난 근데 이렇게 리뷰 보면 대부분 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거든. 그래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 진짜 너무 감사.
3: 고은희 씨 옆을 지키는 사람은 2년차 새신랑 현성 씨입니다.
0: 다 5점이시긴 하거든. 근데 딱 두 분이 3점을 남기셨어. 3점이란 리뷰를 처음 나는.
4: 근데 이게 왜냐면 토마토도 나도 흑방울 토마토 처음 먹어봤을 때 좀 단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울토마토보다 안 달았었거든. 근데 저분도 아마 흑방울토마토를 많이 처음 드시는 분이시면은 왜냐 일반 먹던 토마토랑은 좀 다르니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0: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점인데 무르지 않은 상품을 보내주셔서 맛있었어요. 하시고 3점을 달아주셨어. 이런 경우에는
4: 선택 안 했을 때 기본 3점으로 시작되는 거 아이가?
0: 그건 아니야.
3: 농사에 온 신경을 집중한 아내 곁에서 늘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는 존재인데요. 고은희 씨와 함께 자영업을 하다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 중이죠.
0: 이거 다 해간다 이제 좀 있으면.
4: 아니 물 좀 갖다 줄까? 물 있나?
0: 아 물 없다.
4: 물 좀 갖다 줘.
0: 진짜? 갑자기? 리뷰 답변 완료가 됐나? 아 다 같이 리뷰가 작성이 되는 거구나. 땡큐.
4: 자.
0: 아! 아니 뭐야 웬일이래?
4: 뭘 웬일이야. 챙겨주는데.
0: 아니 난 저 화이트 된지도 까먹고 있었어.
4: 근데 이게 그냥 큰 건 아니라도 이런 거
0: 그래 큰 거 먹으면 살찐다.
4: 그래 살도 찌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얘가. 맞지?
0: 나 근데 그거 뭐야 저거 뭐야 초콜릿 데이 그거 안 챙겨줬잖아.
4: 나는 그거 초콜릿 데이 여자가 주는 거 아이가? 남자 주는 거.
0: 아니 내가 안 챙겨줬다고.
4: 아 나는 초콜릿 안 줘서 괜찮아. 난 네가 나는 네가 안 줘도 난 네 마음 알거든.
0: 무슨 마음?
4: 네가 내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거든. 근데 고고님 내가 안 주면 모르니까.
0: 와 맛은 무슨 밀크 맛이야? 와 근데 좀 감동이다.
4: 해피데이 보이제. 행복한 하루 보내라.
0: 와. 좀 스윗한 사람이었네. 한 1년은 이제 사탕 안 사가지고.
4: 그렇지.
0: 이야기는 안 듣겠다.
4: 이 괜히 사탕 안 사줬다가 1년 동안 내년 화이트데이까지 온다는 사준이지.
3: 고은희 씨의 맞춤 피로 해소제는 바로 남편입니다. 고은희 씨 집에서 밀양에 있는 농장까지 가려면 아침마다 분주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신혼생활 2년 동안 자영업을 하며 밤낮으로 바빠도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노력했다는 고은희 씨. 오늘의 아침 식사는 샌드위치랍니다.
0: 먹어야 또 이게 힘이 훨씬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바쁠 때도 웬만하면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3: 정성 들여 키운 흑방울 토마토도 빠질 수 없겠죠.

0: 맛있을지 모르겠다.
1: 간단한 샌드위치에도 맛과 멋, 영양까지 빠뜨리지 않는 야무진 성격.
0: 덮어주면 됐어요, 완성이. 이번 건 좀 더 예쁘게 된 거. 오빠! 오빠 샌드위치 먹어.
2: 완전 호텔 조식 같은데? 잘했는데? 뭐냐? 내 먹는데? 맛있냐?
0: 맛있다고? 응. 맛있는데? 토마토랑 많이 느껴지나?
2: 야채만 많이 나는데?
3: 잘 만들었다.
0: 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1: 마음 같아선 마주 앉아 함께 먹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0: 선크림 무조건 필수적으로 바르고 있거든요. 원래는 진짜 선크림만 발랐는데 몸이 안 됐다. 살짝만.
1: 농장까지 가려면 20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요.
0: 하자 가다 보니까 제가 밥부터 샀을 때 까먹었어요. 지금 몇 시지? 빨리 가야 돼. 키가 어딨지 근데?
2: 차키? 여기 없는데? 어딨지?
0: 나 진짜 너 오늘 진짜 많이 늦었다. 큰일 났다.
2: 옷 왜 또 찾아와봐?
0: 차키 차에서 안 꺼냈나 보다.
2: 아니,
0: 아닌가?
1: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주 깜빡하곤 하는 성격. 농산물 택배 보낼 때도 송장을 빠뜨리고 갈 정도랍니다. 늘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친구가 챙겨줬죠.
2: 사이드미러 잠겨져 있어.
0: 아, 얘는 어?
2: 있어. 와, 집에 찾아봐야겠는데.
0: 아, 출근 어떡하지?
1: 고치려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라는데요.
0: 이런 상황 자주 있어요. 딱 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잘 안 있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막 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가지고.
2: 약통 있는데 있더라.
0: 아.
2: 너 고생하고 오늘 잘하고.
0: 갈게. 간다.
1: 그나저나 많이 늦어지진 않아야 할 텐데. 농장으로 향하는 고은희 씨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시간 농장 옆에 사는 채은 씨와 어머니는 벌써 일을 시작했습니다.
4: 채은아, 고은희 언제 와요?
5: 고은희 지금 오고 있을걸?
4: 농사 질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5: 그래서, 맞지.
4: 그러면 밥 먹고 못 사는데.
5: 그래서 적자가 났나?
4: 원래가 회사라고 생각해봐. 잘리는 거야, 너는. 회사에 뭐 맨날 늦게 오고 막 그러면 되나?
5: 안 돼.
4: 정시에 따고 가. 정시에 뜨거나고. 어? 고은희 이제 오면 안 돼요. 빨리 안 다녀.
0: 죄송해요.
4: 빨리 댕겨.
0: 늦어서 죄송해요. 지금 전입되는 거예요?
4: 네, 일찍 일찍 다녀요.
1: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에 말을 돌려보는데요.
0: 아, 전입될 거 맞네. 일이 진짜 천지다, 천지야.
5: 그러니까 일도 늦고
4: 출근도 늦고 이러면
0: 출근도 늦고.
1: 딸 채은 씨든 딸 친구인 고은희 씨든 실수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진짜. 어머니. 농부의 기본은 성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4: 밀리기 시작하는데, 고은희 씨.
0: 저요?
4: 가져와, 빨리.
0: 지금 제가 제일 빠른데, 지금.
4: 일찍 일찍 출근하고.
1: 고은희 씨 또한 채은 씨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진 않습니다. 성실함은 고은희 씨와 채은 씨가 농사를 짓겠다 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강조해온 부분. 다만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온 터라 정해진 출근 시간이며 일량이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기죽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 되는 일. 그것이 MZ식 마인드라는데요. 문제는 이 일을 해도 해도

0: 울지 않는다는 거.
1: 아, 근데 당신이랑 왔다 이거? 어. 아, 근데 당신이랑 딱 이건 너.
2: 아, 그거 다 썼어?
1: 어.
0: 도전하고 싶은 일도 많고 시작한 일도 많은데 수학과 선별 그리고 택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흐릅니다.
2: 바쁜 기라 바빠.
0: 어머니의 농장 일까지 하려면 흐르는 시간을 잡아두고 싶을 정도. 아직 배달도 못했는데요.
1: 얼마가 보내요?
2: 안녕하세요. 됐어?
1: 오늘 택배 기사님 오셨네.
3: 누나 배달하러 왔는데?
2: 아니 이거 갖다 줘야 돼. 왜냐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1: 오빠가 너무 힘들겠는데?
3: 아 어차피 근데 나왔어야 돼가지고.
2: 아 그래요?
3: 자세가 지나가요.
1: 발진한테 10원짜리도 못 벌면서 맨날 나 뭐 스파핑까지 일을 시켜 이래야 되겠다. 버려도 없이 이래 가. 문제야 문제야.
2: 아니야.
1: 뭐? 문제야 맞지?
3: 두 바스 가는 거 아이가?
1: 아 맞아.
0: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편. 휴가 땐 배달을 도와줍니다.
2: 이거 오늘 딴 거야.
3: 나중에 나중에.
2: 아니 지금 먹어.
3: 맛있냐? 야.
2: 오빠 나 따야 돼 곧.
3: 어? 왜? 뭘 따? 도와줄 따가 해준다고?
2: 장난이지 오늘 다 땄는데.
1: 마트 왔으면 일을 해야지.
2: 마트 왔으면 일을 해야지 그래.
3: 저는 저는 그거에 딴 거. 이제 갈게. 배달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2: 급.
1: 일 안 시킬게요.
3: 배달한대?
2: 너 다음에 새 참 들고 온대.
1: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2: 안녕.
3: 네.
0: 이렇게 든든한 남편 덕분에 고은희 씨는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데요.
2: 내가 얘를 들고 살살 흔들게 꽃대 잡고 그러면은
0: 농사 일상을 담은 짧은 동영상으로 SNS 홍보를 해온 두 사람.
2: 해서
1: 얼굴 나오게 찍어요?
2: 네, 옆모습 나오게 찍어가지고 되게 살살 흔들게 이렇게.
1: 아, 노래 있으려고?
2: 이렇게 해가지고.
1: 너무 좋은데? 근데 아가씨 맞아요? 아줌마 아닌가요?
2: 꽃대 있는 아가씨. 해가지고, 어? 조수민 들어야 되는데. 다시 붙어줘. 붙어줘.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1: 자기다, 이거.
2: 미안해. 일수도 조심히 찍어야 돼. 혼자야지.
4: 응급처치.
2: 응.
1: 싹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붙을 때까지.
2: 올라가서 이렇게 붙을 수 있게.
1: 엄마까지 비밀.
2: 붙을 때까지 비밀 지키기다.
1: 근데 이거는 붙는다.
2: 응.
1: 이거는
2: 응.
1: 완전 꺾인 게 아니라 가지고.
2: 오케이.
1: 붙을 것 같아.
2: 좋았어. 오늘 리스.
0: 가지가 부러져도 몇 시간 붙여두면 티 안 나게 붙을 정도로 생명력이 좋은 흙방울 토마토라 다행입니다.
2: 택배 작업하고 마무리해가지고
1: 리스

0: 놔줄게요.
1: 네. 오늘 더 마음이 급한 이유.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라이브 커머스 준비는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0: 아, 미안하다. 저희 이거 택배만 다 하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2: 몇 개 남았어요, 택배?
0: 택배? 한 세 개? 네 개?
2: 아, 다 했네요. 네. 그럼 라이브, 이거 끝나고 나면 라이브 커머스 바로. 네. 바로 해볼게요.
0: 좋아요.
1: 이웃마을에 사는 또 다른 청년 농부. 귀농 선배 도움을 받아 오늘 라이브 방송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2: 약간 그런 느낌 좋다.
0: 사주세요. 아, 사주세요.
3: 가볼까 일단? 아, 따뜻해. 너무 따뜻하다.
0: 여기는 괜찮죠?
2: 괜찮은데 여기
0: 여기가 물이 넓어가지고
2: 좋은데? 한 번만 서.
0: 아, 여기 앞에 서고?
2: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앞에 서고 넌 옆에.
3: 저 솔직히 100개 팔고 싶어요 지금.
0: 아니 근데 많이 팔면 안 돼. 왜냐면 2,000원 할인하면 돈 남는 게 거의 없어.
2: 타임 세일 한다.
3: 근데

0: 멘트 이거 어떡하지?
1: 아니 내가
0: 뭐 준비 안 했는데.
1: 뭐 네. 처음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가 물어봐 줄게.
2: 아. 아. 너무 좋지.
1: 그냥 그렇게 하면 너희 그냥 그거에 대해
2: 답변만 하는 되니까. 것처럼.
1: 그냥 인터뷰.
3: 아. 첫 라이브 방송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2: 짜라. 네.
1: 자, 시작합니다. 오, 두 명.
2: 안녕하세요.
1: 인사.
2: 안녕하세요.
1: 세 명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2: 우와, 저희 농장이에요.
1: 먼저 소개 한 번만 농장에 대해서.
0: 친구고요.
2: 농부.
0: 농부예요.
1: 요즘 그럼 근황 한번 깔끔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분의.
2: 아침에 일어나서 토마토 따고 선별하고 박스 접고.
1: 안녕하세요. 어제 주문해서 오늘 받았어요라고 글 남겨 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맛있게 드세요.
0: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이게 기준에
2: 최고의 단도.
1: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이렇게.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3: 이웃 농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라이브 방송.
0: 도와줘 사랑해 주셔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1: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아 떨린다.
1: 됐어. 16명밖에 안 봤는데 4명이나 결제하셨어.
2: 와 대박이네.
0: 그럼 거의 몇 프로야? 대박이네.
1: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만 좀 하면
2: 응.
1: 이건 금방 확 올라온다.
2: 아 진짜 그 신기하다.
1: 그때 주말에 할 때 2,000명 그때 2,000명이었나 그렇게 들어오시거든.
0: 네, 도와주셔서 그렇지. 저희를 힘으로는 좀 힘들어요.
1: 아니, 가능하다. 이렇게 확대해서.
4: 그런 분이 제일 좋다. 다른 부분 혹시 한 번도 했던.
3: 모니터도 꼼꼼히 해야 다음에 더 나은 방송을 준비할 수 있죠.
0: 다음에 우리가 100개까지 팔 수 있도록 한번 파이팅 한번 하자.
2: 아, 그래. 파이팅! 100개? 아,
0: 파이팅 해주세요.
1: 아, 나도 파이팅.
0: 아, 같이 하자.
2: 100개!
0: 100개!
1: 파이팅!
3: 하루 일정을 마치고 고은희 씨가 찾은 곳. 밀양의 한 지역에 사놓은 땅입니다. 귀농 전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어 매입한 9,000제곱미터 땅이라는데요.
0: 잡이랑 해서 땅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무슨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3: 청년 창업농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 땅에 블루베리를 심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수업을 들으며 무료 토양 검사를 알게 됐습니다. 농지에 흙을 퍼서 가지고 가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토양의 상태와 전문적인 견해, 토지 성질에 맞는 비료를 알 수 있다는데요.
0: 어, 저 진짜 열심히 지금 힘주고 하고 있는데 흙이 안 나와. 근데 이거 진짜 돌인가? 왜 안 퍼지지? 다시 좀 깊게 봐야 되나?
3: 힘이면 장정 부럽지 않은데 땅에 삽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0: 와 이거 팔 수 있는 거 맞나? 살짝 고민이 많이 되는데.
3: 다른 위치에 가서 재도전.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0: 어, 와 이것도 돌이다.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땅을 처음 봐보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봐야겠다. 들고 가봐서 좋은 점을 많이 하죠.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돌도 하나 챙겨가고 요 정도 조금 되겠지. 가지고 느낌이 심상치 않아. 여긴 더 심상치 않아. 어? 이게 좀 다른 흙인데?
3: 농사 3개월 초보지만 들은 풍어는 많습니다. 땅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된다는데 어느 곳은 돌땅이고 어느 곳은 지른 땅. 균일하지 않은 이곳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만에 하나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큰일. 마음 급해진 고은희 씨, 그 길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는데요.

0: 신우이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향한 고은희 씨.
1: 똑같은 흙처럼 보이긴 한데 색깔이 묘하게 다르단 말이지.
2: 아니, 아니 이거 분석해왔는데
1: 지금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작물을 선택해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네요.
3: 이 땅을 분석을 해. 이제 응. 분기성분 같은 걸 분석을 하고 이제 비료를 처방해주는 거지.
1: 아, 어. 어떻게 할 건지.
0: 비료를 처방하면 된다는 말에 한결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요.
4: 부장님.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블루베리 작물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6: 요거는 한 필지에서 요렇게 네. 왔어요.
1: 한 필지에 나눠서 아. 이렇게 왼 저기 가서 가면 하고 여기가 오른쪽 가면 하고.
0: 농지를 크게 나눠 열 군데 흙을 퍼서 섞은 후 시료를 준비해 가면 분석해 주는 토양 검사.
6: 작물은 블루베리.
1: 네.
6: 있습니다.
1: 이거는 언제쯤?
6: 실험하는 데 3일 걸리니까 목요일 오전 중에 카톡으로 일단 문자 갈 거예요.
1: 아, 네.
6: 하고 한 2, 3일 일단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결과지를 보고 난 후 밭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밤.
7: 아, 근데 이 팩 한번 잠이 너무... 수면팩 아이가?
1: 아니요, 이거 그냥 얼굴 아. 이거 열 받으면은 얼굴이 아. 노화가 빨리 온단 말이야. 내가 요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바른다. 일단 볼 부분에는 두껍게 발라야 돼. 왜냐면 나중에 뗄 때 두껍게 발라야 잘 떼져. 저희는 약간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계속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제가 한번 팩 해보고 있어요.
7: 아니, 지금 그래도 같이 저녁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 예전에 맨날 밥 혼자 먹었는데 지금 밥 같이 먹잖아 이제.
1: 그건 그래.
7: 그래, 그것만으로도 난 엄청 크다 생각하지.
0: 배달해준 것이 막았어요. 고마워 시작한 팩인데 남편과 있으면 장난기가 발동.
1: 원래 팩은 입을 막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때? 괜찮아?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해봐. 뭔가 불안한데 벌써? 입 닫으라고? 나 입에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바르기 쉽지 않은 걸 오빠도 느낄걸?
0: 함께 있으면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1: 잠시만.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시원하네. 열 먹을 정도 남았어?
7: 응.
1: 다 했다.
0: 자영업 할 때는 바빠서 못 누렸던 신혼의 달콤함. 요즘 못다한 신혼 생활을 더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데요.
1: 저 어때? 여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온다.
7: 아 이제 말했어.
1: 거기 맞대면 되겠다. 나 이 떼야겠다. 잘 떨어지는데? 개운하구만.
7: 아프리카 족장 그거 원주민 화장해놓으라던데.
1: 내 얼굴 좀 웃겨? 아니 오빠가 눈썹 밑에 발라서 그렇잖아.
7: 아니 그건 니 다 떼졌다.
1: 내가 예쁘게 발라달라고 했는데 눈썹 밑에 발라서 가지고.
7: 완전 미스코리아처럼 발랐는데.
1: 미스코리처럼 발랐다고?
7: 그렇게 좋았던 판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좋네.
1: 아니 캐리라인을 좀 알아본 것 같지 않아?
0: 모든 게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여유랍니다. 쉬는 날을 맞아 오일장을 찾은 고은희 씨와 채은 씨. 시골의 오일장은 보는 것만으로도 생동감을 주는 곳이라는데요.
1: 와, 신기하다. 역시 뻥튀기가 뻥해야 이게 시장에 온 기분이 난다니까.
3: 저기 토마토 나
1: 진짜네? 토마토. 아니.
3: 큰 건 있는데.
1: 그러니까 큰 건 있는데 방울 없다.
0: 시장 조사를 나온 걸까요?
3: 사장님 저희 방울 토마토는 없어요?
5: 방울이 너무 비싸요.
1: 아 비싸가지고.
5: 2kg야 지금 2만 원 가까이 2만 원. 시장에는 안 맞아. 지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비싸니까.
1: 맞죠.
5: 재래시장 가격이 안 되니까.
3: 아니 요즘 다 비싸다.
1: 그러니까 비싸긴 해.
5: 올해는 작가님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1: 맞아. 맞아요. 네. 2kg에 2만 원이면은.
3: 우리가 거의 거의 원가에 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지.
1: 이 적자에 대한 이유가 있었네.
3: 다른
1: 길 있나? 응. 이거? 근데 이게 최고 아니야?
3: 이걸
1: 몰라. 제일 큰 거.
3: 당근 좀 주세요.
1: 그거 3,000원이에요?
0: 시장 물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일이며 채소며 물가는 올랐지만 그만큼 작황도 안 좋아 농부에게도 시련인데요.
1: 안녕하세요.
5: 절전이 있고, 절전이
1: 있고. 이거 이게찜만 아니야? 잘옥수수? 이거 사자. 다 몇 개인데 이거?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열심히 농사를 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 체리인, 아 체리인 것 같아.
3: 이거 어때? 할머니 같나? 와 이게 진짜 그거다. 당신이 같지? 맞지?
1: 그럼 앵두 커플 하자.
3: 앵두 커플 할까?
1: 어. 근데 이게 꾹꾹 내 머리가 큰 거 같아.
3: 나도 나 잘 안 들어가. 원래 이런 건데.
1: 그, 아 반대로 낀 거예요?
8: 마스크 있어 안에. 머리 마스크 딱. 머리 걸고.
1: 나는 마스크 안 쓸래? 안 쓸래?
3: 개안나 안돼? 개안나 개안나
1: 아니
3: 할때 짜는 거 보였다
0: 사실 오늘의 목적은 캠핑입니다. 함께 농사 짓고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곤 한다는데요.
1: 당근 좀 넣고
3: 와 야 진짜 맛있는데?
1: 다 먹을 수 있지?
3: 당근은
1: 당근 넣고
0: 캠핑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1: 뭐야? 왜 이렇게 덩어리로 나?
0: 오늘의 요리사는 고은희 씨. 채은 씨가 좋아하는 카레를 준비했는데요.
3: 와 신기하다. 맛있겠다.
1: 그치?
3: 완전 냄새 죽이네.
1: 다 먹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하자. 계속 이야기하게. 가을 삭. 고기 많이.
3: 감사합니다.
1: 예.
3: 발 바뀌었네요. 혼자 한잔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0: 동갑내기가 함께 일하면 싸우지 않는 건 이런 시간을 가지며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겁니다.
1: 와, 진짜 맛있다. 와,
3: 혼자 선택 주시죠.
1: 픽 너무 좋았어.
3: 요즘에 진짜 나왔거든요.
1: 와,
3: 이거 어제 다 먹어 맛이 맛있지. 맛돌인.
1: 감정 안 익었어.
3: 조금 덜 익으시지.
1: 아니. 진짜 많이 익혔는데 감정 안 익었지?
3: 원래 감정 안 익었지.
1: 근데 약간 서리는 게 맛있는
0: 같은 목표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3: 우리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환해야지.
1: 마이너스가 흑 플러스가 되면 소고기 먹자.
3: 맞아, 소고기 한번 먹어.
1: 여기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3: 맞다.
1: 너무 맛있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가야 돼.
3: 소고기 카레로 이제 바꾸자. 흑자 돼서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1: 화이팅!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그때는 각각의 꿈을 응원했지만 지금은 함께 꿈꾸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0: 하우스 가서 일하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되겠네. 살이 은근히 쪄가지고.
1: 또 한번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안 되겠어.
2: 근데 이번 달에는 흑자가 될 것 같아. 엄마는 날 응원해줘야 해.
0: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방울토마토 열심히 팔아서 성공하길 바랄게.

숨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이제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모양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촉을 집어넣어서 묵지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 그래서 무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중에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골에 그 독립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얼마큼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네. 잘 지내셨죠?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무거워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1: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낮게 비치는 넓은
1: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호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어? 부끄러워? 태호 할 줄 알잖아. 태호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어 공연하는데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호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막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귀엽습니다.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음고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1: 듣는
0: 예,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라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어요. 되게 꺼?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아, 이제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0: 맞아요.
1: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 리듬이고
0: 맞습니다.
1: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되지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네 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조카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여기 팔 뻗는 게 따다다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하는데.
2: 아 그래.
3: 씨.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1, 2, 3, 4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조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저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라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춤 동작이 아니라 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천 시립무용단 유봉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나아가 활기를 되찾고자 인천 시립무용단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꽃피는 5월이면 춤축제를 통해서 춤의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춤추는 도시 인천을 올해는 현장에서 벗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오늘 선보일 공연은 전통춤의 멋과 맛을 알리는 우리춤 조각부입니다. 한국춤의 백미를 객석이 아닌 온라인과 중계방송을 통해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 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춤추는 도시 인천 IMDT 큐레이션 우리춤 조각부 막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태평무입니다. 태평무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왕비 또는 왕의 복식을 갖추고 춥니다. 아이러니하게 무속 장단에 발빠른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8년 한성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춤은 지금에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발빠른 디딤에 그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춤 사위는 왕실의 근원함과 그 기품을 표현한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아하고 단아한 한영숙리의 태평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초립동입니다. 1930년대 이후 근대 무용가인 최승희에 의해 만들어진 이 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린 아이의 표정 연출이 춤 전반적으로 걸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유연성과 순발력을 통해서 어린 아이다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실 작품은 진주 교방국거리입니다. 진주 교방청에서 내려오는 기녀의 예혼이 담긴 춤입니다. 9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놀이춤의 하나입니다. 한국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 흥, 머태를 고루 지니고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끈끈하고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느낌이 있으며 정중동의 감칠맛 나는 춤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무입니다. 불교의 색채가 강한 이 춤은 정중동, 동중정의 정수로 잘 표현되어 있으며 민속 무용 중에 예술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얀 장삼을 입고 머리에는 고깔을 쓰고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거치고 춤을 춥니다. 북을 향해 관객을 등진다는 점과 머리에 고깔을 써서 얼굴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예술 본연의 내면적인 춤이며 자아성찰하는 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빛깔의 우리 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상하신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춤은 즉흥 신화의입니다. 우리 춤의 가장 큰 특징은 즉흥성과 신명이 있습니다. 흥이 겨우면 어깨를 들썩이면서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춤을 추곤 하죠. 이런 특성인 즉흥성과 신명을 가지고 신화의 가락에 춤 한 자락 얹어서 추는 춤입니다. 신명나는 즉흥 신화의 곧 감상하시겠습니다. 불교 의식무용에서 사용되는 범패를 가지고 추는 무용을 작법이라 합니다. 작법은 나비춤, 바라춤, 법고, 타주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춤은 사다라니 바라입니다. 양손에 바라를 들고 활달한 동작으로 전진 후퇴와 회전을 하면서 추는 춤입니다. 그 춤은 불가에서는 모든 악기를 물리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하며 마음을 정화하려는 뜻에서 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작품은 살풀이 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춤입니다. 이 춤은 살풀이 춤 중에서 내재된 감정 표현을 몸짓의 극대화와 감정의 절제를 절묘하게 이룬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빛깔의 우리 고운 춤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춤은 일명 선비춤, 한량무입니다.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기계가 느껴지는 춤입니다. 시를 상상하며 써 내려가는 듯한 이 춤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춤은 설장구입니다. 농악 판굿의 마지막 마당인 구정놀이에서 개인의 장구놀이를 설장구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구정놀이에서 제대로 이 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개인의 역량과 멋을 한껏 펼치는 부분을 솔로춤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구성의 치밀함과 정돈된 가락은 사물놀이와 견주어도 될 만큼 흥겨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상 9가지 빛깔의 우리 춤을 선보였습니다. 춤추는 도시 인천 온라인 프로그램인 우리춤 조각보를 통해서 전통춤에 깊이 있는 멋과 향을 한껏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 인천 시립무용단은 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춤으로 위로받고 따뜻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들어가는 그 길고 유장한 노래 안에 저희가 호흡하는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다 담겨 있는 노래예요.
1: 발을 정자를 쓰는 노래인 만큼 소리 본연 그대로 집중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저희 정가의 창법은 한 단어에 한 음절을 길게 긴 호흡과 하나의 음정으로 쭉 뻗어 부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이제 청살리 하면 청사 이렇게 이 세 글자 속에 두 가지의 음과 또 떠는 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저 시대 때 한국 음악 국악을 했으면 이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시간이 좀 남거나 혹은 여유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는 전시물이나 공연을 보고 또 새로운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번갈아가 고요한 소리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해서 더욱 깊숙하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본질은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많은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들이 날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힘든 날에 생각나고 또 힘든 날에 위로가 되는 목소리. 저는 기억에 남는 노래보다는 마음에 남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덕유산에서 시작한 힘찬 물줄기가 6km에 걸쳐 암반을 타고 흐르는 곳, 경남 함양의 화림동 계곡입니다. 계곡 한가운데 정자 하나, 기암괴석 위에 오롯이 서 있습니다. 정자 스스로 풍경 속으로 들어가 화림동의 절경을 빚어냈습니다.

거현정은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후대의 기화로 고쳐 지었습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드리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0: 화림동 계곡은 곳곳에 많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어 함양 선비들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함양 땅을 사랑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1: 바람 부들 너울 너울 가벼이 나고 끼니

4월의 화개 땅엔 보리가 이미 가을이구나. 투류산 천만첩을 모두 다 둘러보고 외로운 배는 또다시 강물 따라 내려가네.

0: 어느 날 연암은 앞서간 선비들의 풍류를 동경해 계곡의 정자 순례에 나섭니다.
1: 한양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날 이 화림동 계곡에 발 담그고 탁족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더니 과연 화림동이로구나.
0: 한양 땅을 떠나온 연안에게 이곳 화림동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에 젖어들기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0: 깨끗한 세상에서는 내 영혼을 씻고 혼탁한 세상이면 그저 발 한번 씻으면 그뿐. 어찌 세상을 원망하지?
1: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가 바로 화림동 계곡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풍광 속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시 짓고 책 읽으며 오롯이 자연만 곁에 두었습니다. 들고 나는 것은 바람이요, 들리는 건 정막뿐입니다.

화림동 계곡 정자에는 선비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선비들의 풍류정신은

0: 뭐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능라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

길어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밥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보는디 허허 이거 웬 말이니

0: 설. 차소에게 집 주는 도분이 진놈이라 허유나.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소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재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하게 그 주역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다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1: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임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수장마 질러라 안서산 가문구리
1: 그렇다면 오지 중의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통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굽이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1: 대관령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2: 소왕님을 굽이굽이 99굽이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관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꽃은 바로 단호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굿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물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무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학 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예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안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하자.
1: 아, 하자.
2: 아이고, 잡은데.
3: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4: 아이고.

0: 밀양 백줌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1: 그동안 신민께서
0: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중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북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장아. 장아 모닝이다.
1: 아, 그 돈땡이라.
0: 이리라.
2: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 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 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사시불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울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도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주니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때가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삼 모시를 만나봅니다.

하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안 의민유길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의

0: 브레이킨
1: 후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고 그 중에는 나만의 소리가 있다. 소리에는 전통이 담겨 있는데 그 전통은 시간의 흐름 따라 변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변화했다. 한국 전통 악기로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는 이들을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알아보았다. 전통과 현대의 통합을 넘어 소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음악인들의 세계 여행을 동행해보자.

0: 여기는 북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유럽은 음악 열기로 달아오른다. 2018년 세계음악박람회 워맥스가 올해도 훈풍 속에 막을 올렸다. 1994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돼 매년 유럽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뮤직 박람회 워맥스에는 세계 각국의 페스티벌과 이벤트 기획자, 음반사 관계자들과 뮤지션들이 참석해 쇼케이스와 컨퍼런스를 펼친다. 세계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 공연을 만들고 보고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는 곳. 음악 전문가라면 반드시 찾는 이 거대 음악 시장은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이다. 월드뮤직이라는 단어는 1987년에 생겨났다. 서양의 클래식과 팝을 제외한 제3영역의 음악, 즉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부터 재즈,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포함된다.
1: Womix is a platform for the music industry. There are several music markets that provide such a thing. In that type of musical working field, we are the biggest trade fair.
2: It's important to have a few events where you can have a good overview of what is happening worldwide.
0: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음악 전문 관계자들 앞에서 무대에 선다. 이 무대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해외 에이전시나 음반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진다.
3: 사실은 여기는 전 세계 음악 마켓의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총알로 하는 총이나 이런 무기를 쓰는 전쟁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0: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시장인 워맥스는 세계 제3음악의 각축장이다. 이 무대에 선다는 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켜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참가자들 중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루시베라의 경우 가창력 외에 전통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표방하고 있다. 올해 한국 대표로 선정된 타악기 주자 김소라. 국내 최초의 뮤직 마켓,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 마켓 에이팜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워맥스에서 한국인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최근 국악 뮤지션들의 괄목할 만한 활약 덕분이었다.
4: Park Ji-ha and the Womix before it was Black String.
5: I was
4: really impressed. Really impressed.
0: 최근 한국 뮤지션들이 이곳 워맥스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김소라는 역대 최대 신청서가 수여도한 올해 한국 대표로 선발됐다.
6: 매년 한 1,300개에서 1,400개 이렇게 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뽑히면 이제 매 33개 정도만 딱 뽑혀요. 공식 쇼케이스는 지금 거의 한 300대 1 정도 더 넘는 거죠.
0: 우리 전통음악의 독창성과 예술성으로 국내에서 호평받은 김소라는 한국음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 위에 서게 된 것이다.
1: And Kim Sara is just an exquisite performer. She's so talented. She knocks me out when I see her live.
5: 막상 선정이 돼가지고 다시 와 보니까 새로운 음악들에 대한 갈구가 되게 많은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타악기 연주자로서는 또 솔리스트로는 처음 선정이 된 거라서 좀 보람도 차고 좀 얼떨떨한 마음도 있고.
0: 영국 남쪽 끝 해안 도시 이스트보운에 한국에서 온 4인조 밴드가 등장했다. 검은 고와 모든 걸 흡수하는 블랙이라는 의미로 만든 이름 블랙 스트링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송라인스 뮤직 어워즈를 올해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게 돼 영국을 방문했다. 2011년에 결성된 블랙스트링은 검은고 주자 허윤정을 중심으로 결성된 4인조 밴드. 3명의 국악인과 재즈 뮤지션 1명의 조합은 시작부터 이색적이었다.
7: 잘하죠. 정수 씨가 조금만 이쪽으로 오케이.
8: 저희 공연을 처음 한 곳이 바로 런던 재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2012년도였는데 6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일로 다시 방문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0: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국악계와 재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블랙스트링. 동양과 서양의 악기가 만나며 그들의 음악 역시 국경을 뛰어넘었다. 블랙스트링은 시간과 공간, 문화와 사상까지 경계를 허물며 넘나드는 현대의 시대 정신을 음악적 감수성으로 승화시켰다.

0: 나에게 익숙한 나라는 문화적인, 음악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더하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제가 어떤 음악을 하는 것이 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섞어서 예술적인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1: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런던. 다양한 언어와 인종이 섞여있는 만큼 가장 큰 월드뮤직 시장이기도 하다. 2018년 10월 20일 Songlines Music Awards. 블랙스트링 멤버들이 수상과 기념 공연을 위한 리허설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송라인스 매거진의 편집장이 반겨준다.
2: Very good to have you here.
3: I hope that next year I can come and,
4: yeah.
3: and
4: you know. You did a great choice. Choose the black street this hour.
3: Of course.
1: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뮤직 전문지 송라인스는 세계의 다양한 컨템포러리 음악과 월드뮤직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의 리뷰와 비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송라인스 뮤직 어워즈는 대륙별로 수상팀이 다섯 팀인 만큼 무대 리허설도 밴드별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그동안 월드뮤직의 대세는 아프리카, 라틴, 인도 음악이었다. 그러나 점차 월드뮤직이 하향세를 보이며 그 틈새에 한국의 국악 밴드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이 아프리카와 가까운 만큼 아프리카 음악이 유럽 시장에서 대세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5: Yes, because it's a melting pot of different styles of music. We thought as Mukumba to just kind of like fuse our own traditional styles with these sounds also that we grew up listening to so we can create our own sound that we appeal to young people and also older people.
6: Thank you.
1: 한국팀으로는 최초로 수상 무대를 장식하기에 그 어떤 무대보다 책임감이 느껴질 것이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바쁜 활동 중에도 틈틈이 모여 즉흥 연주를 하고 곡을 만들며 공연을 해왔다.

0: 계속 해외에 문을 두드리고 투어를 잡고 좋은 공연들을 잡고 또 좋은 리뷰를 얻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그러면 해외에서 좋은 공연 리뷰들이 나오고 이런 게 막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1: 아시아 그룹 최초로 독일의 세계적인 재즈 레이블 ACT에서 음반을 낸 블랙 스트링.
2: They have a wa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traditional music, which I think Western audiences find perhaps challenging and difficult to approach, and with their sort of jazzy approach to their music, I think they really speak to a wider non-specialist audience.
1: 밤이 내린 런던에 Song Lines Music Awards를 축하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시상식을 앞둔 지금 가장 흥분되고 떨릴 사람들은 바로 이 시상식의 주인공들일 텐데.
3: Nice to meet you. Congratulations.
4: Thank you. You too.
1: 대륙별로 총 다섯 지역에서 최우수 앨범으로 선정된 수상팀들이 무대 뒤에서 만났다.
5: Yeah, it's great. Yeah, it
6: sounds great. Okay. Sounds okay. I was really impressed because Black String's really hard to do quickly.
7: And they sounded fantastic.
5: Yeah.
8: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Songlines Music Awards, but we've always put an event on like this since we launched the magazine back in 1999.
1: 지난 10년간 요요마, 크로노스 콜텟 등 세계적인 수상자를 배출한 Songlines Music Award 무대에 선다는 건 수상자에게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한 무대에서 다섯 대륙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현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 무대에 한국의 전통음악이 소개된다는 건 수상자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9: The country is South Korea and the group is Black String. They are an amazing quartet led by Mungo Zilafair, Yoon Jeong-hil. They came up with an extraordinary bit of fusion between the Kamungo and the Northumbrian pipes. Please join me in congratulating Black String winners of Songlines Asia and South Pacific Award.

0: appreciate for the friends of all over the world who love Black Springs music, and especially thank you for our ancesto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eautiful music they gave us.
1: Black String의 강점은 네 명의 연주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지만 각자 가진 소리도 완성도 있게 구현한다는 점. 그리고 거문고, 대금, 장구 등 한국 전통 악기에 서양 악기인 기타가 합쳐져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도 중심의 깊은 뿌리에는 한국 전통 음악을 굳건히 잡고 있다는 점이다. 관객들은 이들의 음악에서 전통과 현대의 해체와 조합을 발견할 것이다.

0: 블랙 스트링의 검은 날갯짓이 한국을 넘어 유럽에서 휘날리고 있다.
1: 3, 2, 1, go.
0: 서교동의 옛 이름 잔다리를 따온 잔다리 페스타는 독립문화의 중심 홍대 부근에서 나흘간 펼쳐지는 인디음악 쇼케이스 페스티벌이다. 유럽, 아시아, 미주 등지에서 주목받는 신예 뮤지션 100여 팀과 락, 펑크,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밴드 쇼케이스를 통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음악을 즐기며 그 추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이 페스티벌의 장점이다.
2: 아웃사이드 스트라는 쇼케이스, 가장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쇼케이스를 갔을 때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한국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도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비용보다 우리 어차피 비용도 힘들고 그런데 그냥 델리게이트를 초청을 해서 우리도 이걸 하자.
0: 뮤지션은 쇼케이스를 통해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산업 관계자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음악 비즈니스 플랫폼인 잔다리 페스타에서는 무대 교류, 공연 부킹, 앨범 계약, 에이전시 계약 등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또 각종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 교류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점도 알아보는데
3: 비주류 대중음악의 범주에서는 한국의 아티스트 중에 개런티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음악 시장 안에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선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고 그 과정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좀 같다는 생각.
4: 국악 같은 경우 만들자면 계속 공연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반이랄지 음원이랄지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를 발현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그런 활동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들을 조성하는 것,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여기 창의성 하나로 세계를 열광시킨 한국의 밴드가 있다. 피리, 해금, 검은고와 기타, 드럼으로 록과 헤비메탈을 거침없이 연주하는 이들의 이름은 짬비나이.

0: 감사합니다.
1: 2010년 결성된 잠비나이는 지난 3년 동안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150회 가까운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2: I was like, wow, what's this? Because for me,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saw a Korean band mixing, like playing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nd making rock music.
1: 워맥스 등을 거치며 국내에서보다 유럽에서 잠비나이를 먼저 알아보고 열광하기 시작했다.
3: When I first heard that we were signing a band from South Korea, I was like, whoa, that's new. We've never worked with it. I don't think we've worked with any bands from Asia. So I was surprised. And then when I heard it, it was unlike anything that I had listened to before.
1: 유럽을 열광시킨 잠비나이가 새로운 음반 녹음 작업을 하는 첫날. 해금 파트부터 시작했다.
4: 그 트랙 5번은 다음번에 템포 조절하고 난 다음에
1: 잠비나이 멤버인 이이루, 김보미, 심은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01학번 동기들이다. 졸업 후 10여 년간 호흡을 맞춰왔으니 창작부터 연주까지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5: 160에서요. 네.
4: 네. 네, 대면 얘기해달라고.
1: 1집과 2집의 파격을 경험한 세계 팬들은 잠비나이 3집에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6: 3집은 이제 메탈 음악이 아닌 좀 어떻게 보면 포스트락, 조금 무거운 헤비 포스트락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갈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좀 1, 2집은 공격적이었다면 이번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차분한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아요.
1: 이들은 국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퓨전 국악 대신 자신들만의 락과 헤비 메탈을 만들어 연주한다.
5: 맨 마지막에 따리리라란 이렇게 끝날 수 없나? 따리리라 하고 끝나니까
7: 아 진짜? 지금 방금 찍은 데서 반절 뒷부분에는 음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그렇게 많이 안 짜그러진 것 같은데 앞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거든?
5: 들어볼게요.
1: 작사, 작곡, 연주를 겸하는 이들은 깊이 있는 메시지와 무게감 있는 가락 그리고 거친 리듬을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해 해외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체화된 락 음악이 자연스럽게 독창성을 발현한 것이다.
6: 잠비나이 곡을 만들 때도 굉장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냥 드럼 베이스 사운드에 그냥 국악기를 섞는 게 아니라 국악 드럼 베이스도 어떻게 보면 국악의 그 특성을 해치지 않고 섞일까, 또 국악기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국악 선율은 아니지만 국악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예, 중요하죠.
1: 영국은 팝과 락 음악의 본고장이다. 이곳 영국의 전형적인 인디 음악의 지원자인 사이먼 레이먼드는 벨라 유니언 레코드사 대표.

그가 좁은 골목에 있는 아주 작은 레코드 가게 문을 열었다. 이곳은 사이먼의 아지트. 그는 지금도 아침이면 오늘은 무슨 음악을 들을까 생각하며 신이 난다고 한다. 음악은 가슴을 울리는 무엇이고 음반 판매와 방송은 부산물일 뿐이라고도 한다. 벨라 유니온은 잠비나이의 앨범을 두 장이나 냈는데 사이먼은 잠비나이를 발견했던 2012년을 아직도 기억한다.

0: 단순함에는 미학이 있다. 잠비나의 커넥션이 그러하다. 절제를 통한 집중으로 연결되는 음의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근원을 생각한다.
1: The European audience is absolutely adore Jambinai. I think because of the reaction, because of the honesty of their music, obviously it's quite astonishing to watch. It's very dramatic. It goes from super quiet and delicate to this very intense, overwhelming experience. We had a show here actually about two years ago, and there were people crying in the audience who'd never even heard of Jambinai. They didn't know who they were or where they were from. But they were literally like leaving the show at the end crying in tears, very moved by what they'd seen.
0: 잠비나의 음악은 역동적이고 신비롭기도 하지만 깊이 있는 감정도 담겨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며 열광한다. 그들의 음악을 전통이라는 틀에 얽어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잠비나이는 장르를 벗어난 그들만의 음악으로 세계인의 감성을 울려 마침내 연결되었다.
2: Merci beaucoup. See you next time. Merci beaucoup. Thank you.

0: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1인 기획자 겸 작곡가 그리고 연주자인 박지한은 오늘도 시차 적응을 해야 한다.
1: 스웨덴에 갔다가 스웨덴 우살라에서 공연하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 공연하는 거고요.
0: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포르투갈 전통 대중음악 파두의 발생지다. 낯선 곳에서 그들의 음악을 접하며 자신의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박지한은 한국 전통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파두의 고장 리스본에서 한국의 정서를 알리는 것이 박지하의 미션인 셈이다. 박지하는 피리, 생황, 양금 연주자 겸 작곡가로 2010년 여성 듀오 수음으로 데뷔해 두 장의 앨범을 내며 활동했다. 2017년 솔로로

0: she sent me the music of her solo project, Park Jiha. And I thought like, wow, this is again, I mean, she's such a fantastic musician. And it's beautiful. And I got her in contact with her European label, or the international label now, Glitterbeat. They were like really thrilled when I sent them the music. And again, they did a very good job on promotion when they released the album.
1: As we are really very happy with the release, with the sales, with everything, she was well accepted in our market. I'm sure we do the second album.
2: Park Jiha는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기획사도 없이 혼자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예술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워맥스 등 해외 마켓에 진출했다. 이후 공연이 음반 발매로 이어져 이제는 해외 팬들에게 속삭이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지하. 사람들이 왜 자기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까?
3: 제 음악이 엄청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다양한 장르의 시장에서 계속 뭔가 선택이 되고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2: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포르투갈 전통음악 파두의 역사를 되짚어 가본다.

0: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바다를 향한 갈망과 떠나보낸 이의 기다림이 사무친 파도.
1: 여기 동그란 판에 이렇게 막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 곡의 어떤 그런 음정들이나 그런 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0: 음악에는 인생이 담겨 있고 인생은 음악을 만든다.
1: It's all about Portugal and all about Portuguese roots, Portuguese identity. Even if you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you can, you are touched, you are sometimes deeply touched by the feelings, by the emotional message that music can transport. And fado is all about the message, it's all about the history.
0: 파도는 운명 혹은 숙명을 뜻하는 라틴어 파툼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페인의 지배 등 암울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반영하듯 파도에는 향수와 동경, 슬픔과 외로움 등 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듯한 창법과 구슬픈 기타 소리가 한국의 판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애상과 닮은 듯도 하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고 일제강점기를 거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데다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박지하에게 포르투갈의 민족 정서는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0: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뭔가 이렇게 들으면 그 옛날 사람들의 한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빠두도 들어보니까 그냥 이 나라, 우리나라와는 또 다르지만 이 나라만이 가진 그런 어떤 정서나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 리스본 뒷골목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 파두를 들으며 전통이 면면이 흐르는 포르투갈의 오늘을 느껴본다.

0: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악은 그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1: It's beautiful.
2: You too.
0: Okay. 이제는 박지하가 리스본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차례. 박지하는 국악의 음계를 보충해줄 악기를 찾아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비브라폰과 함께 커뮤니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연주한다. 국악을 벗어난 음악을 만나고 싶었던 박지하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연주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0: 나의 이야기를 당신이 들을 때 우리는 교감한다.

남산 한옥 마을에 대금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그 소리를 따라 한옥으로 들어선다. 외국인들에게는 좌식이 어려운 만큼 한국 전통음악도 낯설 것이다. 그럼에도 열심히 듣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 음악의 뿌리가 되어온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 프로그램은 Journey to Korean Music.

0: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저니트 코리아 뮤직은 그간 약 140여 명의 해외 올드 뮤직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 전통 예술의 해외 진출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1: So, and usually with this sort of event here, most of the people have, this is the first time they have been to Korea. So they are learning about Korean music,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for the first time.
2: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은 문화예술 교류와 산업을 이어주는 연결망으로 생산된다.
3: Thank you very much. How about the April?
4: The year after maybe?
3: Yeah.
4: But it was really good.
3: Yeah.
4: So praise was so good.
3: Yeah.
4: Your team is, everyone is perfect.
5: I was really surprised from the musicians. I was really happy to see talent people and the professional people, because I can see there is also at the beginnings of the showcase there is people who are start to begin, but they are in good direction.
2: 저니트 코리안 뮤직은 일주일간 외국 음악 관계자들에게 전통 쇼케이스, 루키 쇼케이스, 템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 각지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내국인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6: 많이는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항상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장르라고는 생각을 해요.
2: 이번 공모전에 신청한 팀은 모두 45개 팀, 그중 최종 11개 팀이 선정됐다.
7: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준에 두었던 건 뭐냐면 너의 색깔, 너의 목소리를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 갖고 와라. 저도 외국인 친구한테 들은 말을 똑같이 그들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향후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의 색깔.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베이스로 하지만 현대적 어법으로 풀어내는 그러나 매우 실력 있는 친구들이 자꾸 나가줌으로 인해서
2: 저니트 코리안 뮤직에서 올해 중점을 둔 분야는 신인들을 위한 루키 쇼케이스. 검은고와 시를 결합한 실험적 무대.
8: 미래, 무서운 아이.

외국인들이 가장 흥미있어 하는 판소리. 양금, 베이스 기타, 퍼커션으로 국악과 홍대 인디 음악을 결합한 팀도 눈에 띄었다.

키스 하워드는 영국 런던대 소아스의 음악학과 명예 교수로 한국학과 한국음악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의 방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악기가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한국 무형문화재 작품도 있고 북한의 악기도 있다. 그가 세계 여러 나라 악기를 비교하며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0: piano, when a string breaks, you get a specialist to come and replace it. Here's the tuning pegs. Yeah, so I do all my tuning, and I replace strings, and I look at things. So Korea taught me that the interface between the performer and the instrument can be very close. So having discovered that in Korean music, and having written about Korean instruments, I came back to my own culture and started thinking about what came before the piano. What were composers writing for? Mozart, Bach, all the way through to Beethoven.
1: Keith Howard 교수에게 국내 신인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중 관심을 보인 연주자가 있었는데.
0: It's appealing. And as she structures the piece with her other musicians, and we see differences and familiarity, the sort of chango sounds. We know all sorts of things are going on here which are from elsewhere, and we identify them with that difference, which is very appealing. But there's enough in the meter and the rhythm for a Western audience to think, yeah, we can go with this, we can enjoy it.
1: 검은고 주자 황진아는 2010년부터 정가학회 단원으로 활동했지만 솔로 활동은 이제 막 시작이다. 루키로서 전통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음악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무엇일까?
2: 그래서 저는 검은고를 연주할 때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화려한 주법, 뭐 빠른 속주 이런 것보다는 이게 가진 소리 자체요. 전통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소리들을 뽑아서 그것들로 지금에 맞게 지금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도 터칭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예술가의 몫이고 전통 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2018 워맥스 쇼케이스 준비가 한창인 공연장. 드디어 워맥스에서 한국 대표 김소라의 쇼케이스가 있는 날. 공연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1: Good luck.
2: You too.
1: Wish you the best of luck. And if it rains, it's going to be really good for you.
2: Yeah, because my title is A Sign of Rain.
3: Time, which is good. You can relax a little bit. You have half an hour.
0: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3: So it's like a 5-second walk.
2: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쇼케이스 전에는 악기 점검과 사운드 체크도 필수다. 라이브 무대인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최상의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악기 소리가 잘 맞지 않나 보다.
4: 선생님, 이쪽에 장기 모니터 좀 주세요. 하울링이 계속 되는.
0: 1600석 공연장에서 소리의 울림을 잡기는 쉽지 않다. 45분 동안 가야금, 피리, 타악기와의 협연과 장구 독주로 여섯 곡을 연주해야 한다. 보통 500석쯤 찬다는 객석이 얼마나 채워질까? 초조함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최고조에 달한다.
5: 거기가 라이브.
0: 타악기 협연으로 막을 열었다. 관객의 반응이 무대로 이어진다. 김소라는 9살 때부터 25년간 한

0: 각국 전통 타악기를 연주해왔고 10년 전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해왔지만 워맥스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예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관객 앞에서 공연이 기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고대했던 무대가 마침내 끝났다. 공연은 어제의 일, 발걸음은 내일을 향해 나간다.
1: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간다는 게 예술가의 아마 특권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고 한데 한 단계 지나갈수록 너무나 보람차고 성취감이 너무 커요.
0: 어제의 바다가 오늘의 바다가 아니고 오늘의 하늘이 내일의 하늘이 아니듯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창작자의 숙명이다.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2: 내가 누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음악을 시작했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0: 보존과 기승이 공존해야 하는 국악계에서 고전과 현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주류와 주류가 뒤바뀌면 어떤가.
2: 절대 누구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이라고 하는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전통의 옷에 나만의 색깔을 넣어 입는 것, 이 또한 국악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3: And Koreans when they come here also need to be Korean rather than thinking you know, the West is much better and they must try to be more Western. So I think we've got to be anti-colonialist in music as in everything else.

대나무로 만든 대금, 명주실로 만든 가야금과 검은고, 천연의 재료로 만든 국악기. 그런데 국악기 중 유일하게 철사를 이용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다. 이 악기는 250년 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기로 피아노의 전신이 된 이 악기. 이 악기는 과연 뭘까? 이 악기를 처음 들여온 이는 조선시대 실학자 홍대용. 담원 홍대용은 지식인이면서 풍류를 아는 멋진 인물이었다. 1766년 34세 홍대용은 작은아버지 홍업을 따라 중국 북경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처음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악기는 바로 양금. 양금은 18세기 중국을 거쳐

얹고 그것을 차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 양금. 주석과 철, 합금으로 만든 56개의 줄이 있으며 가느다란 줄 4개를 한 번로 하고 모두 14벌의 줄을 2개의 괴로 받쳐놓고 연주한다. 소리가 화사하고 맑으며 영롱한 음색이 난다. 지금은 영산후상 등 줄풍류 음악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국악기가 된 양금. 하지만 처음에 양금은 대중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소리가 작고 56개나 되는 줄을 모두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악기다. 가는 철사줄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정이 쉽게 변하는 단점이 있다. 이규경이 쓴 양금악보, 구라철사 금자보의 기록으로 보아 양금은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도 한동안 널리 연주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금이 피아노의 전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양금은 고대 아시리아, 페르시아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널시모로 불리며 연주되었고 아라비아로 건너가서는 산투르라고 불리며 연주되었다. 널시모는 유럽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프시코드라는 악기로 개량되었고 서양음악의 대표 악기라 할 수 있는 피아노의 전신이 되었다. 조선에 유입된 초기에는 악기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했던 양금의 반전이 시작된 건 18세기 후반. 홍대용은 집에서 벗들과 음악회를 열어 양금 사용법을 알려주고 함께 연주하며 양금을 알렸다. 본격적으로 악기로서 궁중과 민간으로 퍼져나갔다. 양금은 독주 악기로는 쓰이지 않고 음량이 작은 현악기 위주의 관현합주와 단소와 함께 연주되기도 한다. 양금은 철사줄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색이 우리 음악에 새로운 음색을 더하는 역할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재건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궁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부두새가 온다. 어? 저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

균형 잡힌 식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 건강에 좋은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식사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식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에너지 원천인데요.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알맞게 제공하여 우리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하고요. 신체적인 영향 외에도 정신적인 피로도를 낮춰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과 행복의 시작이자 지속적인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고 키워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여러분의 일상에도 활력이 싹트길 바라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어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아봅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피면서 마시고

쉬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3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굽은 등을 펴주고 등 뒤로 묶어놓은 팔을 유지하여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는 마리치 아사나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편 다리와 굽힌 다리에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맞잡을 수 있는 분 중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은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혹시 두 손을 맞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팔을 그냥 감싸 안은 상태에서 왼손도 마치 못 잡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을 권합니다. 자, 왼발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발 무릎을 세워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맞잡아 봅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을 잡을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고 손목을 잡힌 손은 주먹을 쥐어봅니다. 마시고 등을 펴주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이 동작은 아랫배를 수축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생리통이나 복부 팽만 완화에도 정말 좋은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보다 복부 내부에 깊은 자극을 주어 몸속 장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동작도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놓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혹시 가능한 분이라면은 이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려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돌아갈 때 왼쪽 발목이 다치지 않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무릎을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이번에 접은 상태에서 무릎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을 감싸 안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한 분들 추가적인 동작을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린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목이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소화 불량이나 변비, 설사 완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더욱 꾸준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춰보려고 노력해보고요.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놓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척추는 몸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부터 목까지 부드럽게 만들어 좌우로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바닥을 쓸듯이 밀어내고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척추가 틀어지면서 요추부터 흉추까지 천천히 비틀어지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왼 팔꿈치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봅니다. 자, 혹시 조금 더 비틀기 또는 왼쪽 어깨가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동작을 추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천천히 비틀어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바닥을 밀었던 오른팔을 등 뒤로 가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뒤꿈치를 밀어내고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틀어서 바닥 한 점을 응시하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정면 보면서 손을 풀어주고 반대쪽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오른팔로 무릎을 비틀어주면서 왼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꿈치로 천천히 밀고 왼손으로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켜줍니다. 내쉴 때마다 오른팔꿈치로 허리를 비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와 허리가 좀 더 부드러운 분들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비틀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 더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천천히 감아봅니다. 왼손을 들어서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맞잡아보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뻗은 다리 뒤꿈치 밀고 허리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줘 비틀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 전체가 경직될 수 있는데요. 자세의 완벽함을 만들기보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비틀기 요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이번에는 골반에 좀 더 이완을 요구하면서 허리를 비트는 것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 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봅니다. 자, 이제 반대 동작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엉덩이 밑까지 당겨주고 왼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를 틀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척추와 신체 곳곳에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를 배워봤습니다. 좌우로 틀어진 척추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만큼 위와 소장, 대장의 활발한 연동 운동을 도와 몸 속 장기의 불균형을 잡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소화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 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0: 귀한국 음악.
1: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 저 우주 제가 온다. 어?

0: 죽는다.
1: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0: 민누가
2: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엄마의 아둔아.

0: 고객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